0: 아멘. 찬송가까지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자, 오늘 꽃보다 열매라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었는데요. 자, 마치기 전에 목사님, 저희가 방송가족분들께 또 안내드려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1: 네, 오늘 방송 듣는 분들에게 아마 특별한 또 좋은 기회가 아닐까요, 그죠? 네.
0: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저희 숲속 콘서트가 열립니다. 와!
1: 짜잔!
0: 아, 사실 방송에서 계속해서
1: 네.
0: 말씀드리고 있었긴 했는데, 드디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네,
1: 그쵸.
0: 토요일이고, 목사님 혹시 이번에 저희 숲속 콘서트 어디서 열리는지 알고 계세요?
1: 네,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열리죠.
0: 그렇습니다. 마치 짠 것처럼 참, 네,
1: 전혀 짜지
0: 말씀해주시고.
1: 않았습니다. 네.
0: 그렇습니다.
1: 이번 주 토요일 7시 30분. 네.
0: 맞습니다. 7시 30분에 열릴 예정이고요.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에 정말 내로라 하는 이 국내와 세계를 넘나드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오시거든요.
1: 아, 그쵸.
0: 네.
1: 매년 그랬지만 참 이번에는 정말 좀 뭐라 그럴까요? 저는 되게 좀 격조 높은
0: 아,
1: 네, 그런
0: 역시.
1: 게스트분들이 많이 오시는구나.
0: 네.
1: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0: 맞아요. 그리고 사실 클래식 어떤 그 연주나 아니면 성악 이런 분야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크게 접해볼 일이 많이 있진 않아요, 평소에. 근데
1: 그렇죠.
0: 이 자리에 오시면 가을밤의 정취를 느끼시면서 그 클래식의 정수를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셔서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1: 네.
0: 더불어서 이번에 오시는 테너분이 계세요.
1: 네.
0: 김현우님이라고 계신데,
1: 네.
0: 그분이 고향이 울산이세요.
1: 그러시구나.
0: 네, 울산.
1: 정말 더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0: 네,
1: 아마 섬겨주실 것 같아요.
0: 정말. 근데 그분이
1: 네.
0: 이제 어린 시절이 되게 어려우셨다고 해요, 경제적으로.
1: 네.
0: 근데 이제 학교에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나 봐요. 서울대성악과를 졸업하신 음악
1: 네.
0: 선생님께서 이제 그분의 재능을 눈여겨보시고 이제 직접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크셔서 울산에 대한, 고향에 대한 마음이 참 깊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1: 그러시겠네요.
0: 네. 근데 이런 정말 무대, 이렇게 정식 무대를 초청받아서 오는 게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1: 울산에 오시는 게요.
0: 네.
1: 야, 얼마나 애틋하실까 싶네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그래서 울산 시민분들을 위해서 정말
1: 네.
0: 그동안 어떠한 무대보다도 가장 마음을 담아서 준비해 오신다고 하시고요.
1: 네, 김현우 테너님.
0: 네. 그리고 우리 헤리티지라는

0: 네. 있습니다.
1: 엘리티진은 네. 뭐 워낙 유명하죠.
0: 그렇죠. 네. 정말 매스카이어로서 활동을 하면서 참 이 진짜 말 그대로 국내외. 네. 최근에 스페인 대회에서도 또 우승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1: 그랬나요?
0: 예.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모시고 또 싱어송라이터 조범지님도 오세요.
1: 네.
0: 네. 교회 오빠로 불리시는
1: 그러시구나.
0: 그런 분이신데 이렇게 또 멋진 분들 많이 모셨으니까 우리 청취자분들 많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 정말 이런 공연들을 우리가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티켓팅해서 간다 그러면 사실 돈을 얼마를 내야 되겠어요, 그죠?
0: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데 저희는 무료다.
1: 그러니까요. 울산에 심지어...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하네요.
0: 아유, 저도 진짜 감사합니다. 또 마침 또 이 자리에 또 많은 분들 와주시니까 저희가 그것까지 준비했어요. 무료 주차까지 가능하시다.
1: 아, 네네네.
0: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1: 어딜 가나 요즘 주차 고민인데
0: 그러니까요.
1: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0: 그럼요. 그래서 오셔서 뭐 주차 걱정 없이 야외 무대에서 그 아름다운 무대를 만끽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대에 함께해도 이제 즐기시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1: 네.
0: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1: 콘서트.
0: 네. 거기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몇 분 정도 오시는지 선택하실 수 있는 그 칸이 있어요. 그 칸을 통해서 대표로 기재하셔도 좋으니까 한 분만 네, 한 분만 신청을 하셔도 가능합니다. 자, 목사님 그날 오실 수 있으신가요?
1: 네, 그럼요.
0: 오!
1: 네. 제가 사랑하는 또 우리 여성 합창단이 또 그날 준수가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네.
0: 우리 또 단목이시니까 네. 목사님 진짜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1: 근데 뭐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네. 울산극동방송 숲속 콘서트는 워낙에 역사도 있고 오래된 울산의 정말
0: 맞습니다.
1: 명물 같은 자랑거리죠.
0: 네. 그래서 정말 울산을 대표하는 문화행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그런 행사니까 여러분 그날 많이 많이 또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샵 3927번으로 뭐라고 문자 보내면 될까요, 목사님?
1: 네, 콘서트.
0: 네.
1: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맞습니다.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앞서서 또 이제 방송 처음 들어갈 때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렇게 콘서트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오늘 이제 꽃보다 열매 마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네, 오늘도 문자로 많은 분들 화답해 주셨는데 우리 5391번님께서 문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2: 샬롬, 오늘 신랑이 새로운 직장으로 새 출발합니다. 10여 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잃고 새로 얻은 직장이 주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많았습니다.
0: 오.
2: 그래도 다시 시작하는 이곳은 주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어 좋습니다. 잘 적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아멘.
1: 네, 우리 아마도 주일 성수라든지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0: 네.
1: 우리 5391 우리 청취자님의 남편분 새로운 직장에서 잘 적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목사님 우리가 희락할 수 있는 이유가 이건 것 같아요.
1: 네.
0: 잠시 잠깐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결국 좋은 길 선한
1: 맞아요.
0: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마음 놓고 기뻐할 수 있지 않나. 또 우리 5391번님의 문자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 4991번님도 문자 주셨는데 이 문자까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목사님.
2: 목사님 말씀에 자유함을 얻습니다. 희락조차 하나님이 주시는 것. 더욱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으며 내 안에 성령님 충만하시기를 기도할게요.
0: 아멘.
1: 네.
0: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을 가지고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청취자분들 향해서 끝인사 전해주시고요. 코너 맺도록 할게요.
1: 네, 방송 과정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희락이 열매 맺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지금까지 꽃보다 열매 열린문교회 서요한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헤리티지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괜찮은 아침 마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오늘 희락에 대한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기뻐하는 것. 그런데 그냥 좋은 일이 있어서 마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주님 안에 있기에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희락이다 라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참 어려워 보이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터치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께서 끌어주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동행하며 나아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며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한 희락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시는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모습을 본다면 저 또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무튼 희락의 열매를 가지고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방송 가족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괜찮은 아침, 이제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전 8시 20분에 다시금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한이의 음성으로 올려드리면서 저는 이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괜찮은 아침 김아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동부교회 유신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무언가가 지나간 자리에 자취가 남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흔적이라고 부릅니다. 바람이 불면 모래 언덕이 남게 되죠. 그리고 파도가 치면 해안선이 남게 되죠. 우리가 삶이라는 여정을 통해서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라는 흔적들을 남기게 됩니다. 그 흔적들, 쌓여진 흔적들이 바로 역사가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앞에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흔적들,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수동에서 배우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의 사건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사건을 통해서 배운다는 것은 가지 않아도 될 길인데 자기가 걸어가서 직접 경험함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자기가 직접 행함으로 말미암아 배우게 되는 그것, 그것이 바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진짜 진리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그 진리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3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집약이라고 봅니다. 3장 1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생의 진리가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더 보면 우리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갔어요. 오래갔는데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갔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갔습니다. 약하여져 가고 강하여져 가다, 가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할라크인데 이것은 일시적인 어떤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가 아니라 점진적인 또 종합적인 총체적인 것을 묘사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을 비교해 보니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볼 때 점점 사울의 집은 약하여져 가고 다윗의 집은 강하여져 간다.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가 또 점점이죠. 점점이에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아요. 또 하루아침에 강성해지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점점 약하여져 가고 점점 강하여져 가요. 우리의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죠. 처음부터 소도둑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받는 복도 있지만 그러나 차츰차츰 쌓이고 쌓여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울의 집과 거의 동일시하는 것이 엘리의 집이에요. 여러분, 엘리의 집을 보게 되면 그 집이 점점 약하여져 갔죠. 엘리의 두 아들을 홈니와 비나스, 그 두 아들을 이끌어서 뭐라 불렀습니까? 불량자라 그래요. 불량자. 불량자라고 하는 것은 유슬리스거든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물을 가로채고 또 성전에 있는 여인들과 음란의 행위들을 벌였던 그 홈니와 비누하스, 이 홈니와 비누하스로 인하여서 엘리의 가문이 점점 약하여져 가고 결국은 망해버렸죠. 홈니와 비누하스는요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죽게 되고 그 소식을 들었던 아버지 엘리 대제

제사장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한 사울의 집은 결국은 약화해져 가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힘썼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삭이요, 야곱이, 요셉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집은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먼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며 나아가니 그 집안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이삭은요, 이삭의 별명이 형통이거든요. 이삭이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와요. 그때의 우물 하나만 해도 엄청난 재산이었는데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와요. 그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데 그 해에 씨를 뿌리니까 100배의 결실을 얻게 돼요.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이거는 기적이란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첫 해, 두 해의 농사는 다 망쳐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인생, 야곱도 마찬가지였고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할렐루야. 또 여호와께서 말씀을 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가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는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계십니까? 사울의 집입니까? 아니면 다윗의 집입니까? 점점 약하여져 가고 있습니까? 점점 강하여져 가고 있습니까?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결핍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져 갔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역대상 1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점점 강하여져 가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다윗과 같이 내가 강하여져 가노라.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다윗과 같이 점점 강하여져 가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될까?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신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신앙해야 될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 있길 바라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할 때 사무엘하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암의 소생이요. 아멘. 여러분, 다윗의 집이 점점 강화해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다윗의 집에 누구를 소개하느냐, 다윗의 아들들을 소개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이후에 아들 여섯을 두게 됩니다. 그 여섯의 아들이 암논이고 길르압, 셋째 아들이 압살롬, 넷째 아들이 아도니야, 스바다, 이드라함, 이러한 여섯 명의 아들들을 낳게 돼요. 여러분, 왜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져 가는데 그 다음에 서술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다윗의 아들들이 될까요? 그것은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져 갔다는 신뢰, 증거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아들들이다라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시편 127편에서 말씀을 하죠.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축복이 바로 자녀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자녀가 축복이긴 하지만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부모됨에 책임이 있어요.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면 다윗은 자녀들로 인해서 오히려 고초를 많이 당하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암논이 자신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겁탈을 하죠. 그것 때문에 친오빠였던 압살롬은 암논에게 원한을 품게 되고 결국은요 복수를 하죠. 압살롬의 칼에 암논이 죽게 됩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정확하게 맺어주지 않아요. 끊고 맺음이 없어요. 미온적게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또 아버지에 대한 원한을 품게 되고 반란을 일으켜요.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어땠습니까? 왕위를 찬탈하고 싶어서 아버지의 여인이었던 아비삭을 요구를 해요. 그랬다가 큰 화를 당하게 되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 성경에서는 그 1차적인 배경이 바로 다윗 때문이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의 사정에 치신 그러한 징계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어요. 내 배우자의 현재의 모습, 내 자녀의 현재의 모습은 곧 나의 성적표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자녀는 인정하는데 남편, 아내는 나와 상관없다.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아담이 하와를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당신이 나이고 내가 당신입니다. 곧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어라, 하나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하나예요. 그러기에 지금의 남편의 모습, 지금의 아내의 모습 결국은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남편의 책임이고 아내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저도 제 아내의 얼굴을 한 번씩 봐요. 자주 보진 않는데 한 번씩 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얼굴에 주름이 점점 생겨요. 그 주름을 보면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더라고요. 저 주름이 내 책임이기도 하구나 라는 생각을 속으로 합니다. 뭐 제가 아내한테 얘기하진 않고 속으로 해요. 아내의 모습이, 남편의 모습이 결국은 여러분 내 책임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복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을 수 있기를 바라요. 자녀도 마찬가지군요. 자녀도 부모의 성적표예요. 물론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모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남편 아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도해도 가르쳐도 잘 듣지를 않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시는가? 누구에게 물으실까요? 부모에게 물으세요. 엘리 대제사 혼니와 비느하스의 그 잘못을 엘리 대제사장이 물었어요. 사무엘상 2장 29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홈니와 비누아스의 죄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바로 엘리 대제사장에게 물었던 거예요. 아버지 엘리에게 왜 너는 하나님보다 나보다 더 자녀들을 더 사랑하느냐. 자녀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면 안 되는 것이죠. 첫째도 하나님이요 둘째도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이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를 어떻게 잘 양육할 것인가?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래요. 과잉형이 있고 방목형이 있고 방치형이 있다. 과잉형은 잘 아시죠? 과잉보호, 헬리콥터 부모가 되어져서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따라가고 자녀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줄 수 있는 부모. 오늘날의 대다수의 부모가 이러한 과잉형의 부모가 아닌가, 헬리콥터 부모가 아닌가. 방목형과 방치형은 뭐가 다를까요? 방목형과 방치형의 차이는 방목형은 울타리를 쳐줘요.
그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고 방치형은 울타리도 없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광형도 아니고 방치형도 아니고 방목형이 되어야 되죠. 신앙이라는 울타리를 쳐줘서 하나님 안에서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이라는 울타리 우리가 굳건히 쳐주고 그 자녀들을 다스리고 그 자녀들을 인도하고 그 자녀들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모, 이러한 남편, 아내가 되어져서 다윗의 집과 같이 점점점 더 강성하여져 가는 복된 여러분들의 가정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사무엘하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멘. 사울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개의 지파를 지칭을 합니다. 11개의 지파의 왕은 이스보셋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스보셋은 이름만 왕이었고 실질적인 권세는 아브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 그만 틈이 생겨버렸어요.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아브넬이 전 왕이었던 사울 왕의 첩 리스바를 통관하게 돼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스보셋이 화를 참지 못해서 아브넬을 불러서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아내를, 아버지의 여자를 그렇게 건드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오히려 아브넬이 더 화를 내버려요. 지금 나를 유다에 괴로워하느냐라고 하면서 내가 아니었다면 이 온 이스라엘이 지금이라도 다 다윗에게로 넘어갔을 텐데 내가 당신에게 당신의 집안에 이 왕좌를 물려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아브넬이 더 화를 내요. 그러면서 아브넬이 그때 결단을 합니다. 다윗에게로 가야겠다. 그래서 신하를 보내어가지고 다윗에게 조약을 맺도록 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주겠다. 그에 맞는 대우를 내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다윗과 조약을 맺어요. 근데 이때 여러분 다윗이 좀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14절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매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아멘. 다윗이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온 이스라엘이 이제 자기에게 와서 자기가 진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뭘 요구하냐면 본처인 미갈을 데려와라라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미갈이 누구의 아내 되어 있습니까? 다른 남자의 아내로 되어 있어요. 발디엘이라고 하는 남자. 다윗이 사울왕으로부터 도망쳤을 때 사울왕이 화가 나서 그만 그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로 줘버렸어요. 다른 데로 시집 보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미 이 미갈은 다른 남자의 여인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미갈을 사랑할까요? 별로 사랑이 남아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다윗이 이 미갈을 요구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은 자신의 목적,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였다. 자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정통성이 필요한데 그 정통성 중에 하나를 뭘로 두냐 하면 바로 사울 왕의 전 왕의 자기가 사위였다. 이것을 두고자 하는 것이죠. 다윗은 왜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셨다 이것 하나만으로 안 되었을까요? 이것만으로 충분한데 오히려 다윗은 세상의 방법을 강구하면서 사울 왕의 전 왕의 사위로서의 정통성을 지니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죠. 고대 사회에서 왕이 되고자 또 최고 실권자가 되고자 할 때 전 왕의 여인들을 거느리나 거느리지 않느냐, 여기에 또 중점을 둬요. 아브넬이 왜 사울 왕의 여인을 겁탈을 했겠습니까? 다윗이 왜 미갈을 요구했겠습니까? 또 압살롬도 마찬가지였죠.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란을 했을 때에 여러분 백주대낮에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백주대낮에 옥상에 텐트를 쳐서

그것도 집도 아니고 옥상에 텐트를 쳐서 다윗의 아버지의 여인들을 구탈하죠. 아도니야는 자신이 왕권을 노릴 때 바로 아버지의 여인이었던 아비삭을 달라고 그래요. 그것을 들은 솔로몬이 너무가 화가 나가지고 왕권도 그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어머니 바세바를 추궁을 하게 되죠. 왜 그토록 그런 전 왕의 여인들을 탐하느냐? 바로 그 여인들을 통해서 자신의 왕위, 왕권을 세우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못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아주 못된 것이죠. 아브넬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압살롬도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저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늘 나와 만나는 사람이 그저 그렇게 만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세상에 수십억 명이 있어요. 근데 수십억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와 마주친다, 나와 대화한다. 이러한 것은 놀라운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만남에 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서 한 교회를 섬겨나간다. 놀라운 관계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만약 여러분들을 대할 때, 목회를 할 때 필요한 어떤 방편으로 때로는 도구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엄청난 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통해서 적용을 해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날 때 어떤 목회적 방편이나 도구가 아니라 한 분 한 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그 자체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종이 되기를 적용을 해 나아갑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넬을 봅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해요. 그래서 그 아브넬을 보게 되면 기회주의자이다. 그리고 아브넬을 보게 되면 사람은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는요, 세 가지가 없다고 그래요. 뭘까요? 세 가지가 없다. 세상에는 정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정답이 없다. 또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 한 가지가 뭘까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공짜가 없어요. 공짜는 누구한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또 부모님 외에는 다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할 때 도구화하지 마시고 사람을 이용하려 하지 마시고 진실함으로 또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셔서 여러분 그 관계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강성화해져가는 인생으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하 3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아브넬이 이제 드디어 다윗과 조약을 맺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이제 다윗에게로 이양하게 되고 다윗이 기름 부음 날만 통합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그 기름 부은 날만 이제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넬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유다의 2인자, 다윗의 친척이었던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요압도 아브넬같이 군 사령관이었어요. 세 가지로 인하여서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째는 자기가 2인자인데 자기와 상의 없이 그러한 조약을 맺었다. 두 번째는 요압이 군사령관인데 아브넬도 군사령관이 만약에

0: 이렇게 해서 이제 통합 이스라엘이 세워지면 그 군사령관 자리는 누가 앉을까요? 당연히 요압보다는 아브넬이겠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아브넬은 누구냐?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자예요. 그러니 요압은 아사헬의 복수로 인하여서 아브넬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것 때문에 요압은 대단히 심기가 불편을 했죠. 그래서 다윗과 헤어져서, 왕과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가는 아브넬을 조용히 불러다가 성 안에서 조용히 긴밀한 말을 하는 것처럼 꾸며 칼을 꺼내어 그 배를 찔러 죽여버립니다. 이 요압의 행동을 보게 되면 전형적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중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윗의 의중, 다윗의 생각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자기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처한 현실이 중요하고 상황이 중요하고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될 것인가, 그것이 중요했던 요압이었죠. 사사기의 주제의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가 왕이 되었다? 자기 자신이 왕이 되었다. 요압의 지금의 행동은 누가 왕이 된 거예요? 요압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주제가가 뭡니까? 내가 행복하면 돼. 내가 기쁘면 돼. 내가 즐거우면 돼. 어떤 이들은 이혼을 하려고 할 때 왜 이혼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같이 사는 것보다, 부부로 사는 것보다 헤어지는 것이, 이혼하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상 10쌍 중에 7, 8쌍은 이혼하고 난 다음에 후회한다고 하죠. 그 인생의 가치관이 뭔가, 기준이 뭔가, 내가 즐거움이 되고, 내가 기쁨이 되고, 내가 행복하면 된다. 이것은 영적 암흑시대였던 사사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자녀들 키우면서 자녀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얘기 18번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어떠실 것 같아요? 속상해 하시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들이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즉 자기가 인생의 왕이 된다. 내가 행복하면 되고 내가 즐거우면 되고 내가 기쁘면 된다. 오늘날 만들어지는 모든 문화가 바로 이 카테고리 안에,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 암흑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잠언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동부교회 유신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92-155번 052-292-0155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5장 17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명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박혜리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0: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안녕하세요, 양현민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에는 참 흥미롭고 깊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한참을 들여다보곤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두 단어가 바뀐 것 같지 않으세요? 지치고 피곤한 사람에게는 기운을 차릴 힘을 얹어주고, 능력 없고 서툰 사람에게는 일할 능력을 줘야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말씀은 분명히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막힌 처방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방전된 사람에게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어주시고, 출발선에서 난 가진 게 없어 라며 주저앉은 사람에게는 오늘 한 걸음을 내딛게 만드는 실질적인 생명력과 힘을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다 타버린 장작처럼 피곤하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이 무력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결핍의 모양을 정확히 아시고 가장 완벽한 해답을 채워 넣으시는 분이니까요. 주님의 맞춤형 은혜를 가득 싣고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출발합니다.
1: 젊은 사람들도 지칠 때가 있죠. 여러분 벌써 지치신 건 아니시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주 앞에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무하는 자, 어노인팅과 함께 찬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힘찬 라디오 양현민입니다. 여러분, 벌써 지치신 건 아니시겠죠? 하는 찬양 리더의 멘트가 마음을 콕콕 찔리게 하는데요. 주를 악무하는 자 힘차게 따라 부르고 나면 주님 주시는 새 힘이 막 샘솟는 것 같죠? 치열하게 달리다 지쳐 나가 떨어진 피곤한 상태일 때, 하나님은 단순히 피로회복제 한병 쥐어주듯이 잠시 버틸 힘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 체력과 지혜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다시금 비상할 날개를 달아주시죠. 반대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스스로 무능하다고 자책하며 움츠러든 이에게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낼 단단한 힘을 덧입혀 주십니다. 할수 없다고 생각했던 발걸음을 마침내 떼게 만드는 힘,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는 실제적인 용기를 더해 주시는 것이죠. 혹시 피곤하십니까? 오늘 주님이 부어주실 새로운 능력의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스스로 무능하다고 느껴지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 주님이 채워주실 넉넉할 힘을 경험할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 완벽한 공급하심을 기대하며 가슴 활짝 펴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로 당당하게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늘의 능력인가요? 아니면 든든한 힘인가요? 둘 다시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은혜와 기도 제목들을 편안하게 나눠주세요.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애플리케이션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또 아멘 혹은 카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카드와 오프닝 멘트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한 걸음을 가시더라도 주 예수와 함께 잊지 마시고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윤상은의 음성에 이어서 같이 찬양한 곡은 옹기장의 메들리 찬양,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 진리 위해 승리하였네 영광 영광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 땅에서 보이지 않게 계속되고 있는 영적 싸움, 우리 지지 말고 꼭 승리하자구요. 매일매일 영혼을 깨우는 영양제 한 알, 1분 말씀 비타민. 오늘을 승리로 이끌 말씀 비타민, 예레미야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가장 혈기왕성한 청년이라도 언젠가는 에너지가 바닥나 휘청이고 쓰러집니다. 사람의 체력과 의지에는 분명한 한계선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며 결코 방전되는 법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내 얕은 힘을 쥐어짜며 버티는 삶을 멈추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공급선에 나를 연결하는 일이겠죠.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거친 비바람을 타고 솟구쳐오르는 독수리처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 몸과 마음이 무겁고 지쳐 계시다면요. 스스로를 다그치기보다 잠시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 힘으로는 버거운 발걸음도 주님이 주시는 에너지를 덧입으면서 가볍게 날아오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새 힘 얻으실 분들,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결심하신 분 계시면 샵 1069번으로 아멘 하고 보내주세요. 말씀 카드와 함께 추첨을 통해 5분께 응원의 선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커스 워십의 실로암까지 함께 찬양했습니다. 지쳐 한계를 뛰어넘을 능력이 절실했던 분도 계실 테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몰라 그저 한 걸음 내디딜 작은 힘을 구했던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결핍의 모양은 저마다 다르지만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오차 없이 정확하지요. 지친 마음에 더딥혀 주시는 주님의 능력과 주저앉은 자리에 부어주시는 생명의 힘이 여러분의 걸음 위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주님과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양현민이었습니다.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직장인 성경연구학교에서 구약개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구 무거동에 위치한 울산 한빛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전 예수전도단 서울지부 성경연구학교 책임자이신 성경교사 이상곤 목사님을 모시며 무료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전국 시의연합회와 울산 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송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위러브 유닛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9-4007번 지역번호 052-289-4007 울산 동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브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브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브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MCA에서 진로캠프 유루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 최정상급 테너 김현호, 매력적인 보이스와 깊은 감성의 소유자 가수 조범진, 압도적인 하모니와 폭발적인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섬세한 호흡으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앙상블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0: 콘서트.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극동방송 숲속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극동방송은 숲속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주안교회 김철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안교회를 섬기는 김철수 목사입니다. 이렇게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귀한 만남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세상 살기가 넉넉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면 그 모든 어려움들이 잘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겪었던 저의 사연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자라면서 동네에서 가장 별난 할머니 밑에서 많은 시댁 식구 때문에 힘들어서 어머니께서 두 번이나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어릴 때 제일 먼저 배운 말이 욕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물을 먹어야 되는 그 시간에 저는 막걸리를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어릴 때부터 아주 약했고 여러 가지 병에 시달리고 살았습니다. 저는 협심증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알레르기도 가지고 있고 아토피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생활할 때에 인간관계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을 피하게 되고 혼자 있었던 시간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대인 공포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초등학교 5학년 때 옆집 아주머니가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차츰차츰 하나씩 하나씩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큰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몸은 약하고 키 70cm에 44kg밖에 나가지 않는 나약한 몸으로 운동도 잘하지 못했던 저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저희 교회에서 두 번째로 예뻤던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인 공포증과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질병들을 가진 제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일이죠. 사람을 만나서 말도 잘 못하는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성도들 앞에 설교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예수님을 만나면 저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예수 믿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하시

0: 하시면 그 예수님이 선생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늘나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됩니다. 선생님,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고 구원받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늘나라 천국가는 복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저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예수님께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생님,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생님의 마음속에 들어가실 것이고 이제 그 예수님이 선생님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화이팅!
1: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을 만나고 찾으신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을 선택하신 당신을 응원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다시 여름이 된 듯 날씨가 또 더워졌는데요. 습한 비까지 더해져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말 여름이 다시 찾아온 걸까요?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과 조금씩 짧아지는 낮의 길이를 보며

0: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무더위가 여전한 것처럼 보여도 여름이라는 계절은 분명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의 삶에도 끝난 줄 알았던 아픔이 다시 찾아오고 나아진 줄 알았던 상황이 제자리로 돌아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띄지 않을 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조금씩 단단해진 마음과 전과는 달라진 우리의 기도가 이미 새로운 계절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가 되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늦더위의 기승에 계절이 멈췄다고 낙심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달라진 게 없는 듯 보여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계절은 분명 우리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장혜윤입니다. 오늘은 헤리티지 교회 노민석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어느덧 9월 1일입니다. 어느덧 2026년도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1: 예, 맞습니다. 이제 9월 1일이 되니까 네. 조금 가을 기분이 조금 나는 것 같아서.
0: 그렇죠.
1: 계절의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아멘.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9월의 첫째 날에 함께하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인데요. 목사님, 오늘 기도해 주심으로 이 시간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0: 아멘.
1: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0: 주여.
1: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치료할 것은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킬 것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0: 아멘.
1: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목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리티지 교회 노민석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시 익명으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 제목 앞에 익명, 익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기도 제목은 한 번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 전달돼서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이어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시는 동안 찬양 한 곡 함께합니다. 바리톤 김성결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0: 아멘. 2026년 9월 1일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2875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6개월 된 공하준.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콧물이 줄줄 흐르는데요. 빨리 멎을 수 있게 하시고 잠자는데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두 달이 넘게 새벽에 한두 시간마다 깨는데요. 편안하게 통잠자게 해주시고 양육하는 부모에게도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체력을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목사님, 이제 6개월 된 이 아이가 그 시간이 참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성인인 저도 이 코가 막혀서 밤에 잘 때 콧물이 줄줄 흐르며 너무 힘든데 6개월 된 이 아이가, 하준이라는 아이가 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더불어서요, 양육하는 부모에게도 지치지 않는 그런 강한 체력을 달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2875님의 가정에 공하준, 귀한 선물 주셨고 이제 6개월 되었다고 하는데 지난 6개월 동안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멘.
1: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다 보니 또 하준이 갑자기 콧물이 흐르고 또 잠자는데 불편함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도 하준이가 자라가는 과정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치유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0: 아멘.
1: 하준이로 하여금 이 모든 감기 증상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0: 아멘.
1: 하준이를 하나님의 손에

0: 드리오니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자라가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저녁에 잠을 잘 때 편안하게 통잠을 잤으면 좋겠는데 1시간, 2시간마다 깨는 것으로 인하여서 양육하는 부모들이 심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순이가 밤에 잠을 자게 되면 새벽을 지나 아침까지 잠을 잘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래도 간섭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를 두고도 우리도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2875번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2875번님 보내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저희도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준이 잘 잘 수 있도록, 잘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할 거고요. 또 양육하시는 부모님에게도 그런 지치지 않는 체력 허락해 주실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위해서 저희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친할아버지께서 전립선 암이 전이가 많이 되셔서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아, 목사님, 암이 또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친할아버지라고 하시는데, 아, 가족들의 마음과 그 가운데 어려움들이 너무 느껴지는 그런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아마 손주분이 할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익명으로 기도의 제목을 보낸 우리 성도님의 할아버지를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1: 주여.
0: 전립선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치유하시는 능력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고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1: 주님,
0: 익명의 성도님의 할아버지께 우리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1: 아멘.
0: 사랑하는 주님, 기도의 제목을 봐서는 할아버지께서 신앙생활 하시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불신자인지 알 수 없지만 주님,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전립선 암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1: 아멘.
0: 오히려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확실해지고 뚜렷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영혼 구원이 필요한 분이라면 하나님이 전립선 암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1: 주여.
0: 자신의 영혼을 우리 주께 부탁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암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하나님 치유하실 줄 믿고요.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우리 익명의 성도님의 친할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6347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엄마의 아픈 무릎 관절이 빨리 낫고 엄마의 양쪽 다리가 퉁퉁 부어서 저번에 응급실도 갔는데요. 붓기가 잘 빠지고 하지정맥과 신장도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몸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이번엔 어머니를 위한 딸인지 아들의 기도인지 이렇게 자녀의 기도를 보내주셨는데요. 이 시간 우리 6347님의 어머니께서 무릎 관절이 잘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하지정맥과 신장에도 좀 아픔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예수님 치유의 손길로 만져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0: 아멘.
1: 야고보 5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6347번님 모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0: 주님,
1: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양쪽 다리가 많이 부어서 응급실에 갔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붓기가 빠지게 하여 주시고
0: 주님,
1: 좋지 못한 무릎 관절에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0: 아멘.
1: 하지정맥과 신장도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리 쪽에 붓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주님, 하지정맥, 신장이 좋지 못한 것까지 우리 주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0: 아멘.
1: 사랑하는 주님, 이 모든 치유의 과정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0: 아멘.
1: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품고 기도하오니
0: 주님,
1: 치유의 은총이 6347님의 모친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시간 우리 6347의 어머니께서 이 시간을 잘 이겨내시고 또 잘 치유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2529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작은 딸이 3년간의 휴학을 끝내고 고민하다 오늘부터 복학을 했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찾아가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9월 1일이다 보니까요, 대학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학기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2529님의 따님께서 3년간의 긴 그런 휴학을 끝내고 오늘 복학을 했다고 하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만남, 그런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대학생의 시절이 내가 어떤 걸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말씀 그대로 2529번님의 따님 가운데 이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529번님 작은 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3년간 휴학을 했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본 끝에 다시 복학을 결정했는데 3년간의 휴학이 결코 2529번님의 작은 따님에게 있어서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긴 인생을 두고 생각할 때에 이 3년간의 휴학이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3년간 휴학했기 때문에 함께 입학을 했던 친구들은 이미 졸업을 했거나 이제 상급생인데 주님, 주께서 이 2529번님의 작은 따님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0: 아멘.
1: 좋은 신앙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0: 주여.
1: 속 깊은 이야기까지 다 털어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친구를 붙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무엇보다도 세속적인 가치관이 판을 치는 그 캠퍼스 안에서
0: 주여.
1: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빛과 소금이라고 하여 사오니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0: 주님.
1: 남은 캠퍼스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또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0: 헌신하오니 주께서 이 작은 딸 가운데에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2529번님의 이런 사연을 보면서 저도 지난날에 그 대학 시절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훈련을 받는 그런 선교단체에서 좀 있었었는데요. 선교단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너무 세속적인 이런 문화가 판을 치는 요즘 대학 생활이라고 그런 분위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문화가 저한테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뭔가 술을 마시고 이런 분위기가 너무 쉽지 않았는데 그 시간 가운데 참 선교단체와 함께함으로 뭔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참 기뻤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래서 우리 2529님의 따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축복하고요. 우리 2529번님의 따님을 위해서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9243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상철 집사님 67세신데요 거동이 불편하시고 치아 문제로 인해서 식사를 제대로 드시지 못하시는 93세 노모를 모시며 지내고 계십니다. 2년 전 뇌출혈과 뇌졸중을 겪으신 이후에 1년여간의 그런 기나긴 회복 과정을 지나왔는데 다시 재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늘 지니고 있습니다. 어머니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더불어서 아드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재발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9244님께서는요 그 교회에 어떠한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를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이상철 집사님을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상철 집사님의 가정에 93세 노모를 모시고 지낸다고 하시는데 1년의 그 기간 동안 회복 과정을 지나왔는데도 재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천국 가시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을 텐데 그 시간 가운데 어머니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이제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먼저 우리 9243번님 감사합니다. 또 교회 안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9243번님 교회를 돌아보며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일일이 기억하며 기도하는 그 마음,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상철 집사님과 이상철 집사님이 모시고 있는 93세 된 노모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 주여.
0: 하나님 이상철 집사님의 노모께서 이제 그 정도 불편하시고 치아 문제로 인해서 식사를 제대로 드시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2년 전 뇌출혈과 뇌졸중을 겪은 이후 1년여 기간의 회복 과정을 지나왔기에 다시 재발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주님.
0: 사랑하는 주님께서 노모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이상철 집사님께 특별한 강건함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어머니 천국 가시는 날까지 잘 모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93세 된 노모 이제 하나님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저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상철 집사님 뇌출혈과 뇌졸중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강건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오니 하나님의 평강이 이 가정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감사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 9243님께 꼭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철 집사님 그 가운데 승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집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 요청하신 우리 9243님 너무 귀합니다. 이상철 집사님께 꼭 담대하라는 그 말씀을 전해드렸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저희도 함께 기도하며 중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리티지 교회 노민성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도 제목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로도 참여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시 익명으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 제목 앞에 익명, 익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기도 제목은 한 번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 전달돼서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이어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시는 동안 찬양한 곡 함께합니다. 러빔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0: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5263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남편이 천국 가시고 슬픔과 그리움으로 괴로운데요. 상속 문제로 큰딸과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원래 엄마 돈으로 아빠께서 주신 것이니 엄마가 상속을 다 받으시라고, 또 병원비로 인한 빚을 갚으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 남편의 11년 병원 생활 동안 병원비와 간병비를 아무 돈도 내지 않은 큰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고 상속 소송으로 가려는지 저에게 불효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부디 협의를 통해 큰딸이 상속을 포기하고 협의하겠다고 결정을 내리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 너무나도 막막한데, 그래도 이 시간 저희에게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는 우리 5263님이 너무 귀합니다. 목사님, 이 시간 위로의 말씀과 함께 또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남은 우리 모친의 입장에서 우리 큰 따님이 이렇게 이제 요구하는 거 많이 씁쓸하실 건데,
0: 네.
1: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1: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5263번님, 남편을 떠나보낸 큰 슬픔이 있는데 그 그리움으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눈물로 지새우고 있는데, 이제 상속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 큰따님과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0: 주여,
1: 하나님께서 우리 5263번님에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0: 주님,
1: 감사하게도 아들들과 우리 막내따님은 상속을 포기하고 더 어머니의 노후 생활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일임했습니다.
0: 주님,
1: 바라옵기는 큰 따님의 마음도 우리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형제들과 꼭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0: 아멘.
1: 상속 소송까지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0: 주님,
1: 하나님 함께 기도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간섭하여 주셔서,
0: 아멘,
1: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 가족이 함께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우리 5263님 가정에 지혜롭게 잘 해결될 수 있는 정말 그런 지혜로움이 있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요. 이 가정에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8356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자율신경계 이상이 있어서 한국에 치료를 위해 잠시 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들 중3인데요. 이 아들이 저와 같은 증상, 피로와 권태감, 몸이 솜처럼 무거운 증상을 호소하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병원도 찾기가 어렵고요. 치료가 되지 않아서 저도 한국에 왔는데 아들까지 그렇게 되니 저도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부디 아들이 그런 문제가 아니길 얼른 힘이 생겨서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치료의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목사님, 우리 8356님에게는 참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너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드님의 그런 어려움 때문에 더 걱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시간 기도해 주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1: 예, 자율신경계 이상이라는 게 아마 딱히 치료할 방법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이래 아마 간섭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주님.
1: 8356번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치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8356번뿐만 아니라 또 중3되는 우리 아드님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아멘.

0: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1: 주님.
0: 8356번님, 우리 하나님의 능력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1: 아멘.
0: 자율신경제 이상이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주여.
0: 미국에서 치료를 위하여 잠시 귀국을 했습니다. 깨끗하게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그런데 중3되는 아들도 같은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피로와 권태감, 몸이 솜처럼 무거워지는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1: 주님.
0: 하나님,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가정이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붙드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1: 아멘.
0: 빨리 치료하여 주셔야 우리 아들들을 양육하는 우리 어머니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1: 주여.
0: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자율계 신경 이상 8356분도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아드님도 함께 치료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치료의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도 제목까지 함께했는데요. 우리 8356님의 가정에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길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뜨겁게 함께 기도해 주신 목사님은요. 헤리티지 교회 노민석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진행해 장혜윤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때로는 낙심되고 힘이 없을 때 제가 금방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은 이제 라디오를 틀면 찬송이 나오고 해서 찬송 따라 부르고 또 보내주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1: 극동방송 들으면서 찬송 나올 때 늘 차 타고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중보기도 하는 그 시간이 좋아서 또 중보기도 나올 때마다 안 급하면 차를 세워놓고 같이 중보기도를 늘 하고 합니다.
2: 아침마다 마음에 양식을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극동방송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더 앞으로 쓰고 해주셨으면.
3: 극동방송은 저의 친구고 아마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베스트 친구일 것 같아요. 나의 왕
4: 되신 오늘도 울산 극동방송은 24시간 내내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 이 시간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직장인 성경연구학교에서 구약개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구 무거동에 위치한 울산 한빛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전 예수전도단 서울지부 성경연구학교 책임자이신 성경교사 이상곤 목사님을 모시며 무료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전국 시의연합회와 울산 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위러블 유니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송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We Love Unit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9-4007번 지역번호 052-289-4007 울산 동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브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브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브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MCA에서 진로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 최정상급 테너 김현호, 매력적인 보이스와 깊은 감성의 소유자 가수 조범진, 압도적인 하모니와 폭발적인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섬세한 호흡으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앙상블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 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9월 1일 화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1902년 서해 어청도 해상에서 순직한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를 추모하는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1955년 세계교회 협의회의 지원과 국내외 청년들의 건축 봉사로 시작된 경북대학교 기독학생회관이 이제 초교파적인 후원에 힘입어 글로벌 기독센터로 새롭게 조성됩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출판협회가 최근 서울 마포구 서현교회 비전센터에서 2026 한국기독교 저작권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2026 의정부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준비위원회가 지난 30일 의정부 광명교회에서

0: 읽서 출판 기념 및 준비위원회 해단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학자 총재에게 어제 1심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곧이어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1902년 서해 어청도 해상에서 순직한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를 추모하는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최근 일본 관보를 통해 침몰선의 새로운 좌표도 공개됐습니다. 오다일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1: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가 어제 충남 서천 동백정교회에서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 순직 추모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당초 연구소는 아펜젤러 선교사가 탑승했던 구마가와 마루 침몰 추정 해역을 찾아 선상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출항 직후 악천 후로 회항해 교회에서 추모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성경 번역을 위해 이동하던 중 순직한 아펜젤러 선교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한국교회가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루 앞선 30일 세미나에서는 1902년 7월 일본 관보와 해상 통보에 실린 북위 36도 9분 30초, 동경 125도 55분이라는 새로운 침몰 좌표가 공개됐습니다. 학계는 새로 공개된 좌표와 기존 제보 지점 사이의 12km 거리에 대해 사고 당시 남서쪽으로 흐르던 낙조류의 영향을 검토해 침몰선의 정확한 위치를 계속 추적할 계획입니다. FA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1955년 세계교회협의회의 지원과 국내외 청년들의 건축 봉사로 시작된 경북대학교 기독학생회관이 이제 초교파적인 후원에 힘입어 글로벌 기독센터로 새롭게 조성됩니다. 경북대 기독학생회관은 농촌 출신 기독학생들의 기숙사이자 신앙 훈련 공간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1970년대 철거 위기 속에서도 지역 15개 교회와 기독 교수들의 모금으로 재건된 바 있습니다. 올해 말 새로 개관할 글로벌 기독센터 프로젝트에는 대구 지역 51개 교회와 기관, 351명의 동문 및 교수가 참여해 27억 3천만 원의 헌금을 모아 기존 건물의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진행 중입니다. 교회 사학자인 김흥수 모건대 명예교수는 이번 재건에 대해 세계교회와 한국교회가 청년 지도력을 육성해온 유산을 잇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출판협회가 최근 서울 마포구 서현교회 비전센터에서 2026 한국기독교 저작권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틀간 열린 박람회에는 미국과 영국, 독일,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등 해외 출판사와 저작권 에이전시가 참가해 50여 개 출판사의 콘텐츠를 선보였으며 40여 건의 비즈니스 미팅이 성사됐습니다. 하퍼콜린스의 찰리 로빈슨 부장은 한국을 신앙도서의 시장성이 높은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했고 국내 중소출판사들도 해외 출판사와의 직접 교류 기회를 반겼습니다. 박종태 한국기독교출판협회 회장은 검증된 해외 양서가 잘 소개돼 성도와 목회자의 신앙 성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작권 박람회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 의정부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준비위원회가 지난 30일 의정부 광명교회에서 백서 출판 기념 및 준비위원회 해단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292쪽 분량의 백서에는 지난 5월 17일 윌 그레이엄 목사가 복음을 전하고 경기도 북부 10개 시군 300여 개 교회가 협력한 전도대회의 2년여 준비 과정이 상세하게 담겼습니다. 백서에는 100만 시간 기도 운동과 300일 릴레이 금식 기도, 복음 상담사 교육, 결신자 후속 양육 등 연합 전도대회 실무 자료가 수록됐습니다. 준비위원회는 백서 판매 수익금을 의정부시 기독교연합회에 전달해 지역 영적 부흥과 작은 교회 지원 등 복음사역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학자 총재에게 어제 1심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쪼개기 후원, 그리고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하며 교단 자금력을 앞세워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려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종교와 정치의 부당한 결탁을 비판했으며 통일교 측 변호인단은 국민께 사과하면서도

0: 이 30도 아래로 내려가며 늦더위도 한풀 꺾이겠습니다. 다만 오후 중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짧고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울산 지역 기온 30도, 습도는 63%입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아은이었습니다. FABC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유세인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0: 아,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1: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이 폭포수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0: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1: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2: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 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꾸벅꾸벅 졸고 계신 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템포를 조금 더 올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찬 찬양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찬양하자고요.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입니다. 때마다 새롭게 출시되는 상품이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능에 있어서 다를 것이 없는 단일 상품

0: 밖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보험입니다. 보험은 다양한 종류를 때마다 갱신해서 판매하고 있지만 실상 따져보면 그 기능에 있어서 모두가 다 한 가지입니다. 바로 알 수 없는 미래에 벌어질 어떤 원하지 않는 사건 사고에 대비해서 그때를 어렵게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아마 사람마다 하나 이상의 보험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형제도 아마 그런 보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보험을 준비하게 되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할 때에 큰 어려움 없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보장이 되는 보험을 들고 있는 거죠.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때 병원비를 보장해주는 실비보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나면 그 치료비를 상대방과 나의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그런 자동차 보험 등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보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랄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길면 8, 90년이 되는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는데요. 인생 8, 90년이 지나고 이 땅의 인생이 끝난 이후에 펼쳐질 영혼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형제는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야 알 수가 없죠. 죽어봐야 아는 거겠죠. 그런데 사람들의 80% 이상이 막연하게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세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는 거죠. 또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알 수 없는 미래를 두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죽음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한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사람이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라고 말해요.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심판받고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형제도 그리고 모든 사람도 그 심판에서 좋은 판결을 받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 심판에서 좋은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앞에 말씀에 이어지는 다음 말씀이 이래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바라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의 때에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의 심판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이 성경의 말씀을 생각하면 어떻게 죽음 이후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는 거죠. 형제가 이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원해요. 그리고 가까운 교회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미래에 형제도 저도 천국에서 있게 될 거예요.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 건강과 미래를 위한 보험은 들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 더 알기 원하시는 분, 오랜 시간 교회를 떠나 있었지만 다시 교회에 나가기 원하시는 분, 샵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간략한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작성해 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 내 가족, 자녀, 이웃에게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시는 분, 역시 샵 3927번으로 예수라고 보내주시고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당신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 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9월의 첫날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사진 찍을 때 여러분은 어떤 포즈를 가장 많이 하시나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보통은 손가락으로 V 표시를 많이 하죠. 그런데 요즘 북한 청년들 사이에서도 이 V 표시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손가락으로 V를 만들거나 또 손을 턱에 대는 포즈를 하면서 사진을 찍고 있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모습인데 요즘 청년들에게는 손짓 하나도 표현의 방법이 된 거죠. 다만 아무데서나 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외부 문화를 따라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가 있어서 주로 친한 친구들끼리 있을 때만 조심스럽게 V 표시로 사진을 찍거나 이 손을 손바닥을 턱에 괴고 꽃받침하는 포즈로 사진을 찍는다고 하죠. 와중에 또 흥미로운 건 북한 당국이 만든 영상에서도 엄지를 치켜올리는 흔히 말하는 엄지척이라는 포즈가 공식적으로 등장했다는 건데요.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말뿐이 아니라 손짓으로도, 손짓으로나마 자신을 표현하고픈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북한의 다음 세대가 작은 몸짓 하나도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롭게 예배하고 목청껏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여러분의 출석 인사 기도의 한 줄로 함께해 볼 텐데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익산에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아자아자를 외칩니다 하셨던 5879님의 문자처럼, 서천에서 듣습니다.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8845님의 문자처럼 여러분이 계신 지역도 함께 나눠주시고요. 오늘 북한을 위한 기도, 또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 줄 한 줄로 함께합니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내리고 있는 오후라고 하시면서 누군가에겐 반가운 비지만 또 누군가에겐 빗길이 참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주님,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문 땅에 단비가 되기를, 그리고 큰 피해가 없기를, 비 피해가 없기를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북한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기도합니다. 9694님 찾아와 주셨는데요. 이렇게 기도의 한 줄, 복음 통일을 향한 소망의 한 줄로 출석 인사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조금 전이한 줄로 함께 해주신, 기도합니다라고 함께 해주신 9694님께 오늘의 첫 번째 출석 인사 선물 나눠드리고요. 출석 인사 선물 외에도 우리 한뼘 차이로 함께하고 있죠. 한뼘 차이 참여해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선정을 하고 있고요. 또 화요일인 오늘은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북한, 중국, 러시아, 북방 지역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청, 찬송, 축하 사연 있으시다면 보내주세요. 샵 1069번으로 기다리면서,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기다리면서요. 찬양 올려드리고요. 먼저는 한뼘 차이 퀴즈 이어갑니다.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우물정 1069번으로 오늘의 한 뼘 차이도 함께 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 북한 청년들 사이에서는 특히나 말투나 옷차림뿐만이 아니라 작은 몸짓, 꾸미는 방식까지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며칠 동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문제는 북한에서 단속 대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북한에서 단속 대상이 아닌 것. 1번, 남학생이 선크림을 바르는 것. 2번, 가족이 아닌 남성에게 오빠라고 부르는 것. 3번,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것. 엄지척이죠. 남학생이 선크림을 바르는 것. 가족이 아닌 남성에게 오빠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것 중에 단속 대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단속 대상이고요. 한 가지는 단속 대상이 아닌 행동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기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제가 요 오답인 두 가지를 가지고 아마 한 주 동안 이걸로 한 편 차이를 냈던 것 같은데 우리 아까 그 천안에서 북한 선교팀 화이팅을 외쳐주셨던 분 계시죠? 바로 정답을 어떻게 첫 번째로 맞춰주셨어요. 2523님. 그러면 한뼘 차이의 첫 번째 선물로 함께하도록 하고요. 북한에서는 외모를 가꾸는 것. 그리고 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 단어들 이런 걸 사용하는 거를 단속하고 있죠. 외모를 가꾸는 것 중에서는 향수를 뿌리거나 아니면 보통은 화장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많이 하는데 지금 이곳보다는 훨씬 보수적인 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향수, 선크림도 단속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1번을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저는 이제 점심 먹으러 갑니다. 여기는 일산입니다. 배고프네요 하셨어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우리 정답까지 잘 도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 아닌 것 같긴 한데 다 단속의 대상인 것 같긴 한데 정답이 3번인가요?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오셨네요. 이유를 떠나서 다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남학생이 선크림을 바르는 것을 단속하지 않을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속하는 게 두 가지예요. 단속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면 돼요. 1번 남학생이 선크림을 바르는 것. 2번 가족이 아닌, 그러니까 배우자가 아닌 그 형제가 아닌 남성을 오빠라고 부르는 것. 3번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것. 잘은 모르

겠지만 우리에게는 자유로운 것들이 그들에게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시면서 0360님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일상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특히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자유함이 억압받는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해 주세요.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그 땅, 북한 땅에 대해 오늘도 한 뼘 한 뼘 알아가면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더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리고요. 찬양 후에는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오해피데이 끝나는 시간까지 출석 인사 그리고 한 뼘짜리 퀴즈 정답까지 기다릴게요.

0: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하나님 아버지의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3: 라디오를 살때 정보기술 교류사나 보이부 이런 데 센터에서 그걸 이렇게 돌리는 그걸 이렇게 뜯어놔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돌려도 삑삑 빈바퀴만 돌아가게 해요, 이렇게. 궁금증에 그 라디오를 뜯어가지고 국동방송이 어디지? 국동은 어떻게 추운 나라 방송인가?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네. 아, 한국 사람들이 살기 어렵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더욱이 추운 나라에 가서 방송을 하나? 끝나고는 이제 찬송인지 찬양인지 나오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그게 와 되게 웅장하고 되게 알아들을 수 있고 되게 멋지다 이런 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4: 10대 때 호기심으로 라디오를 분해하고 처음 들었던 극동 방송.

0: 익숙한 멜로디와 익숙한 창법, 그리고 익숙한 언어에 귀를 기울였던 남포가 고향인 이은석 형제의 극동방송과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북한에서 중학생 때 아버지께서 라디오의 그 채널에 납땜을 하기 직전까지 수년 동안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은석 형제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1: 안녕하세요.
0: 네. 중학생, 그러니까 10대 때 수년 동안 극동방송을 들으시다가 아버지께서 바다에 이제
1: 네,
0: 고개를 잡으러 나가셨다가 거기서 들으신 뭐 어떤 내용이 있으셨겠죠, 극동방송에 대한.
1: 네, 매일 들었다고 하니까 네, 그 내용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주셨는데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나보고는 듣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0: 근데 혼자 나가셨던 건 아니시죠?
1: 아니죠. 저 뭐 친구들이랑 같이 나갔었죠.
0: 그렇게 돌아오셔서 돌연 라디오를 이렇게 납땜하시고
1: 네, 그때 듣지 못하게
0: 이후로 못 들으시고
1: 네.
0: 그리고 27살쯤에 러시아로 다시 제3국으로 다시 나가셨다고 하셨어요.
1: 네.
0: 외화벌이를 위해서.
1: 네.
0: 근데 그러면 자유가 조금 생기셨잖아요.
1: 네, 그렇죠.
0: 해외에서는 휴대폰을 구하는 것도 비교적 쉽고 라디오나 외부 정보, 외부 매체를 접하는 게 비교적 쉬운데 그때 혹시 조금 더 접하지 않으셨을까? 뭐 영상도 있고 정보도 있고 하잖아요.
1: 네. 맞아요. 제가 이제 그 러시아에 그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주변 사람들 또 주재국 사람들이 이렇게 휴대폰에서 재미있는 영상을 시청하고 또 그것을 보는 나는 너무 신기했고
0: 네.
1: 용어도 볼 수 있고 아 그래가지고 그때 인터넷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하루는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이거 봐라 하고 보내주는데 북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0: 네. 또 다른 외국인이.
1: 네, 맞아요. 같이 일하는 외국인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너의 손전화에서 어떻게 우리나라 얘기가 나오지? 라고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좀 빌려다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보는데 뭐 검색창에 뭐 이렇게 조선이라고 치고 뭐 북한이라고 치니까 이제 북한 내용이 쫙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뭐 그다음에 그분들에게 일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고 휴대폰을 몰래 구입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 인터넷을 보는 거예요. 네.
0: 근데 방에 혼자 계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1: 네.
0: 같이 방에 사는 분한테는 위험하진 않으셨어요?
1: 처음에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새 것에 민감한 건 나뿐이 아니라 네, 그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라서
0: 네.
1: 마지막에 다 같이 봤어요. 그냥. 각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알고리즘이 나오는데 이제 그 뭐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든가 아니면 북한 분들이 한국에 종착 생활하면서 특히 한국 사람이 북한 사람이 와서 어떤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까지 올 때 그 가정마다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그 가정가정마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직접 도와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내가 들었던 거하고 매칭이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목사나 선교사를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0: 네.
1: 나하고 같은 고향에서 온 분들은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제가 자유를 찾을 수 있게끔 도와줬다? 이런 말이 너무 호기심이 가는 거예요.
0: 네.
1: 그때부터 이제 확 들었는데 여러 탈북민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을 만난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있나? 라는 생각을 해봤고 진짜 있다면 한번 내가 그때 그 비올 때 기도했던 것처럼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 때문에서 에이 아니겠지 하고 부인을 계속 했습니다. 부인의 연속이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0: 네.
1: 그분들이 그걸 하면서 이런 분들에 의해서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궁금증과 호기심이 계속 나를 자꾸 그쪽으로 이끌었고 그것이 바로 마지막의 결과가 탈북이라는 것이에요. 나도 저들처럼 되고 싶다. 저들처럼 나도 자유를 찾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의 마당 또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0: 대한 전제를 조금은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되게 탈북을 결심하고 나서 이 탈북 길에 오르기까지도 접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탐색하고 이렇게 찾고 연결하는 게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0: 네, 그 결단의 과정이 힘들었고, 일단 결단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갈지 방법론을 찾아보다가 저는 이제 대사관에 전화를 했죠. 네,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했는데 외교적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말을 듣고 저는 그때부터는 이제 그 드라마 이런 걸 보지 않고 사실 난민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구글에 치니까 난민법, 유엔 이런 걸 찾아가지고 유엔의 난민법 공부하다가 변호사라는 걸또 알아가지고 이제 드라마에 변호사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유엔 변호사로 직접 제가 찾았습니다. 찾아서 탈북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그 변호사님한테 직접 유엔에 찾아가서 신청을 했습니다. 네.
1: 같이요.
0: 근데 사실 권한은 그 이후부터입니다. 네. 저기가 없어진 걸 알고 많은 북한 보위부 마피아 이런 것을 추격했고, 그러니까 유엔에서도 저희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유엔에서 제공해준 어떤 수용소에 갔는데 탁 들어가니까 그 성경책들이 쫙 있는 거예요. 이 뭐지? 이렇게 우리말 성경 이런 것이 있어서 내가 여기 안기부 작전에 속아서 들어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거기 먼저 탈북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건 안심하라고. 이 선교 사람들이 갖다 놓은 것이고, 선교 사람들이 이거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 라는 생각, 이런 말을 해주면서, 그때 선교 사람들이 한국에서 연결이 된 거예요. 예,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1: 남미 수용소에서요.
0: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사실 믿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김일성, 김정일에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속고 살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은 사람을 어떻게 믿냐.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고 하는데 한번 보여달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부인을 했어요. 예, 부인을 하다가, 그 난민 수용소가 탈로가 났어요. 탈로가 나서, 차량이 한 4대 중대. 북한 보위부 마피아가 이제 쫙 이제 포위가 이렇게 들어서, 예, 급하게 자동차를 얻어타고 이렇게 빠져나오는 순간이 있었죠. 근데 앞에 이렇게 보위부가 차가 딱 막혀 있었어요. 이렇게. 뒤에도 또 이제 그 마피아 차가 탁 오고 해가지고 오갈 데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은 성경책 들려 있었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칼을 쥐고 있었어요. 네, 언제든지 자결을 하고 죽어야 됐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문득 선교사님이 항상 그 설교 시간에 하던 얘기가 떠오른 거예요. 뭐 설교 얘기는 다 생각이 그냥 기둥으로 들어서 많이 생각이 안 났는데 뭐 들어온 것도 있고, 근데 이 말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할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할수 있다. 단,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살려달라고나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왕 마지막인데 한번 하나님께 내가 한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기도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두손딱 모으고, 하나님이 진짜 있나요?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하나님의 내 아버지라고 하면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나 평생 하나님을 믿을게요라고 했는데, 그리고 문을 떴는데 거짓말같이 앞에 있던 차가 이렇게 길을 벗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쭉 나왔죠. 그다음에 이거는 인간이 할수 없는 얘기다. 이 인간이 할수 없는 어떤 행위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 갈까? 어디 다 탈려나시니까 우리가 갈 데가 없었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선교사님들과 어떤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다 수소문을 하고 기도를 해가지고 그 러시아에 있는 고려인 목사님네 집에 이렇게 우리가 가게 됐어요. 네. 거기에서는 정말 편하게 있었죠. 뭐 진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성경 공부를 너무 은혜롭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을 더 확신하게 된 계기는 그때가 코로나 시기였어요.
1: 그쵸,
0: 근데
1: 5년 전이면
0: 맞아요.
1: 한창이잖아요.
0: 그래서 이제 공항들이 다 이렇게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보내줄 수 있다는 확신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께 계속해 돼요. 하나님, 날 여기에 있으면 더 위험해 주니까 빨리 자유 땅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한몇달 지나서 진짜 러시아에서 뜨는 비행기가 딱한 대가 있었는데 그게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0: 코로나도 하나님의 일을 막지 못했고, 마피아 어떤 국가 법도 막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나를 들어 쓰고 구원하신 데는 아무것도 진짜 장애가 되지 않구나. 하나님은 진짜 전능인지 전능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제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1: 제 기도의 힘이 그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뭐 지금도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연속이죠. 네.
1: 중학생 때 처음 하나님에 대해서 그때는 신앙생활 하지 않았지만 극동방송을 통해서 들으시고 비가 많이 올 때 기도하면 비를 하나님께서
0: 멈춰주시고 네. 바람이 너무 세게 불 땐 좀 약하게 해주시고 근데 그것이 솔직히 우연인 줄만 알았습니다. 기상, 기후, 현상이라고 알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어린 마음에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1: 그렇게 죽음을 넘나드는 길목에서도 길을 열어주시고
0: 네.
1: 이곳에 대한민국에 오는 길목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함께해 주신 기도의 힘을 우리 북녘에 계신 청취자분들에게도 함께 나눠봤는데요.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뤄가신 너무나 아름다운 여정들이 있잖아요.
0: 그럼요. 하나님을 네. 떼어놓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삶의 연속이 바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이기도 하죠.
1: 그에 대한 빛나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10대 때 중학생 때부터 극동방송을 청취하고 러시아에서 외화벌이를 하면서 또 하나님을 만난 먼저 한국 땅에 간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찾고 한국행을 결정하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합니다. 이은석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이 간증을 듣고 있으면 전파 선교사로서 참 뿌듯합니다. 더 열심히 주변에 전파 선교사를 알리고 싶어져요. 13개 지사의 전파 선교사로 후원하는 꿈도 생기고요. 결심도 합니다. 6551님이 주셨는데 지금은 세 군데를 하고 계시대요. 통일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아멘. 북녘에서 써내려져 가는 하나님의 역사 한 장 한 장 가운데 우리의 이런 소망과 믿음과 기도와 헌신이 쌓이고 쌓여서 복음 통일의 그날이 머지않은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양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고요. 오늘 한 뼘차이 퀴즈가 조금 헷갈려요. 2번인가요? 3번인가요? 북한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거짓된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북한 땅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8346님 주셨어요. 아멘. 희망을 들었다 이 간증 가운데 나왔던 그 소망처럼 그리고 우리 출석 인사로 이렇게 나눠주시는 소망처럼 하나님께서 북한 땅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복음 통일의 그 가운데 저희도 함께할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면서요. 헷갈리셨다던 오늘의 한뼘 차이 문제를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북한에서 단속 대상이 아닌 것. 이렇게 하면은 단속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1번, 남학생이 선크림을 바르는 것. 2번, 가족이 아닌 남성을 오빠라고 부르는 것. 3번,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것. 이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단속의 대상이라는 말이겠죠. 저희가 선물 소개하는 동안 여러분의 정답을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남과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 출석 체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OE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게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N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퀴즈 정답은 3번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것입니다. 오프닝부터 쫑긋하고 들으셨던 분은 아셨을 거예요. 북한 당국에서 최근에는 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영상까지 공식적으로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건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1번인 남학생이 선크림을 바르는 것. 남학생들이 선크림이나 향수가 없는지 기숙사에 직접 찾아가서 단속을 했다는 뉴스가 얼마 전에 있었고요. 그리고 가족이 아닌 남성을, 이 혈육이 아닌 또 그 남성을 오빠라고 부르는 것도 이거는 우리 표현이 아니다, 이거는 물든 표현이다면서 단속한다고 하죠. 정답을 많이들 도전을 해주셨어요. 엄지손을 들어서 인사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6483님. 북한 땅에도 북에서 오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하셨고요. 내 몸을 가지고 내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를 잊지 않게 됩니다. 1929님도 주셨어요. 조금씩 표현이 늘어나면서 북한에도 변화의 물결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3399님, 아멘. 새벽기도 다녀와서 날마다 출근하면서 듣던 극동방송, 오늘은 마음먹고 다운받아 듣고 계시다는 6801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한 줄 보내주신 새싹 회원도 계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누는 모든 것들, 북한을 향한 소망의 한 줄 한 줄들 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복음 통일의 그날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완벽한 때 이뤄질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우리 청취자분들의 소망처럼 북녘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보내주신 문자 가운데 정답과 출석 인사 중에선 제가 하나하나 다 읽고요. 선물을 방송 마치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거죠.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직장인 성경연구학교에서 구약개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구 무거동에 위치한 울산 한빛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전 예수전도단 서울지부 성경연구학교 책임자이신 성경교사 이상곤 목사님을 모시며 무료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전국 시의연합회와 울산 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송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위러브 유닛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9-4007번 지역번호 052-289-4007 울산 동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브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브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브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MCA에서 진로캠프 유루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0: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 최정상급 테너 김현호, 매력적인 보이스와 깊은 감성의 소유자 가수 조범진, 압도적인 하모니와 폭발적인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섬세한 호흡으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앙상블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기사님께서 항상 그 106.9 극동방송을 틀어놓으셔서 운전석에 가서 문의를 드렸죠. 혹시 매번 이 극동방송 쓰시는 기사님이 맞으시냐고 문의 드렸더니 맞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아,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매번 틀으시냐고 민원도 많이 들어올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매번 극동방송을 틀으실 수 있냐고 문의 드렸더니 욕도 많이 먹었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했었다고. 그만큼 결단이 있고 믿음이 있으신 거죠. 대중들한테 이게 바로 전파 선교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믿음이 있으신 거죠. 근데 그거 보고서 제가 좀 부끄러웠었어요. 그게 자신이. 기사님 늘 감사했어요. 차를 타면 늘 극동방송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나 찬양을 들으면 평안을 얻고 승천하고 내리고 했었습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욕하는데 하지 말라 안 틀면 될 텐데 운전에 방해될 것 같아서 내 기분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저 같으면 못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전파선교사라고 얘기하시면서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쫓아 따라 부르시면서 운전하시는 모습 보면서 아 저게 믿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기사님 덕에 많은 분들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전도가 될 것 같아서 많이 깨닫고 느꼈어요. 감사드려요.
2: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해도 듣습니다.

입니다. 극동방송의 영혼 구원 사역을 알고 또 그 가치를 아는 분이라면 극동방송을 듣습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은 예수님을 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그 누가 뭐라 한대도 예수님만을 전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이 사역의 가치를 아신다면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해주세요.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전파선교사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은 울산 강남교회 정병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개인도 물론이고 국가들도 보면 여러분 세계 많은 나라들, 문제가 없는 나라들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매일을 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인간의 고통이 어디에서 옵니까? 근본적인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죄의 문제에서 모든 고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그 밑바탕에는 반드시 그 문제 외에 영적인 부분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해결책은 한 가지입니다. 인간의 고통에서 우리가 해결책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물가에 심어진 나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복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6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떨기나무 같고 광야에 물 없는 곳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나무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가로 옮겨 심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 역시도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음을 통해서 물가로 옮겨졌습니다.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가에 심어진 나무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뿌리가 강변까지 뻗어져 있습니다. 가뭄이 와도 그래서 염려가 없다는 겁니다. 무더위가 찾아와도 염려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주변이나 도로를 다녀보시면 봄과 지금과의 특별한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죽은 나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마당 주차장에서 교회 앞에 있는 아파트를 보시면은요, 2층에 나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나무들이 언제적부터 있었느냐? 그 아파트 지을 때부터 20년 넘게 살아 있었던 나무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제가 숫자를 세보진 않았습니다만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언제 죽었느냐? 올 여름에 나무가 다 죽었습니다. 날씨가 덥고 비가 오지 않으니까 나무가 죽었습니다. 아파트에서 물을 좀 주었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을 아마 관리를 잘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도로를 다녀보시면 죽은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답은 물가에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인공적으로라도 물을 주었다면 목숨을 연명했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복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돈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 앞에 맡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살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로 들어갈 때 인구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시대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학자들은 최소한 인구가 200만 명이 넘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울산 인구의 배 가까이가 두 배 되는 숫자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지으라고 하는데 왜 못 짓겠습니까? 아파트만 집만 지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집 짓기 전에 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려면은 주변 기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 먼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을 지어야 살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물이 없습니다. 전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가 없습니까? 옷도 없고 양식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과 함께 40년을 살았습니다.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여러분 의식주 걱정을 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모세가 살 수 있었던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해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역대상 18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다윗이 그 병거 백대들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을

하에 있었습니다. 지금 또 몽골 말이 유명합니다만은 그 말 때문에 빨리 이동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몽골 제국이 가는 곳마다 말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주도가 왜 말이 많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제주도에서 말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영 쪽에 말을 키웠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말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을 다 없애버렸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살려면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를 가까이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처음에는 즐거워 보입니다.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좋게 보이는데 내일은 나를 망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뱀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뱀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뱀에게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조심해도 물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버섯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버섯을 너무 좋아하다 보면 독버섯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버섯을 싫어하면 아예 먹지도 않을 텐데 좋아하면 먹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떠난 것을 좋아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가에 심기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생애가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복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내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모습을, 나의 모습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모습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유대인 농부 한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랍비는 존경의 대상이었고 랍비가 무슨 말을 하면 어렵더라도 유대인들은 순종했습니다. 이 농부가 문제가 뭐냐 하면 집은 작은데 자녀가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랍비에게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내가 못 살겠습니다. 집은 작은데 아이들은 10명이고 악처 중에 악처를 데리고 살자니 정말 죽을 맛입니다. 랍비가 농부를 빤히 쳐다보면서 물었습니다. 집에 염소 몇 마리 있습니까? 두 마리 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대뜸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서 염소 두 마리를 집 안으로 들여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고 오시오. 이 농부는 답을 얻으러 왔다가 염소 두 마리와 함께 일주일 동안 집안에서 아이들 10명과 마누라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살고 다시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찾아왔겠습니까? 농부가 정신이 하나도 없이 더럽고 집안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랍비를 찾아왔는데 랍비가 또 말했습니다. 닭은 몇 마리 있습니까? 10마리쯤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번 주일에는 닭과 함께 염소와 함께 집안에서 같이 생활하십시오. 유대인들의 집은 동물들이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일주일 동안 염소 두 마리, 닭 10마리, 아이들 10명, 마누라와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 뒤에 다시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농부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랍비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염소와 닭을 다시 집 밖으로 이동시키고 며칠 뒤에 찾아오십시오. 여러분, 며칠 뒤에 농부가 얼굴이 환해져서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랍비여, 닭과 염소를 밖으로 이동시키니 집안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똑같은 상황이 되었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지옥이었고 두 번째 왔을 때는 천국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본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본인의 생각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깨달음을 얻습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써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옥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요나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살게 하시겠습니까? 그저 너가 물가에 심겨졌으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이지만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과수원을 했는데요, 저희 집에 사과나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과나무를 키우는 농부가 나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뽑아버립니다. 3년이 지났는데 열매가 없으면 다른 나무로 교체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농부를 고민시키는 문제가 생깁니다. 나무는 잘 성장해서 아름드리 나무가 되었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예 없느냐? 그러면 뽑을 텐데 적당하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다른 나무들은 나무는 작은데 열매는 많고, 이 나무는 엄청나게 큰데 열매는 다른 나무의 절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농부가 어떻게 할까요? 나무를 뽑자니 나무가 아깝습니다. 그냥 두자니 화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인인 아버지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름드리 사과나무의 밑둥에 한 뼘 정도 길이로 껍질을 벗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무 껍질을 다 벗겨버리면 나무가 죽게 됩니다. 절반만 껍질을 벗겼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엄청난 충격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가에 심겨져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땅에 자리를 잡고 위에 쪽에 있는 나무들이 받지 못하는 그런 물들과 영양분을 공급받고 나무가 엄청나게 성장해 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무 껍질이 벗겨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무가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절반이 붙어 있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나무에게는 여러분, 엄청난 충격이 되었고 나무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날 이후로 나무가 성장하던 것을 멈추었습니다. 나무가 계속 성장했는데 나무가 성장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때부터 열매를 달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만 성장했는데 이제는 성장하던 것을 멈추고 그 덩치에 열매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태도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삶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문제도 많이 생기고 가다가 어려움도 많이 당합니다. 문제도 큰 어려움들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느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고통을 당하느냐? 하나님 앞에 복된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가 왜 고난을 당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부는 사과나무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죽어버리면 농부가 손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열매를 위해서

나무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도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미래의 사명과 축복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도록 위해서 지금 나에게 여러 가지 훈련의 기간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내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지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복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물가에 심기운 나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마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참 치사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간사할 때도 있습니다. 가장 더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게 다 뭐냐? 마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이 치사해지고 간사해지고 더러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복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래서 이 마음을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굳어진 마음이 있으면 그 굳어진 마음을 제거해야 하고, 여러분 내 마음이 더러운 마음이라면 그것을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면 그 자리를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을 잘 지키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복 있는 삶을, 복 있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를 받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느냐, 제일 중요한 관건이 뭐라는 겁니까? 마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회개이고, 그 마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투자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모든 것을 다 투자했는데 투자한 것만큼 열매를 거두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나중에 한탄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에 내가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된다. 요즘 어르신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시면은요, 건강식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말하는 거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건강식품 추천하는 거 다 먹으면, 약국에 가서 말하는 거 다 먹으면 몇 살까지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면 한 500살 정도, 한 500년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왜 못 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사는 것이지 건강식품을 아무리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내일 죽는다고 오늘 골골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안 죽었습니다. 지금 또 살고 있습니다. 어제 죽는다고 했는데, 10년 전에 죽는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죽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는 대로 다 못 거둡니다. 내 생각대로 거두지를 못합니다. 올여름처럼 날씨가 뜨거우면 곡식이 자라지 않습니다. 뜨거우면 자라야 되는데 물이 없잖아요. 반대로 여러분, 물이 없는데 뜨거우면 곡식이 잘 되느냐? 사과나무 같으면 열매가 타버립니다. 화상을 입습니다. 그러면 상품 가치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태풍이 와버리면, 농사를 수확하는 즈음에 태풍이 와버리면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열매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수에서 소방차가 와서 논에다가 물을 주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농부들이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3일만 지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수가 없는데 집에 수만 병의 생수를 배달해 주었습니다. 그걸로 여러분 물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답을 알지 않습니까? 비가 한번 와버리니까 모든 문제가 하루 저녁에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집을 세우도록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세워도 안 된다는 겁니다. 파수꾼이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성을 지켜도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성을 지키지 못하고 그 성은 반드시 함락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하더라도 내가 꼭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원래는 내가 사막의 건조한 땅, 물이 없고 메마른 땅에 심겨져 있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심을 통해서 주님 때문에 옮겨져서 물가에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저주받은 인생이었는데 복 있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불쌍한 인생이었는데 주님 때문에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속에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 속에 없다면 나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마음 속에 없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복 있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가 물가에 심겨졌으니 너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가에 심겨진 복 받은 사람이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삶의 목적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진정 물가에 심겨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골 집들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이 비어 있어도 그 전에 살던 집 주인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시겠습니까?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하더라도 죽을 때에는 반드시 열매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가에 심겨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화가 나기도 하고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이기에 하나님 앞에

0: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사명 감당하심을 통해서 복된 열매를 많이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남구 삼산로에 위치한 울산 강남교회 정병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272-4521번 울산 강남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 요양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할

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우.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직장인 성경연구학교에서 구약개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구 무거동에 위치한 울산 한빛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전 예수전도단 서울지부 성경연구학교 책임자이신 성경교사 이상곤 목사님을 모시며 무료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전국 시의연합회와 울산 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송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위러브 유닛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9-4007번 지역번호 052-289-4007 울산 동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브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브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브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MCA에서 진로캠프 유루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 최정상급 테너 김현호, 매력적인 보이스와 깊은 감성의 소유자 가수 조범진, 압도적인 하모니와 폭발적인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섬세한 호흡으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앙상블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9월입니다. 9월 첫날 9월 1일 화요일. 자, 이 극동방송 선택하신 분들 정말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오늘도 잘 오셨어요.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또 사용하십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를 통해서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 다니다가 지금 쉬고 계시는 분들, 우리 새깨라에서 방학이라고 표현하는 분들, 또 무교생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보물 퀴즈를 통해서 이분들을 또 찾아낼 겁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여러분의 핸드폰 꺼내시고요. 핸드폰으로 이미 지금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문자로 그 다음에 어플 메시지로 여러분께서 정답을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물 퀴즈 그러면은 출발해보죠.

0: 보물
1: 퀴즈.
0: 자,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 청취자 가운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우리 보석 찾는 보물 찾기 시간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현재 다니지 않는 우리 보석분들 정답 문자를 주시면은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일명 이제 방학 무교라고 주시면서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께 무조건 선물을 드리고요.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정답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목사님이 외치실 때 제가 이제 마이크를 딱 알맞게 줄였습니다. 항상 준비를 해야 되죠. 자, 우리 풍암교회 전영천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원한 천사 전영천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자, 우리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고현 집사님께서 따끈따끈한 예. 대본을 예, 본인이 직접 예, 기획해가지고 다 대본을 만드신 성경 속의 사건을 가지고 또 오늘 꽁트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제목이 뭐죠, 집사님?
2: 네, 오늘 여리고성 함락해서 네. 무건수행 캠프 버전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0: 오늘은 또 캠프 버전이군요.
2: 네.

0: 네. 무건 수행이에요. 네. 말을 하지 않는 캠프네요.
1: 아, 이거 말하지 네. 말아야 되는.
0: 그러니까 오늘 병사가 출연을 하고 예. 또 여우수화가 출연을 합니다. 예. 오늘 목사님이 여우수화입니다.
1: 예예예. 예, 예. 예, 아, 이거 저 딱 맞아, 정말 딱
0: 그러니까 맞아. 저는 오늘 어우 제사장이네요.
1: 저. 와, 딱 맞아, 딱 제사장. 완전 맞아.
0: 저는 왔다 갔다 합니다.
1: 야, 완전 맞아, 완전.
0: 하나님도 했다가 저쪽 밑에 뭐 이렇게 하인도 했다가 네. 아유, 오늘 좀 올라갔습니다.
2: 제가
0: 제사장.
2: 오늘은 좀 제가 병사.
0: 병사.
2: 아, 네.
0: 자, 꽁트를 잘 듣고 여러분께서 자 문자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 목사님?
1: 예. 정답을 아시는 분은 50원 유료 문자인데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전국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예. 있는데요. 전국 어디서나 서울 수신 문자 샵 1069 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입니다. 그리고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어플 무료 메시지로 정답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꽁트를 들으실 텐데 이따가 예. 정답 보내실 때 정답과 함께 예. 지금 현재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본인이
1: 예. 예.
0: 내 아들이 안 다녀요 이런 거 말고
1: 아, 그렇지. 본인이
0: 예. 안 다니시는 분이 예.
1: 방학. 예.
0: 교회를 다녔다가 지금은 안 다닌다
1: 예.
0: 방학 그리고 내가 무교 예. 이렇게 예. 두 가지를
1: 한 줄로 쭉 쓰시면 돼요.
0: 그렇습니다. 예. 정답과 함께 그다음에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까지 까지? 써주시면은 예. 예. 선물 고를 수 있는
1: 기회를 드립니다.
0: 기회를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 목사님이 계셔야 힘차네요. 이렇게.
1: 아 감사합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예. 이거 시끄러워.
0: 힘찬 목소리 여전하네요. 예. 고현 집사님도 어서 오세요.라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꽁트를 할 텐데
1: 예.
0: 잘 듣고 끝나자마자. 문제가 나가니까 예. 끝까지 잘 들어주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예, 오늘 좀 작게 시작될 예정입니다. 예, 시작합니다.
3: 저기요, 장군님. 아니, 여우수화 장군님. 오늘이 벌써 7일째요. 7일째.
1: 고현병사, 무건수행 7일차다. 혀를 묶어라. 불평 한마디에 성벽돌 하나도 안 무너진다.
3: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성주의를 매일 한 바퀴씩 7일 동안 입 닫고 성벽만 돌다 보니까요. 제 입에 가시를 넘어 선인장이 자랐다고요.
1: 고현병사, 그 입 다무시오. 지금 무건수행 중이요.
3: 아니, 저 성위에서 여리고 병사들이 야 쟤네 산책하러 왔냐? 하고 비웃는 거 안 들리십니까?
1: 고현병사 목소리 낮춰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3: 아니 저 수다 떨고 싶어서 진짜 숨 막혀 죽겠습니다. 김인수 제사장님 괜찮아요? 아이고
0: 이제 좀 소리 좀 내도 되겠죠? 소리 좀 내자고. 야 여보게 병사 참깨나 참어. 나도 이 양강 나팔에 침이 고여서 죽겠어. 나라고 입이 안 간지럽겠냐? 나도 저 성벽 높이가 몇 미터네. 날씨가 덥네. 이렇게 수다 떨고 싶어 죽겠어. 하지만 여우수화 장군님 말씀이 맞아. 이건 사람의 계산이나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야.
1: 하나님께서 침묵을 명하신 데에는 그 이유가 있는 법이다. 그렇다 병사여. 너의 눈에는 저 성벽이 두꺼워 보이겠지.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창검이 아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도 끝까지 견디는 순종과 하나됨이다. 인간의 불평과 잡음을 멈출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기 시작하는 법.
3: 아이 참, 여우수화 장군님이 그렇게 진지하게 말씀하시면 죄가 뭐가 됩니까?
4: 알겠습니다. 딱 오늘까지만 입술에 딱 풀.
1: 자, 드디어 일곱 번째 바퀴를 다 돌았다. 제사장, 준비된 야파를 불어라.
0: 아, 예, 여우수화 장군님. 주님, 7일 참았습니다.
1: 온 백성 흔들어라. 지금 이 순간 내 안의 모든 의심을 털어내고 있는 힘껏 외치라.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2: 여리고야!

0: 자, 은혜로운 청취자 퀴즈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성 뒤를 돌다가 마지막 순간에 나팔소리와 함께 온 힘을 다해 함성을 질러 무너뜨린 이 성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자, 새끼라 보물 퀴즈 꽁트에 이어서 자 퀴즈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막 무건수행을 하면서 성 주위를 돌다가 마지막 순간에 나팔 소리와 함께 온 힘을 다해서 함성을 질렀어요. 그때 무너졌던, 예, 무너졌던 그 이 성의 성 이름은 이름. 무엇일지.
0: 아, 자, 나오긴 내가, 나왔어 아까
1: 정답 내가 알겠다. 샵 1069 오물정 1069번으로 문자로 주시든지 아니면 어플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예, 벌써 이렇게 막 정답이 도착하고 있네요.
0: 예.
1: 자, 와. 함성을 질러가지고 무너뜨린 이 성의 이름.
0: 예.
1: 샵 1069.
0: 예.
1: 오물정 1069. 문자나 아니면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 앱에서 어플 무료 메시지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정답. 근데 방학 무교생.
0: 예.
1: 옆에 정답 옆에다가 꼭 좀 적어주십시오. 정체를 밝혀주시고.
0: 밝혀주십시오.
1: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 적어주시면은, 네,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립니다. 방학 무교생 기다리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0: 하나님의 나팔 소리 오늘의 교회 뮤지컬 찬양팀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새끼라 보물 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와, 연기에 대한 어떻게 칭찬이 네. 좀 있네요.
1: 와. 그러니까. 아이들을 아. 하원시키면서 예, 예. 이제 운전하던 중에 예. 보컬 연극을 예. 들은 느낌이어서 감동이 되어서 와. 문자를 와. 보냈다.
2: 아이고.
1: 너무 감사하다고.
0: 이제 우리가 이제 조용히 예. 시작하니까 예. 숨 죽여서 듣는 분들이 그런 분들도 계셨고 원래 이게 덩달아서 그렇게
1: 일하다가
0: 되는 거거든요.
1: 멈추셨대요. 숨죽여 네,
0: 그러니까. 자, 네. 자 우리 와. 퀴즈 목사님 퀴즈 한번 지금 막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2: 예.
0: 퀴즈만 한번 문제만 한번 다시 한번 내주세요.
2: 아, 하나님께서 여기 여호수아 6장
0: 예.
2: 10절 말씀의 내용인데
0: 예.
2: 사실은 이게 하루에 한 바퀴씩
0: 예.
2: 예. 말씀하지 사실 않아 하나님.
0: 정답 말고 문제 예. 문제 내주셔야 돼요.
2: 예, 예,
0: 나
2: 예.
0: 불안해가지고.
2: 하루에 한 박씩 돌으라고 예, 했다고. 예, 그러다 예,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도는데
0: 예, 예.
2: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보면서 아무 얘기하지 말아라. 절대 입 다물고 그냥 돌아라.
0: 네네.
2: 도는데 이게 참 사람 인간은 그래요. 계속 돌았어.
0: 예, 예.
2: 도는 것에 대한 우리 오늘 꽁트를 했고
0: 예.
2: 이 꽁트 하면서 마지막 일곱째 밖에 돌 때에
0: 네.
2: 무너져라 외칠 때 무너지는 그 성의 이름이 예. 뭐냐라고는 거예요.
0: 그렇습니다. 예. 그 성의 네. 이름은 무엇일지 일단은 정답 아주 빠르게 주관식으로 보낸
2: 예.
0: 7678번이
2: 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0: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어떻게 이렇게 야. 빨리 보내시죠?
2: 아이고.
1: 진짜.
0: 자, 그래도
2: 또 있어.
0: 또.
2: 아, 뭐.
0: 아, 그리고 우리 애들하고 아주 막 갑자기 애들하고 같이 외쳤다. 1324번님께 또 선물을 드리도록 예. 하겠고요.
2: 애들이 소리 질렀어 오늘.
0: 자, 저 뒤로 예. 좀 뒤로 와. 좀 가보겠습니다.
2: 예.
0: 자, 우리 200번째 248번님께 또 선물을
2: 예. 248번님 예,
0: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우리 또 아주 있습니다. 좀 또. 늦게 아. 아주 늦게 온 야. 늦게 온 예 이제 막 왔습니다.
2: 예. 아.
0: 8503번님께
2: 예, 축하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0: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 예.
0: 자, 마지막에 일곱 바퀴 돌면서 무너진 성의 이름은 무엇일지.
2: 예.
0: 내가 그래도 모르겠다. 예. 뭐가 무너졌는지 모르겠다.
2: 우리는 보기가 떠 있어.
0: 보기가 있습니다.
2: 우리는 보기가 떠 있어.
0: 우리 집사님, 보기 내주십시오.
1: 네. 1번, 이아리코. 2번, 살리고. 3번, 죽이고. 4번 너 죽고 나 죽고
0: 자 여리고 살리고 네. 죽이고 너 죽고 나 죽고 자 여기서 정답은 무엇일지 5번은 아마 너 살고 나 살고 이거 낼까 하다가 너 죽고 나 죽고
1: 네.
0: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리고냐 살리고냐 죽이고냐 너 죽고 나 죽고냐 내가 정답 알겠다 샵 1069 우물정 1069나 네. 어플 무료 메시지로 보내주시되
2: 예.
0: 내가 교회를 지금 쉬고 있는데 아 이것쯤은 내가 알겠다
2: 예.
0: 하시는 분들 정답 옆에다가 쉬고 있으면 몇 년 방학 이렇게 방학 좀 적어주시고
2: 거기에 통화 가능하죠 통화
0: 예.
2: 가능
0: 예 그렇습니다 예.
2: 통화까지만 뭐
0: 무교
2: 예.
0: 무교생들 무교 또
2: 예.
0: 적어주시고
2: 무교. 예.
0: 무교하고 또 방학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 써주시면은
2: 예.
0: 저희가 좋은 선물을
2: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무교생, 방학생은 무조건 선물을 드려요.
2: 예. 예.
0: 자, 정답을 근데 맞춰 주셔야 됩니다. 정답.
2: 예.
0: 여리고냐, 살리고냐, 죽이고냐, 너 죽고 나 죽고냐. 자, 여기서 정답을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69나 어플 메시지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윤상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했습니다. 자, 여리고냐 살리고냐 죽이고냐 너 죽고 나 죽고냐. 예. 자, 정답은 바로바로
1: 여리고.
0: 그렇습니다. 우리 여리여리한 고현 집사님께서 여리고를 내주셨네요. 네,
2: 목소리도 여리고.
1: 역시 그러니까. 방송은 안 보이니까 여리여리합니다.
2: 아, 진짜 진짜.
0: 자, 우리 5384번님 네.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여리고는 무너지고 극동방송은 들리고.
2: 와, 이거 좋아 좋아.
0: 센스쟁이.
1: 센스쟁이네요.
0: 자, 5384번님 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와, 축하합니다. 완전 완전.
0: 와,
2: 와 좋다. 어우,
0: 자, 많은 분들 우리 여리고 맞춰주셨습니다.
2: 맞춰주셨어요.
0: 보니까는 이제 처음에는 계속 하루에 한 바퀴만 돌다가
2: 예.
0: 마지막에 이제 7일째 예. 7바퀴를 돌았잖아요. 목사님.
2: 한꺼번에 7바퀴 돌잖아. 이거 예. 한 바퀴 돌 때는 그냥 견딜만 해요.
0: 그렇죠.
2: 근데 그 가보면 아셔. 그게 얼마나 팔뚝발 뛰고 미치는지. 근데 입 다물고 돌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0: 그러니까.
2: 불평도 예. 해갈만 했고.
0: 예, 예.
2: 예. 근데 하나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 무건수용 하시자고 때로는.
0: 아, 그러니까 너무 말 많은데 이점 좀 다물고 하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2: 그렇지 그렇죠. 아. 그럼 돼요.
0: 그러니까.
2: 아, 지금 사실은 우리 마음의 벽이 예. 이제 방학하시는 분 대부분 이런
0: 그러니까.
2: 분들은
0: 예.
2: 너무 높아.
0: 교회 안 가려고 핑계를 찾다 보면은
2: 네,
0: 수만 가지예요. 내가 죄가 많고 뭐 여행을 가야 되고
2: 예.
0: 뭐 어찌고 저쩌고 하는데 일단은 좀 이렇게 좀 예, 조용하고
2: 아니,
0: 예.
2: 내가 조용하면 들리기 시작해요.
0: 그러니까요.
2: 맞아요.
0: 자, 오늘 하나님께서 또 조용하게 또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2: 예.
0: 자, 어떤 분들을 한번 전화 연결을 해 볼지
2: 예.
0: 한번 지금 우리가 자, 무교생 방학생들 시간 닿는 대로
2: 많이 오셨어요, 지금.
0: 자, 예. 또 한번 전화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예.
0: 이분은 보니까 무교예요.
2: 무교예요, 무교. 통화 가능이라도 써주시고 그랬는데 아, 이 옆에 분이 누가 써주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해. 예. 근데 전화 걸어보죠 뭐.
0: 자, 통화 가능 무교생.

0: 열이 구성도 맞춰주셨어요.
1: 예.
0: 자, 통화 가능. 신호합니다. 0286번님,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화하고 있거든요.
1: 일반 전화입니다. 일반 예. 전화.
2: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김인수입니다. 지금 방송 아, 옆에 예. 지금 아이고, 틀어놓고 안녕하세요. 계시는군요. 예. 예. 라디오를 옆에 꺼주시고요.
2: 아, 라디오를 꺼고요?
0: 예, 예.
2: 네.
0: 지금 운전 중이세요?
2: 아니요, 저. 미용실에도
0: 아 미용실 미용실
3: 네 왔구나 자, 왔어
2: 아, 생방송이에요?
1: 예, 예 생방입니다
0: 생방인데요 예. 쌍문동 아. 미용실입니까 쌍문동
2: 네네
1: 그렇죠 그렇죠
0: 어 그러면은 예 옆에 조금만 줄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원장님께
2: 아 예 예
0: 울리기 때문에 어 네네. 거기에 지금 손님이 좀 많나요
2: 아 아니요 지금 저 혼자예요
0: 혼자예요 잘 됐네
2: 좀 전에까지는 예. 밀려 있었는데
0: 예, 예. 네, 원장님하고 지금 우리 고객님하고 아, 두 분만 계십니까?
2: 네네네.
0: 원장님이 지금 보내라고 해서 보냈죠?
2: 네네.
0: 열이 구성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2: 아, 처음 들어봅니다.
0: 처음 들어봤죠? 무교니까.
1: 네, 네, 그렇죠.
0: 그러면 어렸을 때도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봤나요?
2: 아니, 다니기도 했었어요.
0: 몇 번 다녔군요?
2: 절에도 다녀서 봤고.
0: 절에도, 아니, 교회.
2: 다녀봤고.
0: 교회는?
2: 저 교회도 다녀봤고.
0: 아, 교회도 다녀봤고요. 어. 네. 자, 미용실은 단골이세요? 자주 오시는
2: 네네 네네네
0: 어 오늘 이렇게
2: 우리 원장님하고
0: 예
2: 저기 뭐야 남매처럼 지내고
0: 남매처럼
1: 와 참
0: 그 미용실은 참 정체가 뭔지 단골이 수도 없어요 맨날 바뀌어 자 오늘 이 방송은 처음 들으셨죠
2: 아니요 예전에도 기독교 방송은
0: 아 이렇게 머리 하다 보면은 막 들리죠
2: 네네
0: 문자는 오늘 처음 보내셨잖아요
2: 네네 아니 저 우리 원장님께서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0: 보내라고 해가지고 오늘 처음 보냈잖아요, 그렇죠?
2: 뭔지도 모르고
0: 이게 뭔지도 네. 모르고 그렇죠? 일단은 네. 오늘 이렇게 생방송 중에 저희가 문자를 받았고 전화를 네. 드린 거거든요.
2: 아,
0: 이렇게
2: 예.
0: 전화 연결이 되면은 저희가 선물을 네. 드려요. 선물.
2: 아 그래요?
0: 네, 선물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데 제가 네네. 한번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골라보세요.
2: 네네.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네. 웰빙 도토리 묵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네. 정승댁 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 더치 커피 스트릿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 견과, 네. 또 153 시푸드에서 쭈꾸미,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습니다.
2: 아유 너무 많아가지고 고르기가 참 힘드네요.
0: 그러니까요.
1: 아,
0: 네, 그래도 좀 거기서 좀 좀 네. 이렇게 땡기는 거 좀 좋아하시는 거.
2: 유산균은 뭐예요?
0: 유산균은 유산균이죠 뭐. 뭐 이렇게 제가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2: 아니 그래서 단백질이나
0: 예.
2: 유산균이나 둘 중에
0: 예.
2: 하나 고르려면 어떤 예. 게 좋아요?
0: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이렇게 써 있네요. 예.
2: 예. 근데 단백질은요?
0: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예.
2: 아, 단백질은 그럼 뭐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게?
0: 거기다가 이제 우유나 네. 이제 뭐 두유나 물 타 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먹는 거 아닐까요? 예, 그런 거
2: 아,
0: 같은데.
2: 그래요? 예. 예, 예. 예. 그러면 아, 우리 원장님.
0: 아니, 저희
2: 유산균 단백질.
0: 아니, 본인이 원하시는 거 한번
2: 아,
0: 골라.
2: 내가,
0: 예, 예. 본인이.
2: 네.
0: 예.
2: 그러면 저기 봐.
0: 예.
2: 유산균이요.
0: 예, 유산균.
1: 예, 예
0: 알겠습니다. 자, 우리 네. 0286번님 오늘 이렇게 네. 전화 연결 됐잖아요.
2: 네네.
0: 어렸을 때 아마 교회를 다녀보셨을 것 같은데.
2: 네네네.
0: 이 방송이 이제 그 기독교 방송이거든요.
2: 예, 예.
0: 그래서
2: 네네.
0: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송이에요.
2: 네네.
0: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네. 부활하셨어요.
2: 네네.
0: 그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 그 천국 간다고 네네. 얘기 들어보셨죠?
2: 네네.
0: 이게 복음인데,
2: 네네.
0: 예, 우리가 이제 천국 가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 길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2: 네.
0: 다른 종교가 아니라. 그래서
2: 네네.
0: 우리 0286번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보시면서 교회도 네네. 다녀보시면 어떨까 해서
2: 네. 예.
0: 우리 원장님께서 이렇게 옆에서 코치를 잘 해주셨어요.
2: 아, 예, 예, 예.
1: 아마
2: 알겠습니다.
1: 원장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하시는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2: 예.
1: 우리 선생님 평생

0: 예, 가장 중요한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예.
1: 네, 알겠습니다.
0: 남매 처럼
1: 감사합니다.
0: 지내신다니까 아마 원장님께서 말씀보다는 이렇게 방송 연결해서 교회 나가시라고 하는,
1: 아, 그렇죠.
0: 예, 그렇죠.
1: 아,
0: 예, 이제 그럼 저 딸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같이 저딸 한번 하시면 될것 같은데.
1: 예,
0: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1: 알겠습니다.
0: 사랑의 하나님, 저딸 아시죠? 저는
1: 사랑해
0: 예수
1: 하나님.
0: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1: 십자가에서
0: 죽으심으로
1: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감사합니다.
2: 아멘.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1: 네.
2: 0286번님, 혹시
1: 네.
2: 주위에 아니면 가족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시나요?
1: 네네네.
2: 가족 중에 혹시 있어요?
1: 가족 중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 아, 가족 중에는 없고 주위에
1: 네네네.
2: 친구나 지인 중에는 있으세요?
1: 우리 처제가, 다니는구나. 처제 하나,
2: 처제가,
1: 막내 처제가.
2: 처제가 혹시 지금 계시는 곳도 쌍문동이세요? 거주하시는다고? 아, 그러면은 교회는 우리 원장님 다니시는 교회를 같이 가시면 되겠는데요?
1: 고민해 보겠습니다.
2: 예?
0: 아, 고민이 아니에요, 고민.
1: 알겠습니다.
0: 왜냐면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우연이 아니거든요. 예.
1: 알겠습니다.
0: 예. 꼭.
2: 하나님께서 우리 0286번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0286번님을 부르고 계시는 차원에서 저 이렇게 전국 생방송에 연결이 됐고, 원장님을 통해서 이게 됐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누구실까? 그 예수님 한번 좀더 구체적으로 알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교회 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한번 원장님이 다니시는 교회가 가까이 있으시면 그 교회로 가시면 좋고, 아니면 저희가 집 근처에 또 다른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꼭
1: 알겠습니다.
2: 예수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모시는. 예.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문자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이고,
0: 감사합니다.
1: 수고 많이 하시고요.
0: 예, 감사합니다. 예.
3: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0: 예. 와,
2: 자, 이렇게 또.
0: 궁금해.
2: 그러니까, 참.
3: 저도 쌍문동에 한번 머리 말러 한번 가봐야겠어요.
2: 쌍문동. 아, 그러니까 미용실. 야,
0: 야,
2: 남자분들의 단골이 참 많네요.
0: 예.
2: 거의 남자분들이.
0: 예. 지금 다 거기서 막, 아, 기대가 막 딱 문자
2: 그러니까요.
0: 떴는데,
2: 와.
0: 이곳, 아, 참.
2: 야, 자.
0: 와, 오늘 또.
2: 이번에 또.
0: 와.
2: 또 이번에 또 이번. 아주 긴 방학생을 또
3: 네.
2: 발견을 했네요. 몇년 방학이죠?
0: 와, 40년.
2: 40년.
3: 40년. 와.
0: 이번 목소리가 궁금해, 나. 와.
2: 자,
4: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7578번님, 본인이 40년 방학생 맞나요?
4: 아, 네네.
2: 지금 방송 듣고 계셨죠?
4: 네.
2: 화요일, 수요일은 꼭 듣고 계신다고?
4: 네네.
2: 지금 공부를 하시는군요. 만학도라고.
4: 네네네.
2: 부산 거제로 가면서 듣고 있다.
4: 네.
2: 집은 어디신데요?
4: 집은요?
2: 예.
4: 집은 거제도예요.
2: 집은 거제.
4: 학교는 부산에 있고요.
2: 부산으로 공부하러
0: 부산.
2: 다니시고. 40년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예, 안 다니고 계신지 지금 40년.
4: 네,
2: 방송은
4: 해봤어요.
2: 어떻게 듣게 되셨어요?
4: 아, 제가 아침마다 극동방송 들으면서 학교를 가거든요.
2: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듣게 되신 거예요?
4: 아, 극동방송은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2: 네네.
4: 남편이 반대를 해요.
2: 네네.
4: 그래서 못 나가고 있었는데, 방송이라도 듣자 싶어서 제가 학교 가면서
2: 그냥
4: 매일
2: 우연히 이렇게 딱
4: 극동방송을.
2: 맞추게 됐나요?
4: 네네.
2: 그래서 학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 듣고 계시는군요.
4: 네네.
2: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남편이

0: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녀봤어요?
1: 예.
2: 아니 근데 아닐 것 같아. 반대로 예? 예. 너무 다니다가 심취해가지고 우리 전문 용어로 예, 예. 환자 수준까지 되다가 갑자기 떨어지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
0: 누구 남편이요?
2: 남편이
0: 맞나요?
1: 아니요.
2: 아니요 전혀.
1: 전혀.
0: 전혀 아니요. 무교예요.
1: 네.
0: 근데 우리 7578부님 40년 쉬셨는데 네. 그래도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많으시군요.
1: 네.
0: 그래서
1: 늘 집에서도 늘 마음속으로.
0: 마음속으로.
1: 기도도 하고.
0: 화요일 수요일 꼭 듣는다는 게 이때 이제 왔다 갔다 하시나 봐요.
1: 네, 네 학교 가는데.
0: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가고 싶은데 남편이.
2: 아니야 이럴 때는요. 예. 만학 또 공부하시는 것처럼. 예. 또 문자를 한번 여기 보내신 것처럼. 예. 한번 저질러봐.
0: 저질러봐요.
2: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시는 거죠. 이 순간은요. 네. 문자 보내는 예. 담대함. 예. 사실 문자 보낼 때 얼마나 고민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0: 예. 자 그러면요. 일단은 네. 저희가 이렇게 연결되면 선물들이잖아요.
1: 네.
0: 본인 거 하나, 남편 거 하나 일단 그치, 골라보시죠.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1: 아까 제가 아까 앞에 분이 하는 거 제가 들어봤는데요.
0: 네네.
1: 단백질하고
2: 예.
1: 비타민.
2: 와,
0: 단백질하고 예. 비타민.
2: 예.
1: 네네네.
0: 그러면은 예, 이거를 딱 보면서 예. 단백질에다가 이렇게 딱 쉐이크 딱 담아가지고 드리고 예. 비타민까지 드리면서 그게 어디서 왔나 하면은 이제 이렇게 또 하나하나 이렇게 방송을 그렇지. 좀 얘기해 주셔서 남편분에게 예. 이런 일이 있었다. 방송국에서 이렇게 또 선물을 줬다. 네. 이렇게 좀 꼭 얘기를 해주세요.
2: 네? 화 안 내셔.
0: 왜냐면 아니, 선물 받고 화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2: 화 안 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가올 때는 마음이 열려, 하나님께 이미 마음을 열어놓으실 것 같아요. 애서의 마음을 열어놓듯이 하나님께 열어놓으시니까 이번에 조용히 조심스럽게 한번 꺼내보세요. 하나님 믿고
0: 그래요.
2: 네. 하나님 믿고 오늘 제목처럼 여리고성처럼 그냥 하나님 명령대로 무관하면서 네. 조심스럽게 꺼내보세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실 거예요. 저는 그래요. 확신해. 지금 아멘. 지금 느끼 확신이 있어요.
0: 그래요. 자 네. 우리 일곱 바퀴 그냥 뭐 순종하는 마음으로 딱 돌았는데 여리고성 네. 무너졌듯이 한번 우리 7578번님 한번 용기 내셔서 선물 네. 잘 남편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시고 예, 네. 방송국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한번 꼭 네. 용기 내시면서 도전해 보시면 좋겠고 목사님 네. 이 시간에 따라서 결단의 네. 기도를 한번 드리시죠. 예.
2: 예.
1: 네.
2: 예, 저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1: 잠깐만요. 제가 지금 휴게소거든요.
0: 예.
2: 예.
1: 휴게소거든요.
2: 예.
1: 휴게소에 잠깐 예. 들어와서 주변이 시끄러워서 예. 잠깐만요. 제가 예. 차에 타서 들어올게요.
2: 예, 예.
0: 아, 운전 중이셨을까?
1: 아, 운전 하다가 휴게소에 예? 들어왔어요.
0: 휴게소에 들어왔어요.
1: 하다가 휴게소.
2: 예, 이 시간
0: 그러셨구나. 참. 예, 네네. 정차하시죠. 예, 아유 운전 중이셨구나.
1: 예.
0: 자,
1: 어우, 큰일 났다.
2: 그냥 거기 서 가셔도 괜찮아요.
1: 아, 네, 네, 네, 네, 해주세요.
2: 좋으신 하나님.
1: 네,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남편의 마음도 열어주십시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자,
3: 아멘.
0: 자, 우리 7578번님, 네. 교회를 가게 되면은 가실 교회가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좀 연결을 해드려야 되나요?
1: 교회가 있어요. 우리 동네에 바로 있는데.
0: 있어요?
1: 남편이 보면 그거 할까봐, 지금은 조금 먼 통영어로 제가 남편이 없을 때만 몰래몰래 가고 있어요.
0: 아, 몰래몰래 가끔 가셔요?
1: 가끔 간 지가 지금 이제 한 2주 됐어요.
0: 자, 이번에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서 용기를 네. 내시고

0: 남편과 함께 잘 한번 얘기해 보셔서
1: 네.
0: 이제는 좀집 근처에 있는 이제 정착할 수 있는 교회도 찾으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1: 네.
0: 용기 내시고 계속
1: 네.
0: 극동방송 애청해 주시고 예, 오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네,
2: 예,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아이고,
3: 남편의
0: 그렇구나.
3: 마음이
0: 그러니까
3: 진짜.
0: 40년 방학이어도 아직 그 포기하지 않고 계속 어떤 마음이 있으시고 극동방송도 계속 듣고 계시고 그러네요.
2: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겠지만 예수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열어주실지 믿습니다.
0: 그렇습니다.
2: 예.
0: 자, 이
2: 예.
0: 시간에 또 다른 우리 방학생
2: 몇년 방학인지는 모르겠지만
0: 0824
2: 0824번님
0: 0824 여보세요?
4: 네,
0: 예,
4: 안녕하세요.
0: 새끼라 김인수인데요. 운전
4: 안녕하세요.
0: 중이십니까?
4: 아니요, 잠시 차 세울게요.
0: 차 세워요. 본인 방학생
4: 네.
0: 맞아요?
4: 방학은 방학인데,
0: 예.
4: 방학 아닌 방학이요?
0: 방학 아닌 방학이 뭘까요? 방학 아닌 방학이. 네?
4: 저희 아들이
0: 네.
4: 작년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0: 아, 그래요?
4: 그래서 1년 넘게 방학하고 있다가
0: 네네.
4: 반이든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
0: 예.
4: 마음이 안 가고
0: 예.
4: 그냥 허공에 떠 있어요.
0: 아, 교회는 지금 다니고 계시는데요?
4: 다닌다고 해야 되나?
0: 몸은 왔다
4: 그냥
0: 갔다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4: 몸만요.
0: 몸만. 지금 그리고 정차했어요?
4: 네.
0: 아, 정차했고, 몸은 지금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아들이 하늘나라 간 뒤로는, 뭔가 지금 마음이 어려운 상태고,
4: 많이 어려워요.
0: 예, 예배드리기가 어렵고,
4: 네.
0: 그래도 주일 성수는 계속 하고 계시는 편이시고요.
4: 아니요.
0: 아, 그러니까 이제 매주 못 가고, 갔다가 못 갔다가 갔다가 못 갔다가 이런 상황이시구나.
4: 네.
0: 아, 그렇구나. 그래요.
2: 얼마나 힘드실까?
0: 그러면요. 일단은 우리 0824번님은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서 목사님께서 한번 전화를 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우리 기도를 먼저 하고 예.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따라서. 예. 자.
2: 예. 저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4: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었던 저를
4: 죽었던 저를
2: 구원해 주시고,
4: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4: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자, 우리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위로하는 거는 예, 온당치 않은 것 같고 우리 0824번님 아무튼 오늘 용기 내주시고 오픈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좀, 네.
4: 제가 제 마음에서 우리 아들을
0: 네네.
4: 하나님 품으로 편안히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0: 네네네.
2: 예, 제가 이따 끝나고
0: 예.
2: 전화
0: 그래요.
2: 다시 한번
0: 저희가 다시
2: 올리겠습니다.
0: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824번님. 네. 일단 이렇게 또 용기 내셔서 문자 주셔서 고맙습니다. 연락드릴게요.
4: 듣고 싶은 찬송 있어요.
0: 듣고 싶은 찬양이요? 예. 어떤 찬양일까요?
4: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0: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준비할 테니까 계속 듣고 계십시오. 예. 예,
4: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예.
2: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0824번님 끝곡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들려드리고요. 일단은 한 분을 더 좀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분 더 연결을. 이분은 우리가 또 여기서
1: 3756
0: 그렇습니다.
1: 3756번. 아, 지난번 전화드렸는데 못 받았다고.
2: 지금 3년째 방학 중.
0: 3년째 방학 중인데. 네. 지난번에 생방송 때 전화를 드렸을 때 못 받으셨던 분인가 봐요.
3: 여보세요?
0: 예예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지금 통화 가능하시죠?
3: 네.
0: 운전 중 아니시고?
3: 아니에요.
0: 지난번에 전화를 했었는데 못 받았었나요? 생방송
3: 네,
0: 때?
3: 네 맞습니다.
0: 어디 계시는 분이세요?
3: 장안동이요.
0: 장안동 서울 장안동.
3: 네네.
0: 예. 3년 방학 본인이 3년 방학.
3: 네네.
0: 그래요. 이 방송은 언제부터 어떻게 듣게 되신 거예요?
3: 아 방송은 들어본 적은 없고요.
0: 네.
3: 옛날 기독교 방송이 있을 때는 집에서 좀 들었어요.
0: 예예. 예.
3: 근데 지금은 내가 아는 언니네 집에 놀러 왔더니 예. 언니가 밤낮으로 이제 라디오를 틀어놓고 하면서 나를 자꾸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에 와서 가가지고 또 한번 보내봤어요.
0: 그때도 언니 방문했다가 보냈었고.
3: 네, 이번에도 언니하고 같이 있어요.
0: 언니 방문하면 이렇게 방송이 나오는군요.
3: 네네.
0: 앞으로
3: 언니가 예. 24시간 틀어놓고 주무신대요.
0: 아, 그래요.
3: 예, 교회 다니시는데 집사님이셔요.
0: 예, 예, 예. 우리 3756번님도 3년 전까지는 교회를 그래도 잘 다니셨던 분이신가요?
3: 네, 저기 원래는 모태
0: 신앙이구나.
3: 근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
0: 예.
3: 못 나가게 되고
0: 예.
3: 애기 아빠가 아파가지고 또 같이 교회도 나갔다가
0: 예.
3: 애기 아빠가 중단하는 바람에 같이 그냥 중단이 됐어요.
0: 아, 그럼 남편분도 원래 교회를 잘 다니셨던 분이신데
3: 저 따라서요. 예.
0: 그렇구나. 자, 혹시 아까 우리가 막 선물 제가 막 불렀잖아요.
3: 네네.
0: 그 선물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원하시는 거?
3: 유산균.
1: 유산균.
0: 남편은 네. 혹시 남편
3: 같이 먹을 수 있는 걸로요.
0: 같이 먹을 수 있는 걸로. 제가 그러면은 다른 거 같이 먹을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도토리묵 냉면.
3: 아니요.
0: 네.
3: 아까 저 앞전에 있던 분 유산균하고 뭐가 지나셨어요?
0: 단백질 아니면 비타민.
3: 단백질이요.
0: 단백질로 네.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3: 네.
0: 이제 결단의 기도 목사님 한번 같이 드리시죠. 목사님과.
3: 네.
1: 예, 저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3: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3: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3: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데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3: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3: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남편과 함께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3: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배드리겠습니다.
3: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감사합니다. 우리 3756번님 앞으로 네. 이제 언니 거기 방문할 때 말고도
3: 네.
0: 계시는 지역이 아까 장안동이라고 했잖아요.
3: 네네.
0: 106.9 해가지고 극동방송 꼭 앞으로 계속 들어보시고요.
3: 네.
0: 예. 꼭 교회 나가셔서 다시 예배 네. 드리시는 우리 3756번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용기 네.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자, 아까 우리 신청곡이었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곡 흐르고 있습니다.
1: 예. 예.
0: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그분에게 꼭, 예, 인간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가길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 전화 연결 안 된 우리 방학생, 무교생들,
1: 네.
0: 우리 방학 끝나고 다 여러분께 전화 드리고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애청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통암교회 전영천 목사님 또 우리 고현집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했습니다.

0: 저는 우연히 극동방송을 듣게 됐습니다. 방송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우연히 듣게 된 극동방송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불교 신자였기에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고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야 하는지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도 궁금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무작정 극동방송으로 전화를 걸었죠. 전화를 받는 극동방송 직원이 친절히 교회와 신앙서적을 추천해 줬습니다. 수화기 넘어 전화벨 소리가 끊임없이 들릴 정도로 무척 바쁜 듯 했지만 복음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영접 기도까지 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만난 예수님, 앞으로도 극동방송을 통해 더 깊게 알아가길 기대합니다.
1: 오늘도 울산 극동방송은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그저 믿고 헌신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함께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위드힘과 함께하는 찬양 간증 예배, 여러분의 교회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뜨거운 찬양, 은혜로운 간증, 방송 선교에 대해 깊은 도전을 드리는 위드힘 찬양 예배. 신청을 원하시는 교회나 단체,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0: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매주 이 시간에는 성일침례교회 조충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거룩한 고독의 훈련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자, 오늘은 경건의 훈련 그 아홉 번째 시간으로 우리 경건의 훈련 가운데 현대인들에겐 굉장히 낯선 또 익숙하지 않은 그런 훈련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훈련의 이름은 고독의 훈련입니다. 제가 고독을 주제로 삼아 말씀을 나누기 앞서 사전으로 이 고독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더니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듯이 매우 외롭고 쓸쓸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고독이다. 사전적으로는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현대인들에게 고독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이 되죠.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와 끊임없이 연결되기를 원하고 무엇인가를 듣고 보면서 뭔가를 자신을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프랑스 파리 지하철 공사에서 한 번은 시를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무려 8,000편의 작품이 응모가 되었는데 그 중에 1등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선된 시의 작품의 제목은 사막이라는 제목의 시였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도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의 발자국이 보이지 않아 너무 외로우니 뒤로 걸으면서 자기의 발자국이라도 보면서 위안을 삼고자 하는 현대인의 마음을 잘 묘사해 준 시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래서 1등으로 당선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지워주신 거예요.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외로움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고 누군가와 연결되기를 끊임없이 갈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해드릴 성경이 말하는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외로움을 뜻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외로움이 사람들로부터의 고립을 뜻하는 것이라면 고독은 사람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관계의 결핍을 뜻하는 것이지만 고독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러므로 성도가 추구해야 할 것은 사람을 떠난 고립 상태를 추구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람들로부터 물러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것을 성경적 고독이라고 부른다면 이 고독을 이렇게 정의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자, 제가 정의를 한번 마련해 보았는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룩한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매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홀로 있는 것, 우리가 이것을 거룩한 고독이라고 부르고 싶고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거룩한 고독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고독을 정의했습니다. 거룩한 고독이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자발적이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사람들로부터 물러서는 것을 고독이라고 부른다면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고독과 가까웠던 사람인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살때 모세의 곁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광야로 도망친 이후에는 그의 곁에 아무도 없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광야의 고독은 모세 인생의 실패를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는 자리가 모세가 경험했던 고독의 자리였어요. 이 만남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라 하는 출애굽의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었으니 모세의 하루는 사람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런 바쁜 사역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회막을 사람들이 거하고 있는 진영 밖에 설치해 두고 정기적으로 항상 그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더라 하고 기록해 놓았어요. 여기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곳이고 그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회막을 설치해 놓고 그들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곳으로 나아갔더라. 일시적으로 자발적으로 사람들 곁으로부터 물러나 하나님께로 나아갔더라 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않습니까? 그때 그 회막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다음 구절이 출애굽기 33장 11절이 그 회막 안에서 이루어진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뭐라 기록합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그 고독의 자리, 하나님을 찾아 홀로 나선 그 자리에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있는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하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능력은 사람 가운데 있을 때가 아니라 홀로 떨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받은 것입니다. 그에게 있는 사람을 이끄는 능력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고독한 만남 가운데 얻은 것이라고 우리가 안전하게 결론을 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건 비록 모세뿐만 아니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아니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하고 기록되었어요. 예수님의 일상은 바쁜 사역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몰려왔고,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 식사할 겨를조차 없을 정도로 많이 바쁘셨던 분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바쁜 일정과 그 바쁜 일상의 흐름 속에 자신을 내맡겨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기 물러가셨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혼자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매우 의도적으로 사람들 곁을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가셨던 것이요. 왜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분 사역의 능력의 원천인 줄 우리 주님 너무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셨어요.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 우리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으셨지만은 주님은 먼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쉬어라. 고독의 시간을 가져라 하고 권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매우 바빴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진짜 공통점은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그들은 모두 바빴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홀로 있는 거룩한 고독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이 고독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은 교회에 사역하면 안 됩니다. 결국엔 자기 힘을 의지하여 사역하게 될 것이고, 결국엔 탈진되어 버리고 말 것이에요. 결국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잊혀져 있던, 망각하고 있던 이 고독의 시간, 고독의 자리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우리가 그 고독의 자리에서 하게 되는 일은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그는 진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는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자그마치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고, 하나님은 까마귀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그를 먹이십니다. 그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 이후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함께 영적인 대결을 벌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함께 갈멜산 정상에서 대결을 벌이게 돼요.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주셨어요.
일로 인하여 이방 선지자들은 패배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적인 부흥에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이에요. 이어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3년 6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마침내 하늘에서부터 쏟아져 내리게 됩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장 큰 승리를 이 갈멜산에서 경험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승리의 영광에 엘리야가 취하여 있을 바로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기적을 보고 이세벨은, 악한 왕비였던 이세벨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게 됩니다. 그러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말씀. 그가, 그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던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갔더라. 어디로요? 광야로 도망갑니다. 하룻길을 도망가요. 거기서 뭐 했느냐?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오늘 이 자리에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 한번 같이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절만큼 했어요.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넉넉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그만 제 생명을 거두어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마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이런 상태를 영적인 탈진 상태라고 부르는 거예요. 특히나 사랑하는 성도분,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된 분들 계세요.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을 위해서면 무엇이라도 다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계신데, 특히나 헌신적으로 주님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영적인 탈진 현상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영적인 탈진이 언제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패배했을 때, 나 잘 살지 못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영적인 탈진이 찾아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살면,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잘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면 영적인 탈진은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엘리야 이야기는 전혀 다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실패의 자리에서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그는 갈멜산의 승리 직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적인 승리가 여러분의 영적인 탈진을 막아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큰 승리 뒤에 더 깊은 탈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탈진하게 되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탈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충전받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재충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탈진해 있다는 것은 더 많은 일을, 속상한 일을, 더 힘든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탈진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충전받지 못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의 기쁨에 취해서 끝없이 달려가도록 우리를 짓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실패합니다. 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더 몰아붙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지어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승리를 했을 때에도, 실패를 했을 때에도, 일이 잘 될 때에도, 일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우리는 잠시 사람들로부터 물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그래서 그분 앞에 재충전받도록 새롭게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새 힘을 얻도록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강한 사람은 계속해서 오래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 충전받을 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 탈진하에 쓰러져 있던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인도하세요. 그가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깨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강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더라고요. 그 이를 위해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큰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아요. 그 지진 이후에 땅에서 불이 솟아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더라. 성경이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은 화려하고 요란하며 거창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후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의 귀에 들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갈멜산의 불 가운데도 역사하셨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 가운데도 일하셨지만은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신 것은 호렙산의 적막과 고독 속에서였다. 이 열왕기상 19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그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음을 끄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홀로 설 때 그 거룩한 고독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발견하게 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줄 그때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삶도 제자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걷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의 삶 속에 거룩한 고독의 시간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충전받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더 힘차게 감당해 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교점은 이것인데, 거룩한 훈련은 그냥 앉아있는다고 생기는 것은 아니고 훈련으로 자라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영적으로 방전되고 탈진되도록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정기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 재충전받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이 영적인 재충전 없이 계속해서 달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심지어는 재충전을 받으셨는데 우리야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지어주셨어도 아직 우리는 그러한 새로운 존재에 걸맞는 삶의 방식이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삶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고독의 시간을 갖기보다는 분주함에 익숙한 사람들이 막 뭔가 분주해야 뭘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 고독한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고독의 훈련입니다. 물러남의 훈련이에요. 한 세 가지 정도만 여러분에게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째로 1분 침묵하기를 훈련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 1분 뭐 그까짓 거 뭐 하나 뭐 1분 금방 지나가는데 그 뭐 나한테 뭐 큰 도움이 될까? 안 하는 것보다 짧게라도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나 차에서나 책상 앞에서 심지어는 식사기도 그 너무 형식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 계셔서 식사기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 계신데 그거 활용하세요. 그 짧은 시간으로도 사실은 충분합니다. 느헤미야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무엇 를 원하느냐? 너 소원이 뭐냐? 느헤미야는 소원이 늘 준비되어 있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 왔고 그걸 위해서 왕께 구하고 있었던 참이었는데 왕이 물은 거예요. 너 소원이 뭐냐? 즉각적으로 내 소원 이겁니다. 이렇게 말했을 법한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짧은 시간 느헤미야는 왕의 존전으로부터 물러나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불과 몇 초 됐겠어요.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고독은

긴 시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짧은 멈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매일 하셔야 할 거예요. 운동하지 않는 사람에게, 저와 같이 운동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마라톤 언감생심, 단거리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요. 그냥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매일 조깅을 하는 분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큰 부담이 되지 않으세요. 거룩한 고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의 시간, 아주 좋은 고독의 훈련이에요. 또 경건한 산책이라고 부를 만한 홀로 주님과 함께 일정한 시간,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라도 주님과 함께 산책하는 시간,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들일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매일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반드시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물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여러분 되셨으면 해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으로 자라가게 될 것이니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이런 고독의 훈련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꼭 좀 당부하거나 한번 해보셨으면 하고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독을 위한 여행을 준비해 보는 거예요. 뭐 여행이라고 하니까 비행기 타고 멀리 가야 될 거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나절이어도 좋고 한나절이어도 좋고 그리고 주말이어도 좋고 또 그 이상의 시간을 따로 떼내어도 좋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홀로 있기 위해 떠나는 여행을 계획해 보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한 바람, 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달력에, 여러분의 일정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여행을 계획하고 표시해 두어야 돼요. 매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어느 장소로 갈 것이며 가서 무엇을 아침부터 이 정해진 시간까지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를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거기 하나님과 여행 떠나서 유튜브 시청하다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요. 매우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보시고 그리고 이러한 훈련은 배우자가 도와주셔야 합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도와줄 때 더욱 이러한 일들은 가능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재충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냥 놀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잠시 그리고 의도적으로 물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바쁜 일정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통해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의 시간을, 이 변화의 계획을 세워보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 가지 소개해 드릴 것이 있는데 18세기 영국의 위대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부흥운동의 최전선에서 그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조지 위필드라는 분이 계세요. 얼마나 영적인 거장입니까? 한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주도했던 이 조지 위필드가 부러워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친구 호엘 해리스라는 친구를 부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하나님의 쓰임받을 정도 되면 다른 사람이 부러워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조지 위필드가 부러워했던 친구가 있다니까요. 그 친구에 관하여 쓴 글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 호엘 해리스라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조지 위필드가 그에게 무엇을 부러워했는가 이런 글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무렵 하나님에 대한 해리스의 지식은 보잘 것이 없었다. 성경의 지식과 신학의 깊이로 따지면 그는 나와 비교가 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는 단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한다는 것만을 알았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기 위한 조용한 장소를 찾았다. 그가 좋아하는 장소는 랑캐스트에 있는 한 교회의 종탑이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몇 시간이고 중보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분명

0: 분명하게 경험했다. 이곳이 그에게는 지성소가 되었다. 하루는 그가 내게 말했다.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불 앞에서 초가 녹아내리듯 나의 구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내 심령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 내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서는 이전에 결코 알지 못했던 외침이 있었단 말이야. 아빠, 아버지! 내 영혼은 충만해져서 외쳤어. 주님, 충분합니다. 주님, 만족합니다. 조심히, 그 너무 부러운 거예요. 많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과 이처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리스를 변화시킨 것은 더 많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단둘이 있었던 교회 종탑에서의 고독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에게 꼭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종탑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 고독의 시간을 갖고 가는 그 여러분만의 종탑은 어디입니까? 그 지성소를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이 고독의 시간을 회복하셔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친분을 누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재충전되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넉넉하게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남구 거마로에 위치한 성일침례교회 조충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2-225국에 3375번, 지역번호 02-225에 3375 성일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3: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은 SNS에 이용자들끼리 서로 이런저런 사연을 올리고 또 댓글을 주고받기도 하지요. 그런데 누군가가 아주 긴박한 질문을 올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결혼기념일인데 깜빡했어요. 이제 곧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아침부터 뭔가 큰 기대를 하는 눈치였는데 저는 아무 준비도 못했거든요. 어떻게 하죠? 지금이라도 빨리 그럴듯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이디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참 긴박해 보이죠? 그 다급한 글 밑에 온갖 댓글이 달렸는데요. 그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른 베스트 댓글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혼날 준비를 하세요. 뭐 웃기면서도 슬픈 일화였지만요. 정말 기념해야 할 것을 기억한다는 게 그만큼 참 중요한 일이죠. 매일 흘려보내는 비슷한 일상이지만 사람들은 그 수많은 순간과 온갖 정보 속에서 중요한 것을 따로 구별해서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을 깜빡하거나 그 원래의 의도, 의미를 모르고 소홀히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참 서운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시편 30편 4절 말씀인데요. 기억해야 할 것을 잘 기억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 그리고 주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함을 기억하면서 잊지 않고 감사의 찬양 드리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0: 아이빅 미니스트리의 찬양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 찬송가로 오늘 같이 걸어가기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요즘 갈수록 이것저것 깜빡하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정말 요즘 깜빡 잊거든요. 살다 보면 너무 바빠서 뭐 서로 간의 기념일을 잊거나 심지어 자기 자신의 생일을 잊는 경우도 종종 목격하게 되는데요. 물건도 깜빡하고 할 일도 잊고 또 방에 있다가 거실로 나왔는데 내가 뭘 하려고 여기 나왔지? 이렇게 기억 안 날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다른 건 깜빡해도 우리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주님이 전능하다는 사실, 주님의 감사 그만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보는 그런 날 준비했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매주 화요일마다 말씀의 씨앗 심기 코너로 보내드리죠.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이 말씀 절대 잊지 마시라고 휴대전화 배경 화면으로 예쁘게 제작해서 나눠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 청취 소감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잠시 후에 열린교회 이인선 목사님과 함께 할 텐데요. 일단 어떤 선물 준비되어 있는지 소개해드립니다.
1: 주님과 같이 극동방송과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 축복하며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믿음의 기업 한독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지리산과 강원도에서 모녀가 키워내는 산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천지삼에서 천지삼 스틱과 흑염소 진액을, 건강한 변화의 시작 두피케어 전문 브랜드 별촘에서 탈모 샴푸, 토닉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더모 코스메틱 브랜드 엑소프록실에서 맑은 광채 피부를 위한 시카 엑소 좀 100 맥스 앰플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리마 춘천순살 양념 닭갈비를 드립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쑥떡 전문점 예선당에서 떡 선물을 드리고요. 친환경 웰빙 세제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지크린에서 아기와 엄마를 위한 젖병과 과일용 친환경 주방 세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태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을 드립니다.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협찬으로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업장에 감사드립니다.

0: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잠깐이라도 말씀을 마음에 쏙쏙 심어보시죠. 네, 성경구절을 퀴즈로도 맞춰보고 암송도 해보고 성경구절 배경화면도 받아가면서 제대로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말씀의 씨앗 심기. 네, 같이 걸어가기 매주 화요일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기다리셨다고 문자 보내고 계시네요. 말씀 한 구절을 제대로 마음밭에 심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은 서울 마포구 열림교회 이인선 목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림교회 이인선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혹시 오늘 달력 보고 놀라지 않으셨나요?
1: 놀랐습니다. 네.
0: 벌써 9월이에요. 네. 네.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1: 네, 우리가 새로운 달을 맞게 되면 막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야, 벌써 이렇게 됐나? 이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가니까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0: 아멘. 네. 아,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말씀을 잘 새겨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어떤 말씀 가져오셨나요?
1: 네, 퀴즈로 먼저 드릴게요. 일단 오늘의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며 문제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0: 네.
1: 사도 바울은

0: 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경쾌한 찬양 울려 퍼지는 동안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의 문자 계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앞서서 퀴즈 드렸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죠?
1: 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중에서 퀴즈를 드렸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0: 아멘.
1: 성경에서 네. 무엇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0: 네, 보기를 드렸죠.
1: 네, 1번 새 것, 2번 위의 것, 3번 복된 것.
0: 네, 다 맞는 말인 것만 같은데요. 네, 많은 분들이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퀴즈를 낼 때 어느 네. 정도 좀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네. 난이도를 이렇게 좀 넣어서 네. 보통 선지를 짜곤 하는데 오늘은요 정말 대부분의 분들이 다 정답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네. 정답은 몇 번인가요?
1: 네, 정답은 2번 위의 것입니다.
0: 네, 위의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정답 보내주신 분 중에 다섯 분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된 분께는 별도로 당첨 문자 보내드리고요. 오늘 이인선 목사님께서 들고 오신 말씀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요 퀴즈 선물 당첨되지 않은 분들에게도 선물처럼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게 있죠, 목사님?
1: 그렇습니다. 다 네. 아시죠? 배경화면.
0: 네, 네,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오늘 이 말씀 예쁘게 제작했는데 캘리그라피 디자인 업체 코람데코 작가님께서 또 이 구절을 배경화면으로 제작해 주셨습니다.
1: 네, 저도 받았는데요. 우리 하늘 배경으로 해서 아주 예쁘게 네. 두 가지, 두 종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0: 네, 오늘은 디자인 따라서 두 종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또 배경과 글씨와 또 톤이 많이 달라요. 여러분 보셔서 또 취향대로 다운받아서 주위에 널리 전하시고 또 배경화면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씨앗, 마음밭에 씨앗을 심는다 할 때 그 씨앗입니다.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문자 답장으로 이 배경화면 2종 세트로 드리는데
1: 두 개 다 네. 주시는가요?
0: 그럼요. 네. 네. 링크 받아보시면 둘 다 다운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오늘은 두 배의 기쁨이 있는 날이에요. 네. 씨앗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성경 구절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또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법한 얘기 아닌가 싶어요.
1: 네, 네. 그렇죠.

0: 우리가 삶의 방향이 중요하다고들 말하는데 삶의 방향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1: 너무 어려운 질문을 처음부터 한 교수님.
0: 네.
1: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0: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도 또 무게중심도 달라집니다.
1: 네.
0: 결국 생각이 중요한데요.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1: 목사님 초반부터 굉장히 찔리는 이야기로 시작하시네요.
0: 네. 네, 세상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또 어떻게 더 많은 소유를 늘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더 사람들이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삽니다.
1: 네.
0: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생각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1: 네.
0: 말씀합니다.
1: 목사님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언뜻 봤을 때는 이런 생각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이 현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그게 가능한가 싶은 순간이 있거든요.
0: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정도 돌봐야 되죠. 직장도 다녀야 되죠.
1: 네.
0: 또 자녀들도 양육해야 되고
1: 그렇죠.
0: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땅에 발을 딛고 살되 마음의 방향은 하늘을 향하라고 하는 겁니다.
1: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가 현실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라 땅에 발을 딛고 살되 내 마음은 하늘로. 네, 그 주님을 보라는 뜻이겠죠?
0: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생활 습관 조금 바꾸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이자 총리였던 아브라함 카이퍼의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삶을 관통하는 삶의 원리, 가치체계, 세계관이 바뀌는 겁니다.
1: 네.
0: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1: 그러니까 순서가 삶의 방향이 바뀌려면 생각부터 달라져야 하는데
0: 네.
1: 이 생각이 달라지려면 일단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거군요.
0: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의와 열심을 자랑했습니다. 혈통을 자랑했고 율법을 지킨 것을 자랑했고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자기가 그동안 자랑했던 모든 것을 오히려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1: 네. 참 덜 중요하게 여긴다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버려야 되는 안 좋은 것이라는 입장으로 바뀐 거네요.
0: 네. 네. 이 배설물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배설물입니다. 그러니까 버리지 않으면 해가 되는 것들이 배설물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확 바뀌었을까요? 바라보는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1: 네.
0: 전에는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신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전에는 자기 의의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1: 네. 기준이 완전히 뒤집혀버린 거네요.
0: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1: 네.
0: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살리셨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이런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고백하며 살면
1: 네.
0: 생각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1: 아멘.
0: 그런 사람이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1: 네. 목사님, 우리가 보통 뭐 힘들고 약해지고 그러면 뭘 좀 하려고 하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예를 들면 뭐 유명한 그 집회에 좀 가볼까. 교회 뭐 나눔 모임에 좀 더 가입해볼까. 상담 잘해주신다는 그 목사님 좀 찾아가 볼까. 이렇게 뭔가 물리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려는 그런 본능이
0: 네,
1: 우리한테
0: 네.
1: 있는데, 물론 그런 것을 통해서도 뭐 유익이 있겠지만, 일단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을 영적으로 깨닫고 고백하는 게 먼저다라는 말씀이군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인 것을

0: 확실히 깨달아야지만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1: 네. 아, 그러고 보면요, 목사님. 앞서서 좀 마음에 찔리는 말씀이다라는 네, 이야기를 네, 좀 나눴는데요. 네. 저도 그러고 보면 여전히 이제 발이 땅에 좀 붙어 있고.
0: 네.
1: 그런데 마음도 땅에 좀 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목사님 통해서 들으면서 좀 정신이 번쩍 드는데, 네. 저와 같은 심정을 가진 분이 또 계시네요. 7418번님. 오늘 말씀 정말 콕콕 찔리는 말씀이네요. 라고 하셨는데, 아, 여러분 어떠신가요? 각자만의 또 묵상, 또 청취 소감, 또 이 시간에 또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싶다 하는 여러분만의 이야기들이 있겠죠.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또 잠시 후에 같이 또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와 사연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고요. 그리고 또 잠시 후에 같이 나누면서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신의 고백을 남겨주고 계신데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는 참 좋은 일입니다.
1: 네.
0: 그래야지만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며 사는지도 돌아보게 되고
1: 네.
0: 또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도 점검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반응함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요즘 여러분들은 무엇에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어떤 관심이 사로잡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거기에 따라서 결국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네.
0: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의 중심에 과연 그리스도가 계신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기쁘고 행복할 것인가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1: 아, 네.
0: 그리스도가 내 생각의 중심에 있으면 이런 생각으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를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삶입니다.
1: 네.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이 짧은 말씀에 이런 정말 다양하고 총체적인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었네요.
0: 네. 네.
1: 그동안 짧게 그냥 읽고 넘어갔는데 오늘 또 비로소 다시 깊이 생각해 봅니다. 아, 0511번님.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 목사님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가 왔다 가셨나 싶더군요. 괜시리 찔립니다. 라고 이분도 저와 함께
0: 네, 하나님의 말씀이
1: 마음의 찔림을 또 느끼셨나 봐요. 또 이런 게 또 은혜의 순간이겠죠, 목사님?
0: 그렇습니다.
1: 네.
0: 쉐마의 말씀이 레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순간.
1: 네. 5360번님 사연 소개해 주세요.
0: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하늘을 보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0: 네. 네.
1: 네. 7780번님, 말씀 씨앗 신청해서 지금 다운받았는데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얼른 저장했습니다. 이번 주 말씀 정말 예쁘네요. 라고 하셨는데, 네. 여러분, 이번 주에는 무려 2종 세트로.
0: 그렇습니다.
1: 서로 다른 디자인으로 보내드립니다. 샵 1069번으로 씨앗.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는 이 골로새서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강중현의 시선.

0: 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을 이인선 목사님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2015번님, 2972번님, 7486, 8187, 8915번님 외에 많은 분들이 또 이번 주에 말씀 씨앗 배경화면 신청해주고 계시네요. 샵 1069번으로 씨앗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 성경 구절 멋지게 새겨진 배경화면 2종 세트로 오늘 준비되어 있는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82번님, 마침 오늘 이 말씀이 제가 평소에 좋아했던 말씀이에요.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5524번님 사연 소개해 주세요.
1: 네, 마음이 힘든 날들이었는데 이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됩니다. 주님께 시선을 두고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 묵상하며 말씀 안에서 힘내봅니다.
0: 네.
1: 아유, 힘든 일 많으시죠? 그럴 때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 주심을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하고 또 날마다 살아갈 소망을 얻게 되십니다.
0: 아멘. 네. 3775번님, 제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단단히 심겨져서 잘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9156번님, 어제까지 근무하고 오늘부터 집에서 청소하며 듣는데 제게 주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올해 이제 마지막 근무를 이제 어제 네, 마무리하셨나 봐요. 네. 이후에 다음에 일할 곳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위의 것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하셨어요.
1: 네.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고 변수가 우리의 인생엔 있지만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네. 우리는 다 또 현실에 또 땅에 발 대고 살고 있지만
1: 네.
0: 시선마저도 또 땅에 꽂히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반성을 저도 오늘 했는데요. 저 이분의 사연이 왜 이렇게 공감이 되는지 최근 주위에서
1: 네.
0: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 얘기를 하도 네. 자주 들으니 네. 네. 저도 계속 주식에 몰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묵상하며 다시 한번 제 시선을 돌아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셨어요. 아, 목사님, 사실 저도 요즘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면서 또 이런 데 좀 꽂혀있던 적이 많았거든요.
1: 네, 아니 뭐

0: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삶을 사시고 또 뭐 이런 그냥 사행심이라기보다는 뭐 요즘 주식 같은 거는 재테크의 수단이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시는 거는 네. 뭐 이건 나쁘진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어,
0: 근데 너무 과하거나 너무 요행을 바라는 거는 안 되고요.
1: 네. 네. 뭐 주님께서 주신 그런 도구로서 또 이렇게 잘 선용하면 좋지만
0: 네.
1: 그것에 나의 인생을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0: 그렇습니다.
1: 네. 아, 모든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는 하루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3796번님의 고백이었고요. 또 2718번님의 사연 목사님 소개해 주세요.
0: 네, 우리 장로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는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았지만 땅의 것도 흘깃흘깃 바라봤음을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위의 것만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1: 아멘.
0: 그렇죠. 자꾸 땅의 것을 흘깃흘깃 우리 장로님 표현이 참 흘깃흘깃 보게 됩니다.
1: 네. 정말 네. 진솔한 표현이네요. 네.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0: 네.
1: 하죠.
0: 네.
1: 네. 아, 6089번님, 함께 일하는 회사 동료가 아직 교회를 다니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 옆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오게 된다며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고 고백하네요.
0: 네.
1: 네.
0: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믿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 교회 다니지 않는 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의 중심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1: 네. 네.
0: 참 귀한 고백입니다.
1: 1816번님의 사연도 소개해 주세요.
0: 네, 날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며 말씀 묵상하며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땅의 것에 마음을 뺏기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1: 아멘. 네. 계속해서 여러분 이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 함께 묵상하며 각자만의 고백 또 스스로를 돌아보는 내용들 한 줄 묵상 또 나만의 기도의 메시지가 있겠죠. 한 줄 문자로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고 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샵 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또 씨앗이라고 두 글자 키워드 보내주시면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이 멋지게 디자인돼서 새겨진 배경화면 보내드립니다. 목사님
0: 네.
1: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정말 우리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네요.
0: 네. 이 말씀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삶의 현실을 외면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하며 살라는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사실은 이 땅에서도 더 의롭고 바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사람은 이웃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살게 되고
1: 네.
0: 또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또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매일매일 충실한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리고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의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에서 맡겨진 모든 사명을 소홀히 할 수 없고요.
1: 네.
0: 왜냐하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도 잘 살고 또 영원을 바라보며 그날을 또 준비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네. 아, 목사님 그러니까 결국 뭐 바르게 살아라, 사명을 가져라, 뭐 사랑하며 살아라 이런 게 다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의 주님의 생각의 중심에 주님이 딱 계시면 주님 안에서 모든 걸 바라보고 생각하면 또 그런 것들이 자연스레 되어지는 그런 거군요.
0: 그렇습니다. 이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걱정, 근심,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1: 아멘.
0: 또 과거의 실수, 허물, 죄책감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있죠. 그때도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1: 아, 네.
0: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이다.
1: 아, 네.
0: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때도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나도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그냥 땅에 살지만 늘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1: 아멘. 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찾아올 때

0: 위의 것을 생각하면 되고 또 과거의 실수, 허물, 죄책감이 나를 짓누를 때 위의 것을 생각하면 되고 예전의 상처가 나를 자꾸 괴롭힐 때 위의 것을 생각하면 되고 네. 네. 그 안에 해답이 있군요, 목사님.
1: 그렇습니다.
0: 네. 아, 오늘 말씀의 씨앗 심기 코너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 배경화면으로 나눠드리고 있는데 샵 1069번으로 씨앗 이렇게 두 글자 키워드 보내주시면 됩니다. 7544번님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큰데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라고 또 이런 진솔한 내용을 보내주셨네요.
1: 네. 근데 뭐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자꾸 바라보고 세상에 빠져 살아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고
0: 아멘.
1: 또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니까 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0: 아멘. 네. 어떤 분은 지금 전남 광주에서 가평으로 가는 길에 이 방송을 네. 듣고 계신다고요. 3428번님. 네. 이 장거리 운전 중에
1: 멀리서 듣고
0: 위의
1: 계십니다.
0: 것을 생각하며 말씀 함께하며 장거리 운전 안전 운전 하시면 되겠네요. 2876번님. 네. 목사님, 현실 속에서 조금만 변화가 오면 감당이 안 되고 힘들곤 합니다. 나의 방향성을 생각하며 내 몸은 이 땅에 있지만 그럴 때 위의 것 다시 한번 바라보고 생각이 바뀌는 내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늘 말씀이 나를 주께로 향하도록 그렇게 해야겠지요 라고 또 이렇게 사연 주셨네요.
1: 네.
0: 이게 참 우리가 현실에서 조금만 변화가 와도
1: 그렇습니다.
0: 마음에 상처받기도 하고 또 감당 못해서 또 힘들 때도 있고요. 그렇죠. 네.
1: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늘 고백하면서 빌립보서 4장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삶을 온전히 맡기시면 흔들림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0: 아멘. 네. 흔들림을 줄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네요. 네. 저도 오늘부터 더 주님 바라보며 위의 것을 생각해야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0616번님 오늘 말씀도 나눔도 너무나 은혜가 되네요. 은진이 수진이 할머니 오랜만에 함께 하시는데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참 감사합니다. 마음에 와닿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8527번님 사연 소개해 주세요.
1: 네, 오늘 말씀이 지난 주일 설교와 연관되어 하나님께서 제게 크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0: 아, 그러셨군요.
1: 복음을 전하다 고난당해도 내가 굴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퇴근길 운전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며 주님께 물었네요. 오늘 하루 제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렸나요? 위의 것 하늘 소망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겠습니다. 오, 마음이 저도 뭉클하네요. 퇴근길에 운전하시면서
0: 야.
1: 오늘 하루 제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렸나요?
0: 아, 그러네요.
1: 아, 저도 묻게 되네요.
0: 주님, 요즘 제가 기쁘지 않아요. 요즘 제가 힘들어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참 자주 하는데 물론 그것도 다 사랑으로 들어주시는 주님이지만 오늘 하루 제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렸나요? 라는 이 질문 저도 스스로 한번 다시 한번 되뇌이게 돼요, 목사님.
1: 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 존재만으로도 내가 기쁘다. 네가 뭘 잘해서 오늘 하루를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서 라고 하는 것보다는 너 존재만으로도 나는 참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이분한테 그 말씀 들으셨죠? 그 음성 들으셨죠? 네.
0: 네. 우리 8527번님을 향해 주님께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또 저와 목사님과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게 또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1: 네.
0: 아, 참 시간만 더 있다면 여러분들의 이 고백을 하나하나 다 좀 나누고 싶은데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목사님.
1: 네, 오늘 여러분들 사연을 보면서 참 많이 저도 공감하고 또 함께 또 사연들을 나누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말씀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사시면 마침내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시게 될 거고요. 또 대부분 지금 퇴근하시면서 이렇게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0: 네.
1: 아무리 우리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0: 예수님 늘 곁에 계십니다.
1: 아멘.
0: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1: 아멘.
0: 힘들 때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고 또 소망과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아멘. 네, 지금까지 말씀의 씨앗 심기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열림교회 이인선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2429번님께서 이런 사연 주셨네요.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땅의 현실을 자꾸 바라보는 내 연약함이 있는데 이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거겠죠?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사랑한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기프티드의 찬양 사랑한다 말하시네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 씨앗 배경 화면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저녁 6시 전까지 샵 1069번으로 씨앗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 주소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한다 말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퇴근하는 퇴근길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꿈과 사랑이 있는 웅촌교회 오석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 말씀으로 오병이어와 생명의 떡,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먹은 기적,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표적이라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이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사인, 이정표, 표지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서울로 가는데 대전쯤 가니까 표지판에 이정표에 사인에 서울 200km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크기가 서울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것을 보고 200km 더 서울로 가야 한다. 이런 것을 말해서 표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502의 기적은 단순히 베세다 들녘에서 배고픈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먹이셨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 표지판,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표적,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오병이어에 대한 표적을 해석해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보면 어떻게 보면 더 핵심적이고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백성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표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로 표적을 봐야 하는데 먹고 배부른 까닭에 또 나를 이렇게 찾아왔구나 하고 주님이 참 이렇게 안타까워합니다. 오늘 이 기적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딱한 가지만 오늘 보려고 하는데 35절에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만나를 먹듯이 나를 먹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육체적인 양식을 먹고 있지만 그것은 또다시 배고픈 것이다. 진짜 양식은 하늘의 양식인데 그것이 바로 내 몸이다. 나를 먹어야 한다. 그러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수군거리고 우리가 식인종인 줄 아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이 결국 떠나갔다. 그런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때 이것은 내 살이다. 먹어라. 그러면 산다.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한 가지가 있는데, 먹는다라는 말과 동의어가 뭐냐면 바로 믿는다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해하면 오늘 요한복음 6장은 다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먹는다는 말과 믿는다라는 말은 똑같은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 먹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먹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먹어서 그 먹은 것이 나를 주장해서 내 중심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믿는다,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으면 중심이 이동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픈데 진통제를 먹었다. 그러면 그 진통제 약이 내 몸을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주장해서 중심 이동이 이루어지죠.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먹었다. 그럼 그 수면제가 나를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나쁜 음식 안 먹으려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은 것이 내 몸이 되어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끌어 나가고 내 중심 이동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먹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먹어서 그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는 인생, 내게 중심 이동이 이루어지는 인생, 나를 주장하는 인생, 내 인생을 주도해 나가는 거, 진통제, 소화제, 수면제 이런 거 먹으면 그것이 나를 이렇게 주도해 가지 않습니까? 왜?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잖아요. 먹은 것이 내 살과 되고 피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주도해 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먹는다. 예수를 믿는다. 내가 먹은 예수가, 내가 믿은 예수가 나의 중심이 되어서 나를 주도해 나가는 것. 이런 것을 말해서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이 책을 먹어라. 이런 책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중심이 되게 하라. 내가 예수님을 먹어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주도해 나가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돌아가

0: 이여름 교수가 그의 책에 결국 한국 사람은 예수를 잘 믿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성경의 용어가 우리 민족의 용어하고 이렇게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를 먹는다. 즉 나이와 나를 일치가 되는 것이죠. 나이를 먹는다. 우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이가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이와 그 사람에게 일치가 되는 것이죠. 내가 나이를 먹었으니까. 나이가 내 속에 쑥 들어와서 나이로 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서 이제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 하면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나이를 첨한다, 일본은 나이를 치한다 이러지만 우리 한국 사람은 나이를 먹는다. 그 먹은 나이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예수를 생명의 떡이니까 먹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믿는 그가 너의 주도가 되는 것이죠.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쁜 것으로 표현하면 뭐돈 먹었니? 뇌물이죠. 부정한 돈을 먹은 것입니다. 거짓과 뇌가 이제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 먹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 나쁜 돈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나쁜 돈과 뇌가 일치가 되는 것이죠. 우리 겁먹었다. 겁먹으면 그 겁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겁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먹은 것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인간의 존재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존재는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양식을 이렇게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이고 세상에 있는 통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영원히 살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데 만족이 없고 피폐하고 고달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육체의 양식에만 관심을 가지고 먹고 영의 양식을 안 먹어서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먹어서 그런 것이죠. 먹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만 먹으니까 병들게 되는 것이고, 진짜 먹어야 할 거. 예수로 충만해져야 되죠. 예수를 먹어서 내 속에 예수가 충만해지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시대를 감당해 나가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예수로 충만한 사람, 예수로 배부른 사람,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그 예수가 충만한 예수가 믿음으로 나를 주도해 나가고 나를 이끌어 나가고 내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음식을 구경하는 사람하고 먹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예수를 구경만 하고 예배를 구경만 하고 설교를 구경만 하고 기도를 구경만 하는 사람하고 그 말씀을 먹고 예배를 먹고 그 모든 것들을 먹는 사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먹어야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은 이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이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먹어서 우리 안에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서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오늘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애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웅촌교회 오석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2-225-690번, 225-0690번 웅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정우입니다. 새로운 달 9월이 시작됐습니다. 뭐 여전히 30도를 넘나드는 더운 여름 날씨지만 그래도 가을의 소망을 품게 만드는 단어가 바로 이 9월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인생길을 쉽게 걷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오르락내리락, 산 위에 있을 때도 있지만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야 할 때도 있지요. 혹시 지금 그러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소망이 되는 이름, 바로 구원의 이름 예수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9월,

또 가을에는 더 주님을 구하고 또 부르는 가운데 주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열매 그렇게 익어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출발합니다.

두 곡의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피아워십의 십자가 군병들아, 그리고 스톤게이트 앨범에서 심영진과 이지영이 부른 그래서 내 마음과,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이 여름에도 지켜주셨고요. 그리고 가을, 새로운 9월에도 육신의 안전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정말 오직 주님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새로운 달 어디서 또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지도 함께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세 곡의 찬양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For Him의 영어 찬양으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그리고 The Light Worship의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내 한 가지 소원, 호산나 싱어즈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어요. 오후의 묵상, 헐몬의 이슬.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사야 12장 1절 말씀입니다. 새 언약의 주님은 진노와 징계로도 우리와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조차 나를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구나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나를 놓고 싶은 상황에도 주님은 결코 잡은 손을 놓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부는 가을바람에 부탁하시고 높이 떠있는 양털구름에 아는 이의 마음에게, 심지어 나를 모르는 이에게도 나를 부탁하십니다. 그러한 날 그 힘듦 가운데서 힘껏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을 올려드리는 용기를 내보세요. 영혼의 샘물이 기쁨으로 터지며 다시 솟아오를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때 비로소 나도 시편의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찬양을 부를 때 언약의 비둘기가 살포시 내려와 앉습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주여, 낡은 수금과 끊어질 듯한 열줄 비파로 부르는 나의 노래는 주를 간절히 찾는 비둘기의 노래입니다. 아멘.

두 곡의 찬양, 먼저 옹기장이의 주여 호하는 나의 힘, 그리고 어노인팅의 시편 150편 두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클래시컬한 찬양 두 곡 준비했습니다. 박신화 콰이어의 주만 바라볼지라, 그리고 테너 김현우의 주의 은이라.

곽신화 콰이오의 주만 바라볼지라, 그리고 이어서 테너 김연호의 주의 은혜라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찬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라, 그리고 이유미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두 곡 더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성경 시편을 보면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자가 참 많습니다. 그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혈안이 된 자들의 틈바구니에서 다윗은 두려워 떨 수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이신이다. 아멘. 시편 54편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자신을 돕고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확신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돕는 자에게 눈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곁에 살아계심을 여러분 느끼셨죠? 또 힘의 근원이 되심을 피부로 느끼신 줄 믿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나를 붙들고 계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찬양이 있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 순서 함께 하시죠.

이몸의 소망 무행가 첫 곡으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김명식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리고 강성훈의 귀하신 주여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또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주님, 오늘도 기억하면서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소망을 가지고 찬양 듣고 계시는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신청 찬양 또 기도 제목들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4536번님께서 희주일의 감사를 선택하기 찬양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잠시 뒤에 함께 듣도록 하고요. 9801번님께서는 아이들이랑 밤산책 나오셨다고요. 아이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 너무 신기해할 것 같아요. 찬양 신청 기프티드의 나는 보기 원하네 신청해 주셨어요. 와. 아, 그리고 6118번님께서 저장미꽃 위에 있을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이게 다양한 신청 찬양 모두 띄워드리고 싶지만 지금 나는 세 곡 먼저 띄워드릴게요. 곳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먼저 신청하신 찬양 함께 들을게요. 감사를 선택하기.

한웅재 앨범에 실린 찬양 모든 상황을 넘어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영어 찬송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였고요. 다음은 여러분의 신청 찬양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6757번님께서 저는 올해 할머니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 손녀딸 200일 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시면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머니의 마음을 담아 신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그리고 9572번님께서도 이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누리며 이 시간 귀한 찬양 함께 들을게요.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신 찬양,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듣고 오시죠.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박승민의 찬송, 내 주를 가까이 들으셨고요. 심플마인드의 너희는 가만히 있어. 까지 함께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기도와 또 풍성한 찬양이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수 시내가에 생명수 시내가에 매주 이 시간에는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명하신 대로 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1813년에 미국에서 온 젊은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이 버마 지금의 미얀마의 도시 수도인 랑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 그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희망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직 버마어도 알지 못했고 복음을 전할 교회도 없었고 도와줄 사람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드슨에게 분명한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 민족 가운데에서도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과를 보일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버마어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으며 성경을 버마어로 번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눈에 보이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부흥이 곧바로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드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행동했고 그리고 행동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능력을 부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언어를 익히게 되었고 성경을 번역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1819년 그가 미얀마에 도착한 지 6년 후 저드스는 버마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오랫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계속 순종했더니 그 자리에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드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21년 동안 끊임없는 수고 끝에 그는 1834년에 버마어로 성경 전체를 번역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아직 나에게 능력이 없어도, 아직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고, 아직 길이 열리지 않아도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드슨에게 처음부터 어떤 능력이 있었고 어떤 믿음의 열매가 맺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순종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고 열매가 되는 이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지난주 말씀 35장에서 갑자기 껑충 뛰어서 40장 17절 이하로 옮겨왔습니다. 이렇게 건너뛰게 된 것은 35장부터 39장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인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내용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내용이 35장에서 39장까지 이제 반복되고 있어서 그래서 건너뛴 겁니다. 이제 표를 보시면 어떻게 반복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5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드린 예물과 성막을 세우기 위해 지명된 일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출애굽기 25장과 31장에서 명령하신 것이 이제 출애굽기 35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36장은 드린 예물로 성막의 덮개와 그리고 널판 벽과 그리고 휘장을 만든 내용입니다. 이는 출애굽기 26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이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37장은 성막에 놓인 언약궤와 떡상과 분향단을 만든 내용입니다. 이는 출애굽기 25장과 30장에서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38장은 성막뜰의 번제단과 논 물두멍과 그리고 성막 울타리를 만든 내용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7장과 30장에서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39장은 대제사장의 옷과 에봇과 판결 흉패와 다른 제사장의 의복을 만든 내용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8장에 기록된 내용이 그 명령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명하여 부른 일꾼을 통해서 그 만들어진 그 완성된 기록이 이제 35장부터 39장까지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중복되는 말씀을 건너뛰어서 이제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행하여 출애굽 후 둘째의 첫째 달 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그렇게 둘째의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1년이 지나고 그리고 둘째가 됐을 때의 첫째 달 초하루 1월 1일 날 성막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여서 셋째 달이 되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머무른 지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10개월이 지난 것입니다. 이 10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성막이 이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10개월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그들의 정체성으로 세워지는 그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분명하게 목격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솟는 샘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약속하신 만나를 매일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먹고 마실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먹이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 중에 나타난 현상으로만 하나님께서 만나신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었던 시내산은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크게 들리는 나팔 소리로 그렇게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 떨며 그분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그리고 친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자기 하나님으로 만드는 그와 같은 악행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파기되었고 모세의 간곡한 간청으로 죄사함은 받았지만 시내산 아래에 머무는 기간이 5개월이면 되는 일인데 아니 그보다 더 짧게 될 수도 있는 일인데 그런데 그들은 10개월 동안 시내산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반복되는 언약 맺는 일과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배우고 그리고 성막을 세우는 시간까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5개월이면 끝날 일이 그 배가 된 10개월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용서하신 은혜로 다시금 언약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10개월과 그리고 한 달이 지난 11개월 후에 가나안을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통해 이루실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계획하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경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복된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거역하고 다른 길로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어그러지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아니 택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시간 동안 우리로 하여금 방황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와 같은 시간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복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훈련과 더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반복된 5개월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거역함으로 그들의 5개월은 두 배인 10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때의 교훈을 기억했다면 그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그들이 그 시내산 아래에서 배웠다면 그들은 광야 38년의 방황과 그 죽음의 시간들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5개월이 10개월이 된 것을 겪고서도 그들은 가데스 바니아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결국 그들은 무려 3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하며

반복을 거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시내산의 교훈에서 배움을 얻지 못한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은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고 결국 38년의 방황과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 주님께서 배우게 하시고 함께 걸어가게 하시는 법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배움의 때에 그 교훈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방황도 어려움도 인생에는 없습니다. 어려움에서 불평하고 화내고 시간을 보내며 배움을 얻지 못하면 그 어려움이 더 커져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영적 무감각을 알지 못하고 세상 풍요에 빠져 살다 보면 어느새 영적 죽음이 문턱 앞에 도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배움을 얻도록 더 강도 높은 훈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려움과 갈망을 통해 주님의 뜻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기회 주실 때, 말씀 주실 때, 그때 배우면 더 큰 어려움, 더 큰 방황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또 범죄하고 또 거스르고 또 거역함으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내산에서 배움을 받지 못하고 가데스 바네에서 거역하고 가나안에서 거역하여 38년의 방황과 죽음, 그것도 모자라 결국 70년의 바벨론 포로의 세월을 겪어야 되는 그런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 배움의 이 훈련의 시간들을 우리가 잘 거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보험을 통해 더 이상 어려움과 방황 가운데 놓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이루기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법을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우리에게 더 큰 방황과 훈련 없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여호와의 성막이 세워진 것을 언급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말을 일곱 번 반복하여 말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인 40장에 기록된 것은 성막을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출애굽의 모든 과정이 바로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뜻을 이루셨습니다. 아무리 그 백성들이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돌아섰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워 명령하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외에 아직 명령하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지켜져야 하는 것이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실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렇게 반복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아,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 택한 백성 안에서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동역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늘 우리 자신을 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결과를 보면 움직입니다. 이 일이 잘 될 것 같으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능성이 있으니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다릅니다. 길이 보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그리고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치고 이제 바닷가에 나와 그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밤새도록 했습니다. 이 바닷가는 제가 잘합니다. 제가 여기 어부입니다. 이제는 내려가서 그물 내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은 고기가 잡힐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고기가 있는 것을 보고 그물을 내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상황과 판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19세기에 중국 내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그 한 사람입니다. 테일러는 중국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너무 먼 나라입니다. 그들의 언어도 몰랐고 그들의 문화도 몰랐습니다. 선교의 기반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갖추어지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소명을 줄 때부터 그는 중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또 의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내륙 깊숙한 곳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내지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 또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중국으로 들어갔던 테일러, 그리고 오늘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아도니람 저드슨,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씀과 부르심에 반응하여 먼저 움직였다는 겁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조건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게 반응해서 움직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아직 물고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테일러와 저드슨은 아직 선교의 열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테일러에게는 1905년 그가 시작했던 중국 내지 선교가 내지 선교회로 성장하게 되었고 무려 이 내지 선교회에 825명이라고 하는 선교사들이 함께 동역하는 그런 큰 선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드슨에게는 믿고 세례받는 자들이 나와왔고 버마 성경이 번역되어 그 민족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와 같은 환경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길이 열리면 가겠습니다. 결과가 보이면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믿음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결과도 보이지 않고 상황도 조건도 허락되지 않지만 그러나 제가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듯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으로 들어갔듯이 저드슨이 버마로 들어갔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한 걸음을 내딛을 때 그때 비로소 나도 알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말씀한 것 가운데 내가 오늘 순종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러하면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처지가 어떠하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쓸 수 있게 원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때 우리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믿음은 미래의 결과를 확인한 다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

0: 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 금문을 내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행동이 따르게 되고, 그러면 그 믿음의 행동으로 살아가는 삶에 더 이상 방황도, 더 이상 어려운 훈련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를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훈련되어지도록 우리를 내모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순종했다면, 가데스 바냐에서 순종했다면, 가나안 땅에서 순종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말씀에 언제나 나의 대답은 순종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순종을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실제가 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 시내가에 지금까지 남구중앙로에 위치한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시내가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직장인 성경연구학교에서 구약개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구 무거동에 위치한 울산 한빛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전 예수전도단 서울지부 성경연구학교 책임자이신 성경교사 이상곤 목사님을 모시며 무료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전국 시의연합회와 울산 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송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위러브 유닛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9-4007번 지역번호 052-289-4007 울산 동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브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브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브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MCA에서 진로캠프 유루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 최정상급 테너 김현호, 매력적인 보이스와 깊은 감성의 소유자 가수 조범진, 압도적인 하모니와 폭발적인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섬세한 호흡으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앙상블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울산 우리교회 김영익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우리교회 김영익 목사입니다. 울산극동방송국을 통하여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 축복합니다. 인생의 만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것은 여름은 물론이요 그렇게 추운 한겨울에도 새벽기도를 마치시고 들어오신 부모님께서는 저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뿐 아니라 한 명의 누나와 또 한 명의 여동생에게도 똑같이 축복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목회자이신 부모님과의 만남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만족하고 너무나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 인생에서 만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디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조국이 결정됩니다. 만약 제가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에 태어났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소름이 돋습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결정됩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됩니다. 제 아내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목사님의 딸로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합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영혼이 결정됩니다. 이처럼 인생에서 만남은 영혼까지 지배하고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천국의 통로인 예수님을 꼭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세 번의 삶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태생입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태중에서의 삶인데 한 10개월 정도. 두 번째는 인생, 이 세상에서의 7, 8, 90년 혹은 100년 또는 그 이상의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생, 이것은 사후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런 삶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인 이 영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인 천국이냐, 아니면 용광로보다 훨씬 뜨겁고 강력하고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붙고 있는 지옥이냐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누구를 만나느냐가

0: 누구를 만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얻었다 안 한다 옮겼다의 은혜와 복을 영접하는 순간 즉시 바로 지금 즉시 받게 됩니다. 미국 교육위원회에서 발표된 자료인데요. 미국에서 명성 있는 두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한 사람은 술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은 마커스 슐처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프린스턴 신학대학을 설립한 요나단 에드워즈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마커스 슐처의 5대까지의 후손 1062명을 조사한 결과 5년 이상 교도소 복역자가 96명, 정신질환자와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장녀가 65명, 생활보호 극빈자가 286명, 불학 무식자가 46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요나단 에드워즈의 5대까지의 후손 890명을 조사한 결과 목사와 선교사가 116명, 교수, 학장, 총장이 86명, 문학가가 75명, 상하의원이 4명, 부통령이 1명, 기업인이 73명, 발명가가 21명, 장로, 집사가 286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가문과 만나지 못한 가문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꼭 만납시다.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 즉시 얻었다. 무엇을? 천국에서의 영생을. 안 한다. 지옥 형벌 심판하지 않습니다. 옮겼다. 어디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즉 구원의 복이 임합니다. 언제요? 지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 순간. 예수님은 인생의 3대 완전 불가능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 즉 천국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믿자야 본전이니 일단 예수님을 믿어놓고 봅시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사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완전 초대박입니다. 만약에 사후에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본전 아닙니까? 일단 예수님을 믿어놓고 봅시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완전 폭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말씀 다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얻었다 안 한다 옮겼다 이런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영접기도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저를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당신의 인생이 폭망하지 않고 잘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이 없다고 고집부리시다가 구원도 없이 내 인생은 그저 죽으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있다라고 지금 당장 고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꼭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 예수님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길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신청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를 잘 작성해 주시면 신청서에 담겨있는 연락처를 통해 여러분께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이 폭망하지 않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하나님이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바다를 항해하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전복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갑판 아래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는데요. 그 소리는 배의 화물로 선적된 대포 때문에 나는 소리였습니다. 폭풍 가운데 배가 흔들리는 바람에 대포를 묶어둔 밧줄이 풀렸고 대포가 이리저리 움직이며 벽에 부딪히고 있었던 거지요. 그때부터 선원들은 폭풍보다는 대포를 고정하는 데 모든 힘을 쏟게 되었습니다. 배를 파괴하는 것은 외부의 폭풍이 아니라 내부에서 불려다니는 대포이기 때문이었지요. 프랑스 작가 빅톨 위그가 쓴 93년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 소개해드렸어요. 이 이야기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외부에서 문제를 찾기보다는 나 자신의 내면을 먼저 점검해보는 것도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남의 탓, 환경 탓을 하다 보면 문제의 답을 찾기보다는 불편과 불만이 늘어나게 되지요.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모든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간다면 지혜로운 답과 평안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국 극동방송 13개 지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한 시간 동안 풍성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5편 함께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지혜의 말씀 시편 95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몇 년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한동안 제가 전파 의사를 했었어요. 이러다가 이제 남편이 갑자기 아픈 바람에 늘 방송은 들었었는데 제가 병원에서 또 검사받는 중에 전화 한 통이 온 거예요. 여태까지 이렇게 성결을 하시다가 갑자기 끊게 된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요. 아, 좀 내가 이제 분주했어요. 이렇게 분위기가 분주하니까 어디 나와 계시나 봐요. 그래서 아, 예, 남편이 이만이만해서 병원에 왔는데 분주하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랬더니 잠깐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 얘기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끌리는 거예요. 아, 제가 지금은 전파사 그거를 지금 중지 잠깐 하고 있는데 아, 이런 내용을 제가 왜 어떻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냥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러고 끊고 났는데 막 울컥 하는 거예요. 아, 역시 하나님 자녀들은 아, 이렇구나. 뜻밖의 그냥 막 당황 중에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 위로가 된 거예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나한테 기도를 해주는 것 같고 그날 진짜 힘이 너무 났어요. 요즘에는 이제 남편은 거의 다 완치가 거의 다 됐고요. 정말 편안한 가운데 천국을 맛보고 살고 있습니다.
2: 남편을 간병하기 위해 전파 선교사를 중단하셨던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극동방송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으셨는데요. 마치 그 전화 한 통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군 천사처럼 느껴져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하게 흘러가는 방송일지 모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하는 귀한 생명의 전파, 극동방송.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극동방송의 전파를 함께 이어주세요. 지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영혼구원사역의 동반자, 전파 선교사. 지금 함께해 주세요.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시편 33편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며 주의 얼굴을 바라는 오늘 이 저녁,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그 선하신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원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은 기프티드의 주님의 선하심, Goodness of God 들려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시편 33편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처럼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 고백이 오늘 이 저녁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Evening Praise. 오늘도 그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이어지는 찬양은 손경민 목사님과 김정희 사모님이 함께한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두곡 함께 하셨습니다. 손경민의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리고 조영석의 시편 92편 함께 들었어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을 통해 무료로 사연 남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도 언제든 신청해 주시면 소개해 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풍성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연주곡 한곡 준비했는데요. 필 데이브의 연주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들으시죠.

필 데이브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들으셨습니다. 이브닝 프레이즈 오늘 끝곡 들려드리면서 벌써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크리스톱 누인의 영어 찬양입니다. Goodness, Love and Mercy. 주님의 선하심, 사랑, 그리고 인자하심. 이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0: 기다립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와 함께합니다. 거룩한 전쟁은 철로 역정으로 알려진 존 번연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성도의 내면을 공격하고 그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다양한 묘사를 통해 소설의 형태로 구성한 작품입니다. 제19장 전쟁 포로. 맨솔의 정찰대장 경성 씨는 성 밖으로 정찰을 나갔다가 맨솔을 향해 진격하는 디아볼로스의 대군을 보았다. 그는 즉시 성으로 돌아와 이 사실을 보고했다. 주민들은 신속히 성문을 닫고 맨솔을 향해 전진하는 새로운 디아볼로스의 군대에 맞서기 위해 방어태세를 갖췄다. 디아볼로스는 군대를 이끌고 맨솔의 성벽을 포위했다. 의심 병사들이 감각의 문 앞에 배치됐고 피해 병사들이 눈의 문과 귀의 문 앞에 진을 쳤다. 동시에 불신한 경은 맨솔에 항복 요구서를 보냈다. 저항할 경우 성을 태워버리겠다고 위협했다. 하지만 피해 병사들은 맨솔의 항복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오직 맨솔을 파괴할 생각뿐이었다. 만일 맨솔이 항복한다면 피해 병사들의 갈증은 해소될 수 없었다. 그들에게는 피, 맨솔의 피가 반드시 필요했다.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었다. 불신한 경의 항복 요구서와 협박을 들은 주민들은 당황했다. 그러다 왕자에게 이 사안을 아뢰기로 의견을 모았다. 항복 요구서 밑에 주여, 피해 병사들에게서 맨솔을 구원하소서 라고 적었다. 왕자는 항복 요구서와 그 밑에 적힌 맨솔의 짧은 청원을 읽고 고귀한 신앙 장군을 청했다. 피해 병사들이 포위한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인내 장군도 함께 와달라고 전했다. 그리고 선한 소망 장군과 구제 장군, 자유의지 경에게 성의 다른 편을 담당하라고 명했다. 여러분이 의심 병사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그들과 맞서는 동안 나의 깃발을 궁전 꼭대기에 걸어놓겠습니다. 왕자는 이어 용맹한 경험 장군에게 군사들을 이끌고 광장에 가서 날마다 주민들 앞에서 행진을 하라고 명했다. 포위는 장시간 계속됐고 맨솔은 여러 차례 적의 맹공을 받았다. 귀의 문과 눈의 문에서 병력을 지휘한 자기 부인 장군은 피해 병사들을 수차례 기습 공격했다. 자기 부인 장군은 경험 장군처럼 맨솔 출신의 청년이었다. 그는 용맹하고 강인한 사람으로 맨솔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이었다. 또한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피해 병사들에게 소리 없이 다가가 짧은 접전을 벌였다. 피해 용사들을 몇 명 죽이기도 했다. 하지만 피해 병사들과의 대치는 결코 쉽지 않았다. 몇 번의 접전으로 그의 얼굴과 몸 곳곳에 흉터가 남았다. 맨솔의 믿음과 소망, 사랑을 위한 전투가 시작됐고 한참 후 임마누엘 왕자가 장군들과 군사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왕자는 두 개 부대로 나누어 적을 공격하라고 명했다.
1: 절반은 의심 병사들을 공격하고 나머지 절반은 피해 병사들을 공격하시오. 의심 병사들을 공격하는 부대는 무조건 죽이시오. 하지만 피해 병사들을 공격하는 부대는 죽이지 말고 생포하시오.
0: 아침이 돼 정한 시간

가게 되자 장군들은 적과의 일전을 위해 출발했다. 선한 소망 장군과 구제 장군, 순결 장군과 경험 장군이 의심 병사들을 맡았고 신앙 장군과 인내 장군, 자기 부인 장군과 나머지 장군들이 피해 병사들을 맡았다. 의심 병사들을 맡은 부대는 들판에 집결해 전장으로 진격했다. 하지만 의심 병사들은 지난번 당한 일을 기억하고는 바로 퇴각해 도주했다. 왕자의 군대가 의심 병사들을 추격해 많은 병사들을 죽였지만 전부 다 잡아 죽이지는 못했다. 도주한 병사 중 일부는 의심의 땅으로 돌아갔다. 나머지는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 디아볼루스의 부하다운 악행을 저질렀다. 불쌍한 주민들은 의심 병사들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그들의 노예가 됐다. 피해 병사들을 맡은 왕자의 장군들은 명령대로 했다. 피해 병사를 죽이지 않고 생포하려고 노력했다. 들판에 임마누엘 왕자가 보이지 않자 피해 병사들은 임마누엘 왕자가 맨소울에도 없을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 장군들의 공격도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환상의 소산이라고 치부하고 장군들을 두려워하기는커녕 경멸했다. 하지만 장군들은 맡은 임무를 수행했고 결국 피해 병사들을 포위하는 데 성공했다. 의심 병사들을 격퇴한 장관들도 지원군으로 합류했다. 악전고투 끝에 피해 병사들은 도주하려 했지만 때는 늦었다. 피해 병사들은 이기고 있을 때는 흉포하고 잔인했지만 전장에서 대등한 상대를 만나면 겁을 먹었다. 장군들은 피해 병사들을 생포해 왕자에게 끌고 갔다. 임마누엘 왕자는 그들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비록 같은 땅에서 왔지만 각기 다른 세 지역의 출신임을 파악했다. 첫 번째 무리는 눈먼 자 마을 출신으로 그들의 모든 행동은 무지의 결과였다. 두 번째 무리는 맹목적 열심 마을 출신으로 미신에 따라 모든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었다. 세 번째 무리는 시기 지역에 있는 악동 마을 출신으로 매사에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이들이었다. 눈먼 자 마을에서 온 자들은 자신들이 맞서 싸웠던 자가 바로 왕자였음을 깨닫고 두려워 떨며 울부짖었다. 대부분이 왕자에게 자비를 구했고 왕자는 금귤을 뻗어 그들의 입술에 댔다. 맹목적 열심 마을에서 온 자들은 자비를 구하지 않았다. 대신 맨솔의 법과 풍습이 주변 주민들과 다르니 자신들이 맨솔을 공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 중 극소수만이 자신의 죄성을 깨달았다. 하지만 회개하고 자비를 구한 자들은 왕자에게 은총을 얻었다. 시기 지역에 있는 악동 마을에서 온 피해 병사들은 울지도 항변하지도 회개하지도 않았다. 왕자 앞에 서서 맨소를 원하는 대로 하지 못했다는 분노와 광기에 사로잡혀 이를 갈 뿐이었다. 왕자는 회개하지 않는 병사들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지 않는 다른 자들과 함께 가뒀다. 대규모 조사가 이어졌다. 각 사람은 주 앞에서 맨소에게 자신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고해야 했다. 대군을 동원한 디아볼루스의 2차 원정은 이렇듯 초라하게 막을 내렸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은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합니다. 어제 다 써버린 것 같아도 오늘 다시 채워진다는 그런 뜻이 아닐까. 9월의 첫날 밤 그 새로움을 기다리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0: Jesus.
1: 첫 곡은 Matt Redman의 Nothing But The Blood 전해드렸습니다. 자, 드디어 9월이 시작됐습니다. 세 달이 시작되면 뭔가 달라질 것 같지만 사실 어제와 오늘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어제 힘들었던 일이 오늘 아침에 다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날에 오히려 마음이 조금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이런 고백은 상황이 새로워진다는 말이 아니고 나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매일 아침 다시 채워진다라는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내 형편은 어제 그대로여도 나를 대하는 그분의 태도는 오늘 아침 새것, 완전 새것이라는 것. 어제 실망스러운 하루를 보내셨더라도 오늘은 새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9월의 첫날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성실하심은 늘 아침마다 그 인자하심은 새롭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어노인팅의 돌아서지 않으리, 팀르 월십의 선하신 나의 주, 윌러브의 난 예수의 날 빛이요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현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읽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고요.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마이클 W. 스미스의 Draw Me Close, Darrell Evans의 Let the River Flow, Tommy Walker의 We Will Remember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나갈 곡 중에 오벳의 아빠의 노래라는 노래를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오벳 그 두 부부죠. 이 팀하고 개인적으로 뭐 친분도 있지만 이 곡을 쓴 윤주 자매가 쓴 피드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이 곡을 만든 분이 아버지를 떠나보내며 쓰신 곡이다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간암 투병을 하시는 동안 곁을 지키면서 아버지가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을까, 또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답해 주실까를 생각하며 만드셨다.

있다고 합니다. 평생 찬양을 유난히 좋아하셨던 아버지께 그 마음을 노래로 들려드리고 싶어서 돌아가시기 전에 급하게 써 내려간 곡이다라는 거를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곡은 맞는 사람의 사정을 알고 들으면 좀 다르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노래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백과 조찬미가 함께한 아빠의 노래, 그리고 꿈이 있는 자유의 강물 같은 주의 은혜, 그리고 조준모의 그분 거기 계시리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No matter what you're going through, I know that you can stand. For your life is in.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의 저자이며 천상의 노래를 부르는 가수 레나 마리아는 스웨덴 태생으로 수영 선수이며 가스펠 싱어입니다. 3살부터 시작한 수영은 발굴의 실력을 발휘해서 스웨덴 국내 대회를 휩쓸었고요. 서울 장애인 올림픽에서 자신의 수영 솜씨를 유감 없이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레나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0: 두 팔이 없었고요. 다리도 한쪽이 다른 한쪽에 비해 절반 길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그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절망하지 않고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녀가 물에 친숙하다는 걸 알고 어려서부터 수영을 가르쳤는데 수영은 천성적으로 약한 그녀의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었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긴 호흡의 노래도 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레나 마리아는 화사한 미소로 이렇게 말합니다. 장애는 제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장애는 제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일 뿐입니다. 어린 시절은 아주 행복했어요. 지금 와서 보면 장애는 오히려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팔이 있었다면 할 수 없었을 일들 같은 거죠. 그래서 제 삶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날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을 때 우리는 힘든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힘든 상황이 계속되면요. 사실 쉽게 낙심하고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와 찬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리라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고요. 역경 가운데 우리가 꽃피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71편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레나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나의 찬미.
1: 감사합니다.

0: 바리톤 이승왕의 그래도, 앞서서 들으신 찬양 레나 마리아의 나의 찬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레나 마리아는 여러분이 참 좋아하시는 가스펠 싱어인데요. 이분의 간증을,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많은 감동과 도전을 줍니다. 아, 나라면 정말 저렇게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 레나 마리아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었기에 저게 가능했을까? 저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함을 내가 알았기에, 내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기에 가능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도 그러시죠? 시편 71편 14절 말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저의 믿음의 고백으로 가슴에 심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별그대의 찬양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기도 제목 다 좋습니다.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샵1069 우물정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레나 마리아는 스웨덴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나 마리아의 모습에 반한 한 남자와 결혼을 했고요. 결혼 반지를 실에 꿰어 목에 걸고 다니면서 아름답고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우리가 레나 마리아의 찬양을 한 번 더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레나 마리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레나 마리아의 음성으로 찬양 함께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1: And one more time,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to this concert and God bless you.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의 고백에 화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사랑하기로, 감사하기로, 그리고 찬양하기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71편 14절 말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천국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향하고 있기를, 그리고 그 발걸음이 헛된 발걸음이 아닌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는 소풍 같은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가 풍성하시길 저도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용환입니다. 부부들이 꼽는 결혼 생활이 힘든 첫 번째 이유는 서로 너무 다른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연애 시절엔 보이지 않던 단점들이 결혼 생활 속에서 발견될 때 서로 잘 맞지 않는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남자는 인정과 격려, 칭찬을 사랑이라 느끼는 반면 여성은 관심과 배려를 사랑이라고 느낀다고 해요. 남편과 아내는 바라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이죠. 행복한 가정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의 필요를 이해하는 노력을 통해 만들어줍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나영안의 사랑은 느로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사랑의 길, 예수님의 길로 함께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슈리의 블레싱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김명선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피아 월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오버플로우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어노인팅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코디 카네스의 Found Foundation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휘트니 휴스턴과 세시 와이너스의 Count on Me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Simply For의 예수 사랑하심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써니의 다시 일어나 띄워드리고요. 여섯 나무에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앵크리스토 워십의 주가 필요해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어느윈팅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또 어디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의 성공일 수도 있고 또는 물질, 이 부, 명예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가족이나 학업에 대한 열망을 따라서 살아가느라 주위를 둘러보지도 못하고 참된 행복을 깨닫지도 못한 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따라가야 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존재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그 삶이 광야든지 또는 폭풍우 가치는 바다든지 평탄한 푸른 초장이든지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군사로서 오늘을 넉넉히 이겨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나는 예수 따라가는 전해드렸습니다. 주님이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또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는 삶, 영생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 조금은 초라해 보이고 뭔가 빛나지도 않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세상의 어떤 것들과 저 영원한 생명의 것과 바꿀 수 있을 만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꿈꾸고 내 곁에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이 삶이 참 행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끄시는 삶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하고요. 오늘도 FM과 또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서 방송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은혜의 복음과 함께 또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정치 소감과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지금 깨어 계신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들은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꼭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또한 북녘 땅의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찬양도 같이 신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AM 1188kHz, 제주극동 방송의 AM 1566kHz를 통해서 듣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인정하며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북한 인민군 병사였다가 귀순하신 후에 지금은 목회자로 살아가고 계시는 임바울 목사님의 나의 하나님 칼럼 전해드릴 거고요. 또 북한 관련된 대내외 보도 내용을 분석해보면서 기도 제목까지 나누는 북한 바로 보기,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를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0: 임바울 목사의 나의 하나님.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군 병사로 복무하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1: 국도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인사드렸던 임바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책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성경책은 공포의 책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어요. 읽기만 하면 죽어야 하고 읽으면 안 되는 위험한 책이 성경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북한의 통치자들, 당간부들, 또 보위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성경을 두려워할까요? 왜 주민들이 성경을 읽거나 보는 것을 그 사람들은 그렇게 무서워할까요? 많은 범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북한 사회에서는 성경을 읽기만 해도 죽이거나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서 격리시키고 억압하고 통제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북한의 통치자들이 그대로 베껴서 모방해서 북한을

0: 북한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당의 유일사상 책이라든가 김일성의 일대기라든가 이 이야기들을 보면 성경과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일반 주민들은 그 사실도 잘 모르고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북한의 유일사상 책에 특별히 수령을 중심으로 하고 인간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특별히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고 인간의 위치를 수령과의 관계와 충성에서 규정하고 체제에 대한 사상적 일치를 요구하는 북한의 획일적이고 유일적인 지도 체계의 대부분의 내용은 다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의 인간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인간을 지배하지 않고 섬기도록 우리 인간을 부르시고, 인간의 존엄성을 하나님의 형상에서 찾아야 되며, 하나님은 인간의 양심과 자유로운 응답을 요구하신다는, 즉,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이요, 우리가 북한 사회에서 많이 듣고, 보고, 배우는, 실천해야 되는 대부분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엇을 삶의 최고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고, 어떻게 그 기준 가운데 살아갈 거냐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고, 우리의 삶의 의미도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북한 스스로 인간에 대한 가치를 규정할 수 없고, 통치 체제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의 리더들이 성경 안에서 북한의 통치 이념들을 가져와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신으로 김일성과 김부자를 등갑시켜서 북한 주민들이 그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구조와 시스템을 만든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리더들, 특별히 김일성 3대 세습을 거쳐 내려오면서 그 체제를 유지하는 특권층들은 일반 주민들이 성경을 대하거나 성경을 읽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거짓말이 드러날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북한 분들이 억압과 통제와 감시 가운데서 하루속히 벗어나고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저는 진실을 깨닫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진실은 무엇이냐? 성경 말씀이 진짜고 북한에서 가르치는 것은 대부분 거짓말이라는 것을 깨우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요. 거짓 위에 세워진 인생인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느 날 쉽게 무너지고 그 체제가 흔들리는 것은 역사가 보여준 진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 체제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특별히 북한 주민들이 거짓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또 자유롭게 보고 진짜 진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 북한 사회에도 또 북한 땅에도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물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도 여기에서 수천만 우리 북한 주민들이 하루속히 성경 말씀을 대하고 읽고 보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는 북한 지도부의 거짓에서 벗어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북한군 병사로 십수년 전에 우리 한국으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께서 만난 하나님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간이 매점, 어떤 걸 말할까요? 요즘 북한 골목 곳곳에 간이 매점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로 말하면 동네 구멍가게나 편의점 같은 의미일까요? 급하게 물건이 필요한 사람들이 간이 매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이 운영하도록 당국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은 대체로 편리하다는 반응이고 점점 이 간이 매점이 확산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또한 각 도를 넘어가는 길목에도 간이 매점이 설치되면서 물자 이동

0: 의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다는데요. 한편으로는 북한 당국에서 개인의 소매 활동까지 관리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총신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 이수봉 교수님과 함께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오늘은 북한 골목마다 간이 매점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북한 골목 곳곳에 간이 매점이 늘어나서 네. 시장 기능을 보완하고 있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1: 네, 간이 매점 어떤 형태인가요?
2: 네, 간이 매점은 행정상으로 편리봉사관리소 산하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은 전적으로 개인이 맡아서 합니다.
1: 네.
2: 시장 상인들이 자기 돈으로 매대를 사서 시장관리소에 정해진 장세를 내고 장사를 하는 것처럼
1: 네.
2: 간이 매점도 역시 개인이 돈을 들여서 매장 공간을 확보한 뒤에 편리봉사관리소에 세금 명목으로 일정 비용을 내고 영업하는 구조입니다.
1: 네, 데일리 NK가 전한 소식이었지요.
2: 네, 그렇습니다. 8월 31일 데일리 NK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회령시를 비롯한 도내 시군 곳곳에 개인이 운영하는 간이 매점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라고 소식 전했습니다.
1: 네.
2: 급하게 물건이 필요한 사람들이 간이 매점을 자주 찾고 있어서 운영이 원활하게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1: 예. 간이 매점을 그래도 내려면 돈이 들 것 같은데 어느 정도가 필요할까요?
2: 네, 간이 매점을 내는데 돈이 들죠.
1: 네. 네,
2: 매점 공간의 가격은 위치 또 유동 인구 등 조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회령시의 경우를 든다면 간이 매대 운영자가 편의봉사관리소에 세금격으로 하루에 북한 돈 3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1: 꽤 많은 비용이긴 한데. 그렇죠?
2: 예, 네. 노동자의 한 달 월급이 3천 원 정도라고
1: 그러니까요.
2: 생각하면 10배를 하루에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1: 그래도 이런 간이 매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품목들이 판매되고 있습니까?
2: 예, 판매 품목은 운영자가 직접 결정한다고 합니다.
1: 예.
2: 기본적으로 술, 담배, 당과류, 채소 등이 간이 매점의 주요 품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골목마다 간이 매점이 생겨서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게 된다면 오히려 참 좋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반응이 어떨까 궁금합니다.
2: 예, 주민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1: 네.
2: 예, 집과 가까운 간이 매점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각한다고 하고요.
1: 예.
2: 특히 시장과 거리가 먼 곳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2: 간이 매점은 크기가 크지 않고 취급하는 물건의 종류나 양도 적지만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시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1: 네.
2: 합니다.
1: 지금 이 간이 매점이 확산 추세인 거죠?
2: 그렇습니다. 간이 매점이 확산 추세인데요.
1: 네.
2: 간이 매점이 주거 지역에서만 확산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과 지역을 잇는 주요 도로변에 간이 매점이 설치되어서 통행자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1: 예.
2: 이런 간이 매점은 주거 지역하고 좀 다르게요.
1: 네.
2: 일반 소비재 외에도 유류 같은 기름류 같은 특산 품목까지도 취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그리고 보위기관 산하의 10호 초소 주변에도 간이 매점이 자리 잡고 있다고요?
2: 예, 그렇습니다. 이 10호 초소는 한 도에서 다른 도로 넘어가는 주요 도로 길목에 설치되어 있는 일종의 검소입니다.
1: 예.
2: 사람과 물자 이동을 통제하는데요. 예, 이렇게 10호 초소 주변의 간이 매점에서는요, 담배와 같은 기호식품이나 간단한 먹거리뿐만 아니라 휘발유 경유 같은 유류까지 취급하는데 국영 연유 판매소의 공식 가격이 아닌 시장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1: 네. 자, 오늘은 북한 골목에 간이 매점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목사님, 한번 정리하면서 분석해 주시지요.
2: 네,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간이 매점은 한마디로 편의점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주민들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시장과 함께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뒷받침하는 핵심 상업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2: 두 번째로는 북한 사회에서 유통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2: 전에는 장마당을 통해서 유통이 이루어졌는데 골목골목에 그리고 주요 도로변에 간이 매점이 들어서면서 영업을 한다는 것은 수요가 있는 곳에 유통이 공급이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1: 예.
2: 유통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간이 매점은 편의봉사관리소 관리 아래에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이 자금을 대고 자율적으로 품목을 정해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편

0: 인권위 봉사소 통제를 두는 것이 이 관건입니다.
1: 네.
0: 이것은 법적 보장이나 안전성 보장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통제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1: 예.
0: 그래서 이 통제가 간이배점의 발전을 방해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1: 예.
0: 네 번째로는 장마당은 생존을 위해서 너도 나도 물건을 가져다가 판매하는 것에서 시작돼서 이 공공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1: 네.
0: 근데 간이 매점은 이 틈새 시장을 공략하면서 영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 네.
0: 영업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오. 감당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1: 네.
0: 그래 입지 선정에서부터 품목까지 수요와 공급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는데요.
1: 네.
0: 시장 기능이 북한의 주민들의 삶에 가까이 가는 모양새라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북한의 또 이제 시장 경제 기능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목사님 오늘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기도 제목 세 가지 준비하셨죠?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 골목에 간이 매점이 들어서서 주민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물건을 사서 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간이 매점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선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북한 당국이 편의봉사소를 통해 간이 매점을 통제하고 있는데 편의봉사소가 간이 매점의 발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사회가 인민들의 필요에 따라 발전하게 하시고 국가는 인민들의 삶을 지원하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북한이 삶의 질이 보장되는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의 마음 오늘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바라보기 함께해 주신 총신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 이수봉 교수님이셨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이 한 달 만에 이란을 다시 공격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 설치용 로켓 발사대를 타격했고 이란도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미국이 중국의 과잉 생산과 수출을 억제하기 위해 G20 회원국들과 중국과의 무역 조건을 재검토하고 중국산 제품 수입을 줄이도록 압박할 방침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사상자가 신규 모집 인원을 웃돌면서 전체 병력이 매달 약 6천 명씩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로 198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미국의 전략 비축유를 다시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일보 보도입니다. 대홍수가 발생한 네팔에서 수백 명이 수력발전소 터널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구조작업과 실종된 한국인 9명에 대한 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최근 세관을 통한 중국산 신차 반입이 가능해졌지만 수익성이 낮아 차량 수입업자들은 중고차 반입 재개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청년들 사이에서 손가락으로 V를 그리는 등 손짓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문화가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해외로 나간 일본인 4명 중 1명 이상이 한국을 찾으면서 한국이 일본인이 가장 많이 찾는 해외 여행지에 올랐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미군이 한 달 만에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재개해 호르무즈 해협의 요충지인 라나크 섬에 있는 이란 혁명 수비대의 기뢰 설치용 로켓 발사대 두 곳을 타격했습니다. 미군은 혁명 수비대가 기뢰를 장착한 로켓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발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임박한 위협에 제한적이고 정밀한 타격을 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란 언론들은 이번 공습으로 최소 두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즉각 반격에 나서 요르단 내 미군 주둔 공군기지 두 곳을 향해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고 뉴욕타임스는 이 미사일들이 모두 요격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새로 기뢰를 설치할 경우 관련 선박을 즉각 파괴하겠다고 경고한 지 닷새 만에 이뤄졌는데요. 지난달 군사 공격을 중단하고 경제 제재에 집중해 온

미국이 다시 군사 행동에 나서면서 이번 충돌이 제한적인 작전에 그칠지 본격적인 교전 재개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양국의 교전 재개로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기준 3% 가까이 올랐고 지난 29일부터 이틀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소형 선박 5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과잉 생산과 수출을 억제하기 위해 주요 20개국 G20 회원국들을 상대로 중국과의 무역 조건을 재검토하도록 압박할 방침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G20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중국이 약 1조 2천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내는 상황을 세계가 감당할 수 없다며 중국 경제가 수출 의존에서 벗어나 내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이 자동차를 비롯한 일부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와 수입 금지를 적용하자 중국이 유럽과 중남미 등 다른 지역으로 수출길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과잉 생산 제품이 싼 값에 해외로 쏟아지는 것을 막으려면 미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중국과의 무역 조건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과 벌여온 양자 무역 전쟁을 넘어 G20 회원국들을 끌어들인 다자간 압박으로 전략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베선트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이란과 경제관계를 끊지 않는 국가가 2차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80%를 사들이는 주요 교역국이어서 이번 G20 회의를 계기로 미중 간 갈등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의 전사자와 부상자가 급증하면서 전체 병력이 매달 약 6천 명씩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가 하루 약 1,000명의 신규 병력을 충원하고 있지만 최근 두 달 동안 사상자가 크게 늘면서 병력 손실을 신규 모집만으로 메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올해 러시아군의 월간 사상자를 3만 명에서 3만 4천 명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월간 신규 모집 인원인 약 2만 7천 명을 웃도는 규모입니다. 최근 병력 손실이 커진 주요 원인으로는 러시아군의 드론 공격이 지목되고 있는데요. 주요 격전지인 동부전선에는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촘촘하게 배치돼 러시아군의 이동이 크게 제한되고 있고 일부 추산에서는 러시아군 사상자의 약 90%가 드론 공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는 올해 총 40만 9천 명을 모집한다는 목표로 지방정부에 할당량을 내려 보내는 등 공격적인 모병에 나서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입대자를 데려오면 10만 루블, 우리 돈 약 160만 원의 소개수당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군이 신규 병력 수용 장소 등을 점검하는 동원 대비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동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이용해 크게 줄어든 미국의 전략 비축유를 다시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1일 기준 미국의 전략 비축유는 2억 9천만 배럴로 1982년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최대 저장 가능 용량인 7억 1,400만 배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급등한 유가를 잡기 위해 전략 비축유를 대규모로 방출한 것이 재고 감소의 배경으로 꼽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베네수엘라와 대규모 석유 개발 합의를 했다며 베네수엘라산 원유로 전략 비축유를 채우는 절차를 곧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는 베네수엘라의 미개발 유전 17곳을 개발하고 미국이 생산량의 55%를 확보하는 내용으로 해당 유전의 원유 매장량은 약 650억 배럴로 추정됩니다. 이는 베네수엘라 전체 원유 매장량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데요.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지만 경질유 생산 비중이 높아 중질유를 수입하고 있는데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이를 보완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화일보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홍수가 발생한 네팔에서 수력발전소 근로자들이 물과 진흙이 밀려든 터널에서 극적으로 탈출하는 등 생존자들의 사연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리슐리강 유역의 한 수력발전 터널에서는 근로자들이 쇠 사다리를 붙잡고 약 6시간 동안 한 발씩 이동한 끝에 빠져나왔고 일부 생존자들은 함께 일하던 친척과 친구들을 잃었다

0: 고 전했습니다. 현재 구조 작업은 피해가 심각한 라수아와 누아코트 지역의 수력 발전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팔 재난관리청에 따르면 홍수 피해를 입은 수력발전소는 14곳이며 수력발전소와 관련해 933명이 연락 두절된 가운데 약 300명이 터널에 고립돼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조대는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접근 터널에 구멍을 뚫어 산소를 주입하며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홍수 발생 이틀 만에는 잔해 속에 갇혀 있던 5살 소녀가 구조돼 부모와 재회했고 한 중학교 교장은 홍수 위험을 알리는 전화를 받은 직후 학생들을 대피시켜 약 900명의 목숨을 구한 사실도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세관을 통해 중국산 신차를 들여올 수 있기도 했지만 정작 차량 수입업자들은 신차 반입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세관을 통한 차량 반입이 가능해졌지만 현재 공식적으로 들여올 수 있는 차량은 신차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차량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따라 북한으로 공급과 판매, 이전이 제한된 품목으로 그동안 양강도에서는 이른바 국가 밀수로 불리는 비공식 경로를 통해 중국산 차량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신차는 중국 현지 매입 가격이 명확해 판매 과정에서 이윤을 남길 여지가 적고 여러 업자가 비슷한 차량을 들여오면 판매 경쟁까지 벌어져 수익성이 더 낮아진다고 하는데요. 차량 수입 경험이 있는 한 주민은 신차 한 대를 들여오는데 1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050만 원 이상이 들지만 5천 위안의 이윤을 남기기도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중고차는 차량 상태에 따라 가격 차이가 커한 대를 팔면 대체로 7천에서 만 위안 정도의 이윤을 남길 수 있고 판매도 빨라 자금 회전에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이에 업자들은 신차 수입보다는 이미 중국에서 구입해 놓은 중고차를 언제 다시 들여올 수 있을지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수개월째 자금이 묶이면서 불만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청년들 사이에서 손가락으로 V를 그리거나 손가락을 턱에 대는 등 손짓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문화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에는 이런 모습을 거의 볼수 없었지만 요즘 청년들은 가까운 또래 사이에서 손짓을 주고받으며 신나거나 기분 좋은 상태를 자연스럽게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기성세대가 주로 말이나 표정으로 감정을 나타냈다면 청년층에서는 손짓도 하나의 감정 표현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북한 당국이 외부 문화의 유입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어 청년들은 어른이나 모르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이런 행동을 삼가고 믿을 수 있는 친구들 사이에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부 영상물을 보고 자본주의 문화를 따라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편 지난 2024년에 공개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찬양곡 친근한 어버이 영상에 주민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이른바 엄지척 장면이 등장한 뒤 주민들 사이에서 이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현상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외부 문화에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년들이 사적으로 주고받는 손짓까지 모두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올해 들어 해외여행에 나선 일본인 4명 가운데 1명 이상이 한국을 찾으면서 한국이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해외 여행지에 올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해외로 출국한 일본인 813만 6천 명 가운데 228만 명이 한국을 방문해 전체 28%를 차지했습니다. 2위인 미국은 13.1%로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대만과 태국, 베트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인의 전체 해외여행객 수는 지난해보다 4.1%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한국을 찾은 일본인은 18.8% 증가했습니다. 한일 간 항공 노선 확대와 K컬처의 인기, 환율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일본인 관광객의 발길은 서울뿐 아니라 지방으로 확대돼 올 상반기 부산과 제주, 강원 등에서 일본인 관광객이 사용한 카드 결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145% 증가했습니다. 전체 방한 외국인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28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1.3% 늘었으며 이들이 국내에서 사용한 카드 소비액은 12조 원을 넘어 4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1: 9월 2일 수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수요일 남한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제주도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남부지방에서는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5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3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평안도와 황해도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함경도는 대체로 날씨가 흐리면서 지역에 따라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1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전 지역의 하늘이 흐리겠는데요. 백령도에서는 북동쪽으로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인천과 원주 22도, 파주 21도, 영월 20도, 낮 최고기온은 인천과 파주, 원주, 영월 모두 28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라도도 전 지역이 흐리겠는데요. 남원과 광주, 목포, 순천에서는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와 목포, 순천 24도, 남원 23도, 낮 최고기온은 광주와 순천 32도, 남원과 목포가 31도로 예상됩니다. 경상도는 대체로 전 지역에서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포항과 울진, 통영에서는 소나기 대신 구름이 가득하겠습니다. 경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통영 25도, 포항과 울진 23도, 낮 최고기온은 통영 33도, 포항 31도, 울진 27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평안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맑겠고요. 평양과 양덕, 진남포에서는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양덕 18도, 평양 17도, 강계 15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 양덕 26도, 강계 24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지역에 따라 구름이 많거나 흐린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개성 21도, 장현 19도, 해주 18도, 낮 최고기온은 해주와 개성 27도, 장현 25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에서는 오전에 한때 북청과 풍산, 성진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함흥에서 비가 오겠고요. 고성에서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고성 21도, 원산 20도, 함흥 19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함흥과 원산 25도, 고성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계속해서 비가 이어지겠고요. 서해 북부의 날씨는 오전에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일 수요일 날씨였습니다.

0: 9월 2일 수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수요일 남한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제주도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남부지방에서는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5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3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평안도와 황해도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함경도는 대체로 날씨가 흐리면서 지역에 따라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1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전 지역에 하늘이 흐리겠는데요. 백령도에서는 북동쪽으로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인천과 원주 22도, 파주 21도, 영월 20도, 낮 최고기온은 인천과 파주, 원주, 영월 모두 28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라도도 전 지역이 흐리겠는데요. 남원과 광주, 목포, 순천에서는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와 목포, 순천 24도, 남원 23도, 낮 최고기온은 광주와 순천 32도, 남원과 목포가 31도로 예상됩니다. 경상도는 대체로 전 지역에서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포항과 울진, 통영에서는 소나기 대신 구름이 가득하겠습니다. 경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통영 25도, 포항과 울진 23도, 낮 최고기온은 통영 33도, 포항 31도, 울진 27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평안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맑겠고요. 평양과 양덕, 진남포에서는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양덕 18도, 평양 17도, 강계 15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 양덕 26도, 강계 24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지역에 따라 구름이 많거나 흐린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개성 21도, 장현 19도, 해주 18도, 낮 최고기온은 해주와 개성 27도, 장현 25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에서는 오전에 한때 북청과 풍산, 성진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함흥에서 비가 오겠고요. 고성에서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고성 21도, 원산 20도, 함흥 19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함흥과 원산 25도, 고성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계속해서 비가 이어지겠고요. 서해 북부의 날씨는 오전에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일 수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9917 성도님 반갑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를 처음 들으셨대요. 문득 잠에서 깨서 틀어놨던 집에 울려 퍼지고 있던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잠잠히 방송을 듣고 있으니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0: 노력하고 기도하는 방송이네요. 저도 잊고 있었는데 오늘부터 다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북녘에 주님을 알아야 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분한분한분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동지들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샵 1069번으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셔서 이렇게 은혜의 사연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성경 속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일용할 양식은 그리스도인에게 단순한 음식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죠. 릭 워렌 목사님은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네 가지 의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세상에서 해야 할 일.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세상에서 일을 해야 하죠. 가만히 있을 때 저절로 얻게 되는 양식이 아닌 일을 통해 얻는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몸을 위한 양식이 필요하듯 영을 위한 양식이 필요하고 이 양식은 곧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과 성도의 교제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과 동역자들과의 교제가 삶에 필요한 양식이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원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며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을 통해 얻게 된 구원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잘 알고 계신 우리 주님께 오늘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로 함께 할까요?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주기도문 찬양 가사가 있는 찬양과 없는 연주 찬송으로 두곡 함께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같이 기도하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루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져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하라.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북한어 성경 함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하루의 양식을 구하며, 주님의 그 말씀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남과 북의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리고 어지러운 세상 중에 이어서 때저물어 날이 어두우니 찬양까지 세 곡의 찬송 올려드렸는데요. 계속해서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찬송 올려드린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제가 캐나다 토론토의 People's Church 선교 부흥회를 몇 번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에 저하고 같이 강사로 왔던 사람들이 리처드 웜브랜이라고 하는 동구권에서 온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감옥소에 투옥이 돼가지고 물을 안 주니까 자기 소변을 마셨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고, 그 사람이 간증하는 것 중에서 나에게 가장 인상을 줬던 것은 그 양반이 잘 아는 프로레스쿠 목사님의 얘기를 자기 간증해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얼마나 공산주의들이 애를 먹였는지 뻘겋게 달군 쇠고랑과 칼로 고문을 당하며 매를 몹시 맞았다고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의 감방에 굶주린 쥐떼를 몰아넣고 잠을 자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쥐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서서 있었지. 왜? 쥐하고 싸우느라고.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마침내 자기가 항복을 안 하니까 14살 먹은 목사님의 아들을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서 때리기 시작을 합니다. 내 고통에 몸부림을 치는 아들을 보는 프로레스쿠 목사님은 그의 미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한계에 이르자 그는 소리를 쳤습니다. 알렉산더야, 자기 아들이죠. 나는 저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해야겠다. 네가 그토록 죽게 맞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구나. 그때 아들이, 아버지, 저는 배반자의 아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끝까지 저항하세요. 이들이 저를 죽이면 저는 예수님과 나의 조국을 위하라고 외치고 죽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에 격노한 공산주의자들은 이성을 잃고 14살 먹은 아들을 짐승 패듯이 때려서 많은 피를 흘리게 했고, 피가 감방에 낭자하게 뿌려졌을 때 결국 소년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교를 합니다. 이 광경을 본 그 아버지 목사님은 결코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지켰다고 하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고 했어요. 환난과 고난, 이것은 우주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환난이나 고난을 자신이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문가를 찾아가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은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연주 찬송으로 우리 주님께 한번더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게요.

0: 안녕하세요. 남한정착 3개월 차 양강도 갑산에서 온 김현옥입니다.
1: 네, 남한정착 3개월 차에 접어든, 이제 3, 4개월 차에 접어든 우리 양강도가 고향인 김현옥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정말 비행기를 타시고 아이와 함께 오셔서 이곳에서 마주했던 인천공항, 그리고 또 예쁜 꽃들에 대한 꽃내음의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리로 오셔봅니다. 김현옥 자매님,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은 이제는 정말 자매님의 목소리가 너무나 익숙해지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익숙한 목소리 가운데 우리 지금 북한 고향 땅에 있는 가족분들도, 특별히 어머님도, 또 이웃들이 있으시다면, 또 중국에서도 알고 지냈던 이웃분들도 들으시고 함께 그 은혜를, 이곳에서 너무나 따뜻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 은혜를 꼭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한정착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조금 더 사실 들어보고 싶어요. 3개월 차시잖아요. 예. 이제 하나원을 나오시고 나서 사회 정착 3개월 차신데 지금 신분증 있으시죠, 선생님?
0: 예, 있습니다.
1: 어떠셨어요? 신분증 딱 손바닥보다 작은 그 카드 하나를 받으셨을 때.
0: 예, 그 수많은 우리 북향민들이 네. 솔직히 그 신분증을 목숨을 걸고 이곳까지 오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정말 감회 깊었죠. 이제 중국 땅에서 북한에서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거기서는 뭐 솔직히 그게 큰 정말 우리의 그 자유를 맛보게 한 그런 신분증은 아니었지만, 중국 땅에 와서는 10여 년을 우리가 신분이 없이 살았잖아요.
1: 네.
0: 근데 정말 이 신분증이라는 걸 딱 받아들인 순간 정말 그 기쁨이라는 건, 아, 이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 자유의 땅에서 이제 내가 이제 신분이 당당하게 있구나 하는 그런, 예, 자신감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1: 신분증을 어디 한번 보여주시거나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0: 많은 데서 신분증을 이제 내드리고,
1: 네.
0: 이제 병원에 가도 이제 그게 필요한
1: 맞아요.
0: 거고, 예. 이제 학원을 다니려도 거기서 이제 그 이제 신분을 다 확인하시고, 그 어디 가나 지금 이제 신분증이 다 필요한 겁니다, 예.
1: 가장 처음 사용하셨을 때가 기억이 나실까요?
0: 이제 한국에 정착하면서 저희들이 정신이 없습니다.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1: 그렇죠.
0: 예.
1: 졸업하시고 나오셔서 배정받는 집 안에 보면은 거의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그것도 채우기 위한 돈도 따로 나오고 사러 가셔야 되고 이것저것 사실 것도 다 사셔야 되고
0: 예.
1: 그리고 또 살림 그렇게 채우고 사회 경험도 하시고 하시다 보면 너무 정신 없으실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도 안 되고 이제 언어를 하나 들어도
1: 네.
0: 문자가 와도 이게 죽으라는지 살라는지 진짜 모릅니다. 정말 그게 어렵더라고요.
1: 휴대폰 사셨어요?
0: 아, 예. 휴대폰이 다 있고 지금 오자마자 휴대폰은 다 구입하죠. 대부분.
1: 하나원 졸업하시자마자.
0: 예, 그렇죠.
1: 이곳저곳에서 또 문자. 북한

0: 에서 통보문이라고 하죠.
1: 예.
0: 문자도 많이 받으셨어요?
1: 예, 이제 주민등록이나 뭐 이제 관리소 같은 데서 이제 문자가 오면 뭔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나가서 대화하잖아요.
0: 네.
1: 이게 그 더우미 선생님이랑 정말 도와주지 않으면은 처음에 어떻게 발을 떼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0: 맞아요. 이게 정착하실 때는 행정적으로 해야 될게 많잖아요.
1: 그렇죠.
0: 행정 용어들이 참 전문 용어다 보니까.
1: 완전히 생소한 거예요.
0: 네.
1: 그리고 이 절차가 얼마나 복잡한지요? 저희는 정말 중국에서
0: 네.
1: 그냥 죽을 먹든 밥을 먹든 남편이 벌어다 주면 먹고 진짜 그런 걸 하나도 경험을 못 했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되니까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0: 그쵸.
1: 저희들이 처음에 딱 이렇게 그 이제 마음문을 열고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은
0: 네.
1: 정말 한 가지 한 가지 하는 게 모든 게다 스트레스예요.
0: 근데 또 도움을 청할 때 옆에 정착 도우미 또 1대1로
1: 예.
0: 같이 계시고, 교회에서도 또 도움을
1: 그렇죠.
0: 요청하시면 많이도 도와주시잖아요.
1: 맞습니다. 예.
0: 그래서 이곳에 오셔서 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그거 정말 제 며칠 어간에도 중요, 아휴. 너무 중요합니다.
0: 네.
1: 예.
0: 왜냐하면 이곳에 먼저 온 우리 북향민 분이라고 하셨는데,
1: 예.
0: 먼저 온 북한이 고향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먼저 걸어간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곳에서 그 길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1: 예.
0: 그래서 나누고 서로 함께하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네.
1: 너무 감사하죠. 예.
0: 그리고 사실 저는 지금 언어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자매님이 양강도가 고향이시잖아요.
1: 예.
0: 처음 저는 이렇게 선생님을 뵀을 때, 좀 놀랐어요.
1: 아, 예.
0: 왜냐면 양강도에서 오신 분들의 사투리가
1: 당연하죠.
0: 그 어느 지역보다 굉장히
1: 심하죠.
0: 강하시거든요.
1: 맞습니다.
0: 말도 엄청 빠르시고,
1: 예.
0: 이 높낮, 제가 사실 잘못 알아들어요. 가끔가다 이렇게 정말 이 순도 100%의 사투리를 경험하면, 선생님께서는 정착 3개월 차밖에 안 되셨는데, 거의 양강도 사투리는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양강도 분들은 양강도 분이라고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1: 당연하죠. 맞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저를 택하시고 정말 그 땅에서 그 가장 언어로 살지 않게 해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 그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그 땅에서 살 때.
0: 아, 북한 땅에서도 사투리를 잘안 쓰셨어요.
1: 아버님은 이제 황해도에서 이제 군사복무를 하셨고, 어머니는 또 이제 황해도에 있는 분을 꼬셔가지고 아빠가 지금 가시다라니까 아주 정말 그 언어 때문에 이제 장사 같은 거 나가면은 아주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아주
0: 소외감
1: 예, 완전히
0: 느끼시고.
1: 우리 양강도는 날강도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박한 거죠. 힘들죠. 예,
0: 네.
1: 그렇게 제가 힘들었거든요. 이 언어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서 그 언어가 거쳐앉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하니까.
0: 선생님, 그럼 지금 황해도 말씨가 더 크신 거예요?
1: 그렇다고 봐야 될 겁니다.
0: 아무래도 개성분들이 또 서울 말씨랑 가장 가깝고,
1: 맞습니다. 저희들이
0: 네.
1: 이제 개성 그 저기 도끼 사건 때 있는 분들하고 이제 이 무리배 집에 된 분들이 같이 있는 광산이어서 예 그러다 나니까 저희 언어가 아주
0: 네.
1: 참 그런 데다가 감사하게도 이제 하나원에서 교육 과정이 너무 잘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각성만 하면은 이제 제가 이 저기 이런 것들도 많이 거쳐주는 안 좋지만 예
0: 언어들이
1: 거기에 대해서 국어 문화
0: 말하기
1: 예 말하기 그그
0: 스피치.
1: 예 그거를 계속 이제 자체 연습도 하고
0: 네.
1: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고
0: 그쵸.
1: 저희 북한민들의 그 이제 서울 분들과 다른 그이 언어법을 이제 다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저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예, 잘안 돼, 안
0: 너무
1: 되지만
0: 잘하세요. 지금
1: 아유,
0: 저희 지금
1: 감사합니다.
0: 대화하는데 북한 주민분들이 오해하실 만큼 어투가 많이 없으셔서, 사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도 오신
1: 예.
0: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의 얘기를 다루는데, 선생님의 그 화법, 그 어투를 들으시고는 물음표를 가지실 법한
1: 그러니까 이거는

0: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1: 언어에 대한 달란트를 주신 은혜를 나눠주셨는데 그렇게 실제로 하나원에서도 그런 교육을 받으시지만 저도 그런 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 하나원을 졸업하신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언어를 가르쳐주는 예. 말하는 법. 왜냐면은 대화 이 어투도 문제지만 어떤 툴을 가지고 어떤 이제 높낮이 뭐 단어도 중요하지만 예. 표현법이 정말 다르잖아요.
0: 맞습니다.
1: 서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이곳에서는 같이 일을 하고 함께 뭔가 서로 같이 울고 웃고 뭔가를 해내가야 되는데 예. 다른 언어들 때문에 오는 그 간극도 저희가 이해하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0: 아멘, 맞습니다. 제가 딱 왔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딱 관리소에 내려갔는데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니까
1: 경비
0: 그 이제 네. 하는 분이 그런 거 왜 여기까지 남한에 왔는가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왜 남한에 오셨어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0: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물건이 조금 이렇게 루실이 돼가지고 딱 이를 물어보러 갔는데 아 저는 그래도 그러니까 저 딴에는 이제 한국의 어느 과정 가운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그 많은 좋은 점들만 이제 머릿속에 네. 환상을 가지고 왔잖아요.
1: 네.
0: 근데 딱 물건이 상실이 되니까 이제 얘기를 지금 이렇게 주고 봤는데 응? 막 이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저도 이제 모든 걸 이제 감사함으로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딱 박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왜 한국에 왔는가 하고 누가 오라고 그래서 왔는가 하고 아 얼마나 힘든지.
1: 아 근데 그게 참
0: 아 예
1: 여기서도 이 안에서도 뭐 경상도도 있고 전라도도 있고 충청도 예. 강원도 제주도 서울 경기도 다 여기서도 사실 화법이 다 다르거든요. 뭔가 직설적인 것도 있고 충청도는 돌려 말하기도 하고 한데 분단이 그어진 남과 북은 또 얼마나 그러겠어요.
0: 예 그런 것 같아요.
1: 상처 많이 받으셨겠어요 거기서.
0: 그렇죠 당연히. 아 누가 한국에 오라고 그래서 왔는가 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1: 직설적으로 물어보셨군요.
0: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거 하루 그냥 기도하면서 살았는데도 그게 진짜 내려 안 가더라고요. 아 이게 제가 또 해결은 했지만 이게 힘든 부분이라구나. 과연 우리 북향민들한테서
1: 네.
0: 저도 정말 조심하고 많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려고 하고 뭐 이런 그런 자기만의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 부딪히는 건 더 심할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거기에 딱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나름에는 이르게 하는데 다른 분들 얼마나 힘들겠나.
1: 네.
0: 예.
1: 그렇게 오는 그 간극들. 그 차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런 차이를 보여주실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 과제들을 네. 주시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예, 맞아요. 정말. 그 하나님이 무슨 문제가 딱 생기면은 이거를 내 차원에서 생각하지 말고
1: 네.
0: 하나님 보시는 그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봐라 하고 기도를 시키시는 것 같아요.
1: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더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다양한 이야기의 정착기 딱 그 3개월의 정착기를 나눠주셨는데 그 일화들이 더 궁금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기서 경험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의식주 입는 것, 먹는 것, 사는 것, 정착 3개월 차의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강도가 고향인 김현옥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찬양 전에 북한에서 온 자매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일상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 웃으며 함께 나눌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신 선물들, 이런 교제가 남과 북 가운데 차고 넘칠 그날이 머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FA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다소 성급함이 있겠으나 일교차가 큰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가을이 가까이 왔음을 느낍니다. 하기사 처서도 벌써 지났고 찬이슬 맺힌다는 백로가 눈앞에 성큼이니 가을이 온 것만은 사실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가을을 맞아 더위에 지친 심령을 깨워 기도하며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해 어서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예배하기 좋은 아침에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후 2026년 9월 2일 수요일 FA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는 하나님께 경배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0: 구약성경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1: 예, 오늘 이제 시편 119편 이제 세 번째 연입니다. 히브리 알파벳으로 이제 김멜이라고 하는 알파벳이 이제 해당되고 25절부터는 이제 네 번째인 달렛이라고 하는 알파벳입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참 재밌습니다. 맨 앞에가 알렙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로 시작이 됐죠. 다 알렙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9절부터 보면은 베트입니다. 이걸로 쭉 다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17절에 보면은 이제 김멜로 시작하는데 맨 앞에 가말 이렇게 되는데 후대하옵소서 이런 의미인데요. 25절부터 보면은 기역자처럼 쭉 되어 있습니다. 기역으로 이게 이제 달렛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부카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건 붙었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히브리 시를 이렇게 보면 이제 외우기가 그러니까 A로 시작하는 말로 쭉 되고 B로 시작하는 말로 쭉 되고 C로 시작하는 말로 쭉 되고 이런 식으로 119편이 22개의 알파벳으로 쫙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외우느냐?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외우다 보면은 금방 외우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자, 주의 종. 주의 종. 우리 어제 이제 시편에 보면은 이 기도하는 이 시편의 이 성도들과 아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이 갈수록 이 시편에 이제 어려움들이 이제 많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은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이 말은 내 정체성이 주의 종.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과 그 밖에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들로부터 많은 압박과 핍박을 받는데 여기 주의 종, 이 땅에 속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데 주님, 저를 이제 후대하셔서 이게 이제 가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후대하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가득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강팍한 심령들이 둘러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살게 하옵소서. 살기 어려운 힘든 상황.

인 거죠. 그리하시면 뭐라 그럽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의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이유는 뭐냐?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이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데 그 긍휼을 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주여 내게 주의 말씀을 더욱 굳건히 붙들고 살리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변화와 결단과 고민의 방향이 어디로 이 깔때기처럼 모아져야 되느냐? 주의 말씀을 더욱 붙들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라는 게 뭐냐?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후대하시고 하면 아, 은혜를 베푸셔서 좋다 하고 맨날 나의 즐거움과 만족과 쾌락을 위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며 사는 주님께서 나에게 차를 주셨습니다. 그럼 그 차는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오기 위해 쓰겠습니다. 아싸, 이제 열심히 맨날 이걸로 놀러만 다녀야지. 그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이사를 왔다. 주님, 제가 이 이사를 왔는데 이제부터 주의 말씀을 여기서 더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다양한 우리의 삶의 행동과 다양한 활동의 이 궁극적인 목적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사는 이 그 목적으로 이렇게 수렴을 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흩어져 있는 다양한 삶의 목적과 이유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이렇게 깔때기처럼 모아져야 한다는 거죠. 자,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기 이제 율법, 이제 토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다양한 측면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언약 백성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자세히 뜯어보면 여기에 놀라운 은혜와 특권과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보면 모르고 자세히 보물찾기처럼 자세히 볼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며 살 때 여기서 보물처럼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툭툭툭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 토라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 또 열어주시는 걸 보고 내가 붙들어야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놀라운 보화들, 천국 보화들을 이곳에서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경이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19절에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자,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그러면 나그네의 특징이 뭡니까? 나그네는 이 땅이 본향이 아닙니다. 가야 될 본향이 있는 게 나그네죠. 그래서 나그네는 본향을 가야 하는 것을 알고, 또 하나 나그네는 보통 이 땅에서 정처 없이 다니기가 쉬워요. 근데 이 땅을 살면서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나그네는 가야 할 바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가, 이 땅의 나그네가 가야 할 바를 알려주는 길 안내의 지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계명이라고 그러죠. 특별히 이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제 새기며 살아가야 할 중요한 부분들을 말합니다. 자,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그 말씀에 놀라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그 말씀에 이 계명들을 나에게 숨기지 마옵소서. 기도합니다. 20절에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합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갈급하여 헤매인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갈급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21절에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그럽니다. 자, 교만하고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는 자들,
이들을 누가 꾸짖으십니까?

주님께서 꾸짖으십니다. 요런 이들은 누가 다루신다? 주님께서 다루시는 거죠.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느냐? 그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큰 도전입니다. 자, 22절에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어떻게 해요? 떠나게 하소서. 자,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비방과 멸시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힘 없는 나는 뭐 합니까? 나가라고 말해도 막 힘이 없으니까 못하죠. 나는 뭘 합니까?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켰사오니, 지켰사오니. 그 다음에 이 비방과 멸시를 떠나게 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다루어 주십시오. 떠나게 해 주십시오. 23절에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니. 자, 고관들. 권력과 힘이 있는 자들도 앉아서 어떻게 해요? 나를 비방하여. 자, 힘들게 하죠. 그러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라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묵상한다고 그랬죠. 저는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고 그래서 저는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한다라는 건 뭐냐? 이 말씀이 내 안에 공명하여서 내 마음이 임을 붙들도록 한다는 겁니다. 자,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자,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언약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확실한 말씀들은 나의 즐거움이고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충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이, 자, 이제 달레트에 해당하는 건데요. 진토에 붙어서, 진토는 뭡니까? 예, 이 땅에 있는 흙, 흙, 자그마한 흙들, 진토만도 못하다 그러죠. 흙. 여러분, 사람이 흙으로 만든 존재죠. 그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느냐? 진토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이 이 진토, 흙, 흙, 먼지에 달라붙었다. 이 말은 뭐냐? 거의 죽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내가 거의 죽을 정도로 정말 이제 흙으로 돌아가기 전으로, 그러니까 진토에 붙었다는 건 뭐냐? 거의 뭐 반 죽어 있다는 거죠. 자, 붙어 싸우니 뭐라 그럽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는 죽을 것 같아도 나를 살아나게 하는 건 뭐냐?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26절,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자, 나의 행위를 하나님께 아뢸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서서히 나에게 응답을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나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27절,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자, 이 주의 법도들은 그냥 인지적으로 아는 것만으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깨달으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자, 여기 기이한 일들이 뭐였습니까? 18절에 주의 율법, 토라에 담겨있는 놀라운 것들. 이것들을 발견하게 한다는 거죠. 예. 28절,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힘든 겁니다. 이게 이제 진토에 붙었다는 말하고 비슷한데, 여러분, 이 사람이 압박을 이렇게 받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짓눌립니다. 예, 짓눌리고 마음도 턱하니 걸려있고 예, 짓눌리게 되죠. 이게 심하면 어떻게 되느냐? 흐물흐물 그 마음이 녹습니다. 뭐 입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너무너무 힘들죠. 영혼이 짓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자, 그러니까 이 영혼이 짓눌리는 상황에서도 나를 어떡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읊조리며 그 말씀이 내 안에 공명되게 하며 이 짓눌림 가운데 가라앉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짓눌릴 때는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말씀을 읽는 자리

0: 은혜가 필요합니다. 30절에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성실한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는 말씀을 붙드는 그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31절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 힘 있는 사람이 짓누르면 완전히 수치를 막 드러내려고 하거든요. 난 네가 지난번에 이렇게 한 걸 알고 있다 하면서 또 근거 없는 비방으로 막 얘기하죠. 자, 그런데 32절 이 기도가 기가 막힙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마음을, 그러니까 사람이 짓눌리고 힘들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좁아지거든요. 이 마음이 좁아지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이 혈기가 앞설 수 있다는 거죠. 예. 짓눌린 마음. 자, 그런데 주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넓히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을 이렇게 넓히시는 은혜입니다. 넓히시는 은혜. 나는 이거밖에 생각을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손댈 게 아니라 저 힘 있는 사람들은 내가 손을 댈 테니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너의 마음을 넓혀라. 자, 넓히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은혜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어주시죠.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짓눌리고 힘들 때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주십시오. 넓혀주십시오. 넓혀주시면 내가 어떻게 해요?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달려가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 분노에 잠식되어 살지 않을 수가 있죠. 고난을 감당할 수 있고 능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마음을 뭐 하시면?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그러죠. 이게 복 있는 삶입니다. 이게 복 있는 삶입니다. 이걸 보면은 내 마음을 넓혀주시는 분도 주님, 또 17절에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분도 주님, 또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하시는 분도 주님, 내 주변의 비방과 멸시를 떠나게 하시는 분도 주님, 그러니까 주님께 의지하여 주님이 이 나그네 같은 인생을 방황하지 않도록 붙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죄는 연약한 인생, 그분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며 사는 행복한 인생으로 수렴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지금까지 귀한 생명의 양식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주의 증거들을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으며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하기를 마음이 급하고 상할 정도로 특심한 심령을 가진 시인은 대체 어떤 성정을 지닌 분이었을지 묵상하며 저의 마음도 급해집니다. 이 땅의 한 조각 풀잎 같은 나그네에 불과한 우리네 삶에 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지침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정말 소망 없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진토에 붙은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며 그래도 주의 말씀만이 자신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고백하는 이 시인은 그 믿음대로 그렇게 훌륭하게 훗날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내게 엄습하는 고통의 골짜기도 그래서 훗날을 기약하는 잠시 잠깐의 새벽 안개 같은 것임을 선포하면서 감사로 개인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계명으로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의 성실한 길을 택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의 권면을 따라 순간순간 주의 규례들을 기쁘게 제 앞에 두겠습니다. 9월 2일 수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칩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평안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샬롬.

선악과를 먹은 이후 죄악 속에서 태어나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으로 멸망하는 인류의 최대 문제는 바로 교만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의 내용을 보면요, 인류의 타락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에서 시작됩니다. 인류를 타락시킨 교만은 지금도 그 후손인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요. 교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 평가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죄인이었을 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면 뿌리 깊은 죄의 영향을 다시 받기 쉽습니다. 교만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교만하지 않기를 위해서 늘 노력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찬송 찬송 첫 찬양입니다. 찬송가 262장, 새 찬송가 523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함께하지요.

잠언 11장 2절에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하여서 교만한 자는 욕을 먹게 된다고 말합니다. 교만은 죄로 눈이 어두워져서 사실을 사실로 보지 못하는 무지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실을 사실로 보지 못해 스스로 높아져 있다가 일순간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어 수치스럽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높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하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곡의 찬송 함께 할게요.

찬송가 315장, 새 찬송가 525장, 돌아와 돌아와. 찬송가 488장, 새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들이 예수의 제자로서 장차 왕으로 오시면 주님이 나를 가장 인정해 주시고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교만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가까이 거하며 날마다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이 교만해지면 어쩔 수가 없었나 봅니다. 교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한 구석에 배치되어 버립니다. 지금 우리도 겸손히 주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인도자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겸손히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찬송가 318장, 새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이 찬송가 준비한 찬송 함께 나누시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날 보내십시오.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 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HLQR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9월인데 아직도 매미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매미가 우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시간에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겠지요. 인생은 주어진 시간 속에서 흘러갑니다. 환란이 엄습하고 고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면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실패한 사람에게는 과거가 화려할수록 비참하고 성공한 사람에게는 과거가 비참할수록 빛이 나듯이 고난 뒤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뜨겁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인내하며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서울 카펠라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랑이라는 착각,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구청의 혼인신고 신청 창구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 취소 불가능합니다. 한순간의 감정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가 후회하는 연인들이 많아 신중하라는 의미로 써붙인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 문구 밑에는 작은 글씨로 한 가지 주의사항이 더 쓰여 있습니다. 접수 즉시라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혼인신고라는 큰 결심을 하고 접수를 했는데 곧 마음이 변해 물으려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 동유럽의 한 연인이 서로 너무 사랑해서 한순간도 헤어지지 않겠다며 서로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는 소식이 해외 토픽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123일 만에 깨졌고 사랑이 영원할 줄 알고 열쇠도 버린 이 연인은 헤어지기 위해 수갑을 절단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사랑은 너무나 불완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말하는 사랑이 얼마나 허울 뿐인 착각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를 깨달으십시오. 그러나 완전한 사랑을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힘입어 참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교제를 완성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무슨 일이든지 즉흥적이거나 단기적 안목으로 처리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며 행동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흰 베스퍼스 합창단이 노래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님께 귀한 것 드려 극동방송 전속 중창단이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저는 우연히 극동방송을 듣게 됐습니다. 방송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우연히 듣게 된 극동방송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불교 신자였기에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고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야 하는지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도 궁금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무작정 극동방송으로 전화를 걸었죠. 전화를 받는 극동방송 직원이 친절히 교회와 신앙서적을 추천해 줬습니다. 수화기 넘어 전화벨 소리가 끊임없이 들릴 정도로 무척 바쁜 듯 했지만 복음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영접 기도까지 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만난 예수님, 앞으로도 극동방송을 통해 더 깊게 알아가길 기대합니다.
1: 오늘도 울산 극동방송은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그저 믿고 헌신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함께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전심으로 주님께 찬양드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힘든 일도 겪고

참고 견뎌야 하는 순간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뜻대로 이겨내려고 노력해야겠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으면서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빽빽한 숲속 커다란 나무들을 비집고 새어 들어오는 햇빛이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줄 때가 있죠. 우리에게 빈틈이 보일 때 그 빈틈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미소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마저도 사용하시지요. 그러니 실수 좀 해도 자유하세요. 주님은 늘 우리를 도우시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며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허술한 부분이 있죠. 아차 싶은 생각이 들거나 나는 허점투성이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허점이 보이는 사람이 편안한 거 아시죠? 너무 꼼꼼하면 가까이 하기 어렵잖아요. 저도요, 허술해 보이는 분들에게 왠지 친근감이 더 느껴지고 나의 약함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힘들고 아픈 이웃이 가까이 하고 싶다고 다가오는 그런 친구가 되고 싶네요. 주님과 더 친밀해지면 우리의 이웃도 더 잘 품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일하며 착각 속에 빠져 교만했던 지난날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매일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아가고 계시죠. 매 순간 예수님과 대화하면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이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삶이 풍요로워지고 기쁨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날마다 동행해 주시는 주님 손 꼭 잡고 승리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권리와 소유를 움켜쥐지 않고 탕감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궁핍한 형제에게 손을 펼칠 수 있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우리의 손을 펼치려면 첫째, 내가 먼저 탕감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고 해요. 이스라엘에는 7년마다 빚을 면제해주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참 어려운 명령이지요. 받을 돈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제는 내게 받을 권리가 있는 것까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채권자라면 정말 듣기 힘든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주실까요? 2절에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고 해요. 사람을 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같은 은혜를 입은 형제에게 내가 언제까지 권리만 주장하며 독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면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 권리를 내려놓는 십자가의 태도입니다. 내가 오라. 그러니 네가 사과해야 해. 네가 갚아야 해 하며 끝까지 받아내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큐티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 때문에 오히려 괴로울 때가 있지요. 말씀을 모를 때는 그냥 내 권리대로 살면 되는데 말씀을 들으니 면제하라는 말씀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이 바로 천성으로 가는 훈련입니다. 그러면 4절과 5절에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난은 단지 물질의 궁핍함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6절에는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라고 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복의 분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며 내 권리를 내려놓는 사람에게는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부요함을 주십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의 빚을 탕감받았는지를 기억합니까? 정당한 권리라는 이유로 끝까지 받아내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때문에 면제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손을 펼치려면 둘째, 내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7절에 보니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중요한 말이 나오지요.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입니다. 내가 사는 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가진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완악해져 손을 움켜쥐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데 너만 힘드냐? 나도 여유가 없어. 하며 자꾸 계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8절에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고 아주 분명히 명령합니다. 조금 도와주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필요한 만큼 넉넉히 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소유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신가를 시험하는 문제입니다. 구절을 보면 더 현실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면제년이 가까워지면 돈을 빌려주기가 딱 싫어지잖아요. 이제 곧 7년째인데 빌려주면 못 받는 것 아니야? 하는 계산이 서는 거예요. 형제의 형편보다 내 손해를 먼저 계산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악한 생각이라고 하세요. 우리도 그렇지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이 사람이 갚을 수 있을까? 내가 괜히 손해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 사람을 보는 눈까지 달라집니다. 말씀은 이것을 악한 눈이라고 표현해요. 10절에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고 합니다. 사실 주면서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손을 펴는 사람에게는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는
약속이 뒤따릅니다. 우리는 손을 움직입니다.

0: 지켜지어야 남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반대입니다. 펼칠수록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나누는 사람이 오히려 부유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라고 해요. 이 땅은 천국이 아니기에 언제나 부족한 사람도 있고 넉넉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차이를 통해 서로 훈련받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주는 훈련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받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며 움켜쥐고 있지는 않나요? 손해를 계산하며 가난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마음과 손을 펴서 넉넉히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기적인 짠순이로 살다가 인색한 모습을 회개하고 11조를 드리며 다른 지체를 위해 물질을 쓰는 적용도 하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난 저는 3살 때 얼굴에 화상을 입었어요. 어머니는 저의 수술비를 마련하고자 작은 슈퍼를 운영하셨는데 저는 열심히 일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인색함이 생겼어요. 대학에 다닐 때는 화려한 캠퍼스에서 밝게 빛나는 친구들의 얼굴과 화상으로 일그러진 제 얼굴을 비교하며 깊은 열등감에 빠졌어요. 그러다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는 진단까지 들으니 이대로는 취업도 결혼도 못할 것이라는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 비가 오면 물이 새는 어두운 지하방에서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 후 저는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소천하시는 사건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제게는 여전히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인색함이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지갑에 1,000원이 있으면 헌금했지만 만 원짜리만 있으면 아까워서 헌금하지 않았어요. 적은 월급으로 빠듯이 살다 보니 11조를 하라는 말씀에도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웠죠. 그러다 복을 받고자 억지로 11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 돈에 집착하고 인색한 제 모습을 회개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형제를 위해 물질을 쓰는 적용도 하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는 지금도 저는 여전히 돈을 좋아하고 탐심이 종종 올라와요. 하지만 이제는 이기적인 짠순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것만 있고 사람들에게 넉넉히 줄 것만 있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해요. 저의 적용은 물질 고난을 겪는 지체에게 반찬을 정성껏 만들어주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저의 간증을 나누며 11조 신앙을 가르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손에 쥔 것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도 권리도 사람도 쉽게 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내 손을 펼진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면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권리를 내려놓고 내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며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마음과 손을 펴시길 바라요. 우리가 움켜쥔 손을 펼때 우리 손이 닿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 받은 은혜를 면제와 나눔으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탕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가 옳다 주장하며 받아야 할 것을 끝까지 받아내려 합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돈과 권리를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주님, 내가 먼저 면제받은 자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 때문에 내려놓고 내 권리보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더 귀하게 여기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함으로 아끼는 마음을 내려놓고 필요한 자에게 마음과 손을 넉넉히 펼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는 훈련도 받는 훈련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받은 은혜를 면제와 나눔으로 흘려보내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은혜동산교회가 설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은혜동산교회에서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10주년 기념예배, 12시 30분에는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식사교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10주년 전도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남노회, 남선교회 부산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16 연합부흥사경회가 열립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경험자의 가르침이란 주제로 열리며 봉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성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9월 6일 오후 3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한세로교회에서 열리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나눔바자회와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나눔바자회 예은플리마켓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6-8885번, 지역번호 052-286-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시의연합회와 울산 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We Love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송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위러브 유닛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9-4007번, 지역번호 052-289-4007 울산 동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블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블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블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MCA에서 진로캠프 유루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10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말씀 중심으로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에서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잠깐 잠잠했던 그 핍박과 박해가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 교회 안에 순교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박해가 퍼부어지는데 교회는 그 고난 앞에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당하기만 하니까 참 보기에도 속이 상할 지경입니다. 자, 우리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였던 야고보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고난 상황이죠. 그런데 이 고난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놀라운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그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고난을 통해 뭘 배우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게 됩니다. 이 성경의 기록을 근거로 스데반 이후에 두 번째 순교자가 나온 거죠. 사도들 중에서는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어요. 이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는 스데반하고 또 다르죠. 스데반은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이었지만 야고보는 사도였습니다. 교회의 핵심 리더였습니다. 교회는 큰 충격에 빠진 거죠. 하나님, 왜 의인들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의인들에게 이런 순교가, 피 흘림이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왜라고 질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태도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행이 아닙니다. 여행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묵고 싶은데, 내가 가고 싶은데, 내가 자고 싶은데 마음대로 골라가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생은 그런 여행이 아닙니다. 인생은 차라리 순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힘에 이끌려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이걸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심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에게도 진흙 한 덩어리 가지고도 귀히 쓸 그릇을 만들지 천히 쓸 그릇을 만들지 자기에게 권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쓰실지 그거 판단하고 결정할 권한이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뭐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순례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고난이 오나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 고난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하는 거죠. 의외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취약점이 뭐냐면 바로 이 고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통을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크리스찬들은 더 혼란을 겪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만큼 충성했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흔들리고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고난을 수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 박신양 씨가 러시아에서 유학 생활을 했대요. 근데 유학 초기가 힘들잖아요. 언어도 낯설지요. 기후도 낯설지요. 돈은 없지요. 거기다가 공부하는 게 쉽습니까? 연기 공부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 지도 교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푸념을 한 거죠. 선생님, 나는 왜 이렇게 다 힘들까요? 그때 그 교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책 한 권을 주더라는 거예요. 시집 한 권을 받아온 거예요. 그 시집을 집에 와서 읽는데 그 안에 이런 글귀가 있더랍니다.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신양 배우가 이 글을 보고 자기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참 귀한 교회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 걸까요? 5장에서도 고난당했잖아요. 8장에서도 고난당했잖아요. 스데반이 죽고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얼마 안 돼서 12장에 또 고난이 옵니다. 지도자들이 죽어나갑니다.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죽음 직전에 물론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이것도 질문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는 한날 한시 예수님 제자가 됐잖아요. 이 사람들 예수님 공생에 똑같이 동행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경험했잖아요. 부활 경험했잖아요. 승천도 보았잖아요. 성령께서 부어질 때 그때도 같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같이 경험했잖아요. 모든 사역을 공유했던 동역자인데 야고보는 뭘 잘못했기에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는 또 뭘 잘했길래 기적적으로 살아난 걸까요?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이 고난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더 낮추고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깨부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다움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F.F. 브루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사도행전 주석을 썼는데요. 여기에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제가 그게 동의가 되더라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 번 박해를 당했습니다. 8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일어난 박해는 이 박해를 했던 핵심 세력이 어디였냐면 산헤드린 공회였어요. 산헤드린 공회에 속한 보수적인 유대교 지도자들이 신학적인 문제로 박해를 한 거예요. 성전에 대한 해석, 율법에 대한 해석, 이 해석을 자유롭게 하는 소위 교회 안에 있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정조준해가지고 핍박한 박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는 두 그룹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 두 그룹 중에 이 스데반의 박해 때에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피해가 심했던 겁니다. 순교했던 스데반 집사가 헬라파였습니다. 사마리아로 쫓겨갔던 빌립 집사도 헬라파였습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이렇게 죽임당하고 헬라파 사람들이 쫓겨났습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히브리파였던 사도들은 8장 1절 보시면 모두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큰 박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해가 지나가고 난 뒤에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히브리파는 남고 헬라파는 다 쫓겨가거나 흩어졌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보수적인 해석을 하는 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에 서게 된 거죠. 유대주의 색채가 강한 쪽으로 이 교회가 기울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 12장에 또 박해가 일어난 겁니다. 이번에는 이 박해는 산헤드린 공회가 공격했던 그 정도 수준의 박해가 아니었어요. 분봉왕 헤롯이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해서 교회를 박해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박해의 주 타겟은 히브리파였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교회의 주류였던 히브리파가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이 박해에서는 야구부 사도가 순교당합니다. 히브리파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형수가 돼서 옥에 끌려가 있습니다. 히브리파입니다. 그래서 이 박해를 겪고 난 뒤에 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히브리파는 박해를 당해도 안전하고 헬라파는 박해만 일어나면 고난을 당한다. 이 오해가 깨져버린 거죠. 이 박해를 통해서 두 그룹이 겪은 고난의 무게가 같아진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헬라파와 히브리파는 서로 다른 집단이 아니고 동일한 그리스도의 몸이고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다. 이 인식의 공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헬라파, 히브리파가 사라진 거죠. 교회 지도자들이 다 죽어나가고 사라지는 이 무서운 현실 앞에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도 없고 히브리파도 없고 다 모여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들어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믿는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다 잘 믿는 것 같지만 내가 때로는 교회의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난 모습을 깎아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 나가실 때 고난을 사용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 받을 때는 이해를 할 수 없죠. 내가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이해를 못합니다. 억울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교회는 뭘 배우느냐?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성도가 무엇을 배우느냐?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주 동안 금요일마다 이 말씀을 배웠듯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일곱 촛대인 교회를 지금도 붙들고 계신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 늘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 교회가 고난을 통해 또 뭘 배우느냐? 중보기도의 능력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진리에 사실 큰 관심이 없어요. 누가 권력을 갖느냐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본문의 헤롯왕, 이 헤롯왕의 할아버지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헤롯 왕조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왕인데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메인이에요. 에돔 출신입니다. 에돔 족속은 그 조상이 누구냐면 에서예요. 에서와 야곱의 에서예요. 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유대인들은 에서를 조상으로 안 봅니다. 이방인으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의 후손이 유대인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항상 좀 불안했던 거죠. 두 가지 정책을 취합니다. 밖으로는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로마 정부에 충성합니다. 세금을 꼬박꼬박 걷어가지고 잘 갖다 바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헤롯 대왕이 주전 37년에 유대 왕이 됩니다. 분봉왕이죠. 그러면서 뭘 하느냐? 주전 20년부터 대대적인 성전 재건 및 확장 공사를 합니다. 주전 20년에 시작된 이 공사가 헤롯 대왕이 죽을 때까지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주후 63년, 총 83년에 걸쳐서 이 대공사가 이루어집니다. 헤롯 대왕이 그의 후손들이 온 국력을 기울여서 대대적인 성전 확장 공사를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사람도 할아버지하고 생각이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관심 없어요.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권력을 어떻게 하면 계속 쥐고 있을 건가? 어떻게 하면 로마의 환심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서 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요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야고보 사도를 죽인 거예요, 헤롯이. 여론을 한번 보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지도자를 죽이니까 백성들이 너무 좋아. 자기 지지율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를 건드리니까 지지율이 올라가요. 하나 더 하자. 베드로도 잡아라. 적어도 죽이자. 그런데 시기가 유월절이에요. 이 절기 지나고 바로 죽이자. 계획 세운 거죠. 자, 지금 교회를 향해서 국가 공권력이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키도 뺏기 할 게 없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3절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이랬습니다.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루살렘 교회는 이 위기 상황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도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한 거예요. 사람 찾아가지 않았어요? 선동하지 않았어요? 연판장 돌리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엎드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부탁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댈 데가 없는 사람들이 제일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기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니까 불이 임하고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겨가고 기도하니까 병이 낫기 시작하고 기도하니까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교회가 배운 게 뭡니까? 기도의 능력. 중보기도의 능력을 배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일상의 기도, 이걸 대화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냥 일상 속에 걸어가면서 산책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해요. 새날을 주신 것 감사해요. 주님 이 일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이 상황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일상의 기도예요. 또 하나는 찬양기도예요. 주께 힘을 얻고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축복하고 다른 사람 축복, 이게 다 기도입니다. 찬양이 기도예요. 응급기도가 있어요. 응급기도 할 때는 뭐 회개하고 뭐 이런 게 뭐 없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중보기도는 뭐냐? 이 중보기도는 여러분 인생에는 이 삼각관계가 있어요. 삼각관계.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한 축에 이웃이 있어요. 그리고 한 축은 내가 있어요. 하나님, 이웃, 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축들이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견고하게 만들고 강력하게 만드는 힘이 바로 중보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나를 넘어선 기도예요. 중보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기도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웃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기도가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깨어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중보기도 잘 못합니다. 중보기도는 뭘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기도가 중보기도이고 이 땅의 주의 복음이 편만하여 지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중보기도이고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려져서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의 중보기도는요, 내가 무너져야 합니다. 복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할 수 있는 기도가 중보기도예요. 만만치 않죠. 근데 여러분, 이 중보기도는 시작하면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가장 힘있는 기도가 됩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우리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모스 5장 4절,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이 짧은 말씀에는 세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연결되라는 거예요. 이건 접속이에요.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조율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춰져야 됩니다. 튜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조율입니다. 연결, 조율, 마지막 세 번째 초월입니다. 여러분, 이 초월이 뭐냐? 들어가는 겁니다. 피조물이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와 자연과 생명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거대 물줄기 속으로 내가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불가능이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 초월의 능력은 접속,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나타나는 능력하고는 차원이 다른,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초월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응답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6절에서 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전날 밤까지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근데 기도응답이 호련히 이루어집니다.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7일째 되는 날 여섯 바퀴를 돌 때까지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전날 밤입니다. 나아만 장군 보십시오. 여섯 번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하고 나왔는데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게 전날 밤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물에 들어갔다 나올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 되면 하나님은 호련히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와 상황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의 별명이 뭐냐? 우리 주님의 별명이 만수입니다. 만수. 만수무강하라고 만수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방법 만 가지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호련히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6절로 10절 베드로가 풀려나는 스토리입니다. 베드로를 누가 지킵니까? 이 간수들이 4명씩 사교대로 베드로를 지켰다 그랬어요. 둘은 옥 속에 들어가서 좌우에 누워가지고 오른손 왼손 베드로의 오른손과 베드로의 왼손을 자기들이 같이 묶어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두 사람은 밖에서 이 옥을 지켰습니다. 도망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 도달했을 때 호련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쇠사슬이 벗어지게 됩니다. 주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따라오라 그럽니까? 두고 가는 물건이 없는지 다 확인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무 세심해요. 띠 챙겼습니까? 띠 챙기세요. 신 신었습니까? 신 신으세요. 겉옷 어디 있습니까? 겉옷 챙기세요. 다 챙겨서 따라오게 합니다. 첫째 파수 지나갑니다. 둘째 파수 지나갑니다. 쇠문이 저절로 열리고 거리에 나옵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가 정신을 차렸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걸림돌을 돌파하는 능력이고요. 묶여있는 모든 것을 풀어버리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계속 묶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구원이 뭡니까? 풀리는 것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중에 아주

아직도 무언가에 묶여 계신 분들 계십니까? 마음의 병에 묶여 있고, 관계에 묶여 있고, 재정적 어려움에 묶여 있고, 염려에 묶여 있고, 고민에 묶여 있고, 육신의 병에 묶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구원 속으로 들어가면 묶인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이 구원의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초월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기도의 마지막 단계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풀려난 베드로가 어디로 갑니까? 마가의 다락방 찾아가죠.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가보니까 성도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도 자기들이 기도하면서도 몰랐어요.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습니까? 중보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강력하다는 것을,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들이 나중에 깨달았던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뭘 깨달은 거예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진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고난을 혹시 당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억울함 속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교회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둡고 칙칙해 보여도 이 세상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1장 2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이 교회를 어떻게 채우십니까? 분열되어져 있던 헬라파, 히브리파가 하나가 되도록 채워주신 겁니다. 이방인 교회가 개척이 됐잖아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이 사건과 상관이 없느냐?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도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흉년으로 어려움당한 예루살렘 교회 돕겠다고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이 연보를 모아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보냈는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상황이 이 상황인 거예요. 야고보는 죽었어요. 베드로는 사형수로 잡혀 있어요. 이 핍박 중에 교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았던 것입니다. 이게 바울에게 큰 유익이 되어졌고 안디옥 교회에도 큰 유익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한 번 체험한 것은, 한 번 경험한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적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부흥을 본 사람들이 부흥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가잖아요. 빌립보 가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잖아요. 두들겨 맞고. 근데 바울은 그 감옥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감옥 속에서 찬송하고, 간수와 재수가 다 이 모습을 봤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보았던 거예요. 베드로가 갇혀 있을 때,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똑같은 경험을 빌립보에서 또 했던 것이죠. 또 교회는 여러분,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죽게 됐는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거기에 무슨
교회 공중 대표기도 하듯이 그렇게 뭐 미사 요구를 쓰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0: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교회를 지켜주세요. 우리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엎드려서 주님 이름만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직설적으로 다 구하지 않아도, 구체적으로 다 언급하지 않아도 헤아려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인생 답답한데 뭘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몰라서 제대로 간구조차도 못하는 분들이 이곳에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엎드리면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내 형편 아시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세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실패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저 그 하나님 믿고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통해 배우는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 중에도 상상도 못할 엄청난 유익을 다 감춰두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있는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이 유익을 다 누리고 주와 함께 승리하는 아버지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42-1171번, 052-242-1171번 울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대구 남산교회 이정환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함을 주시고 국민을 사랑하며 바른 길로 이끌게 하옵소서. 경제와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갈등을 넘어 평화의 길을 열어주시며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먼저 기도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과 소망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6년 9월 2일 수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 이 자연재해는 우리가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삶의 터전을 한순간 앗아가버리죠. 거친 폭우, 또 태풍, 지진, 산불, 홍수. 인간의 힘으론 도무지 막아설 수 없는 거대한 자연의 위력 앞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었던 그 평온했던 그 일상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지곤 합니다. 화면으로 접하는 그 속수무책의 장면들을 보면 참 마음이 먹먹해져요. 모든 것이 파괴된 잿더미, 그리고 또 흙더미 위에서 그 절망감, 허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미국 동부를 덮쳤던 거대한 태풍 샌디가 쭉 지나간 다음에 그 직후에 있었던 이야기래요. 도시가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했고 수많은 집이 침수가 됐고 사람들은 전기도 끊기고 물도 끊기고 정말 각자 집안에서 고립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회복 탄력성 전문가는 거대한 재난이 가져왔던 진짜 무서움을 봤대요. 그것은 어떤 단순한 물질적인 육체적인 피해도 아니라 야, 나 혼자 이 거대한 절망 속에 버려졌다라는 그 차원이 다른 고립감이 사람들을 더 큰 절망으로 내몰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요, 그 미국의 한 아파트 단지의 주민 몇 명이 촛불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파트 창문 너머로 또 다른 이웃이 촛불을 하나 둘씩 밖으로 이제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나오면서 한 명씩 두 명씩 집에 남아있던 물도 가져오고 또 아껴두었던 통조림도 꺼내와서 서로 먹기도 합니다. 한두 명 여기저기서 나와서 사람들이 모여서 재앙이 그 터전을 무너뜨리긴 했지만 역설적으로 이웃들에게 아,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절망을 이기는 힘이 거대한 구호 장비일 수도 있지만 서로 물을 나누었던 작은 연대였다라고 그 전문가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꼭 자연재해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내가 상처 속에 아유 고립된 거 아닌가, 나의 거대한 절망 속에 혼자 내버려 두는 거 아닌가라는 그 깊은 고립감과 싸우게 될 때,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홀로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또 우리에게 옆 사람을 붙여서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함께 좋은 아침입니다. 작은 연대가 되면 좋겠어요.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복된 아침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영상 찬양으로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첫 찬양은 색소폰 연주곡으로 함께 하면 좋겠어요.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우리 목사님의 찬양으로 함께 들어보시죠.

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또 그 험한 일들이 있을 때에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의 사랑이 임하고 있다라고 서로 축복하며 또 권면할 수 있는 그런 힘있는 관계. 성경은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말하죠. 또 절망의 순간일수록 서로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4장 9절과 10절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이 그들이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일으켜 세울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련을 혼자 견디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친히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이웃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연재해는 우리가 가진 건물을 무너뜨릴 수는 있습니다. 또 우리의 환경 한순간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흙더미 속에서도 다시 싹을 틔우시는 하나님의 생명력.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서로의 손을 잡고 응원하는 우리 안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 특별한 더 사랑하는 사람들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에서는요, 특별히 네팔에 홍수 피해가 있었잖아요. 네팔 땅을 위한 기도가 모여지면 좋겠고, 네팔의 선교사님 잠시 후에 연결해 볼 텐데요. 여러분도 오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자 오늘 이 9월 2일 수요일 아침 오프닝 말씀 많은 분들 공유하기 원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나만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자 오늘 또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라라고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라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지금 댓글창에 우리 방송미님 잘 들어오셨고, 우리 김정란 권사님, 이봉진, 윤경자, 정현옥 권사님도 한복춘,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님, 또 이주환님, 또 이사야 리님 외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대단하시고요. 자, 이 아침에 우리 함께 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보이는 라디오 영상 찬양으로 같이 합니다. 힘있게 찬송하시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같이 합시다.

우리 함께 더 찬양할까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더 사랑하는 사람들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선교사님 얼굴도 보면서 같이 응원하며 기도하며 연대하면 좋겠어요. 이상래, 박지혜, 그리고 김명수님, 우리 전순자 권사님, 박기성님, 구남희 권사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0: 매주 수요일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더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또 그 역할을 아주 지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피디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문희정 피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0: 화요일도 뵙고 수요일도 뵙고 더 좋습니다.
1: 연속으로 뵈니까 더 좋습니다.
0: 좋아요. 네. 오늘 예정 피디님.
1: 네.
0: 제가 앞서서 오프닝에서 이런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요. 그리고 또 절망의 순간일수록 서로가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게 하신다.
1: 그래서 아멘, 아멘.
0: 주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동행자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이웃들, 또 곁에 있는 동료들, 친구들, 가족들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어제 터치유 더치유를 통해서도 기도하는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0: 아멘.
1: 오늘도 그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0: 저는 또 우리 예정 피디님도 그렇고,
1: 네,
0: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이 방송을 협력해 주시는 한 14분이 있습니다. 정말 실제적인 협력자가 있어요. 실제적인 협력자. 이 14분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이 동역자를 이렇게 붙여주신다. 우리 예정 피디님도 그렇고, 오늘 옆에 있는 우리 영은 피디님, 또 우리 석주님도 그렇고, 참 우리 많은 분들이 참 함께 이 아침의 시간을 준비하고자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손을 내밀게 하시는데 감사해요.
1: 저도 감사드립니다. 곁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손잡아 주셔서 송 PD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조화 가족들에게도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0: 맞습니다. 네. 또 이렇게 제가 14분만 얘기하니까 또 네, 여러분이 서운해하실 수 있겠다.
1: 댓글로 늘 네, 응원해 주세요.
0: 14,000명이 될 때.
1: 14,000명의 우리 조화 가족들.
0: 좀 들어오시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오늘은 더 특별한 시간인 것 같고요. 어떻게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참여할 수 있을까요?
1: 네,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직접 검색하시고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0: 네, 여러분 들어오시면 우리 이정삼님처럼 맞습니다 피디님, 기도는 기적을 부르는 하나님과의 대화, 특별히
1: 아멘,
0: 오늘
1: 아멘.
0: 저 멀리 네팔 땅을 향해 저 기도하고 싶어요 라고요. 이사야리님, 박기성님, 조재희님도 정말 기도해야 할 이 시간이기에 더 보면서 보이는 라디오에 참여하면서 마음 모읍니다라고요. 곽민성님도 잘 들어오셨고 또 박기성님도 잘 들어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네팔 지금 홍수 피해를 받으면서 확인된 사망자만 천여 명, 실종자는 4,400여 명을 넘긴 그 네팔의 대홍수. 우리 한국의 기업도 또 우리 한국의 국민들도 많은 좀 피해를 받았죠. 지금 직원이 실종돼 있고 연락이 두절돼 있기 때문에 현재 네팔의 그 대홍수 현장에 민간 헬기 드론을 투입해서 지금 연락 두절 상태인 직원 6명에 대한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뭐 인명피해는 물론 2만여 명의 학생들 지금 수업이 중단됐고요. 또 생업도 중지가 됐고 국가적 위기에 처한 그 네팔 땅, 어제 이제 외교부에서는 네팔 홍수 피해 지역에 44명의 구호대 파견을 결정했다고 하죠.
1: 네, 맞습니다.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정말 참담하다는 말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고요. 이 한시가 급한 상황인 만큼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0: 네.
1: 또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데 좋은 소식이 있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오늘 더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는 직접 갈 순 없지만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을 연결해서 오늘 아침 함께 또 상황을 살피고 마음도 나누고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나누면 좋겠습니다.
0: 네. 자, 오늘 네팔 현지에 이정곤 선교사님 줌 영상으로 목소리로 만나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팔의 이정곤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2: 네. 네.
0: 지금 선교사님과 줌 영상으로 목소리로 제가 연결을 하고 있고요.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저희도 네, 한국에서 네, 이 소식

0: 소식을 접했을 때 많이 놀랐는데 우리 선교사님 또 이 첫 소식을 접했을 때 어떠셨어요?
1: 처음 소식을 접했을 때는 연례 있던 신수평인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팔의 지형이 국토의 77%가 희말과 산악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산과 산 사이에 V자 계곡의 강이 흐르면서 강 주위에 도시가 형성된 곳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름철 우기철에는 산사태와 도로 유실, 홍수변 나무로 해마다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데 그런데 이번에도 국가재난급 홍수 피해가 일어난 원인도 중국 티베트에서 빙하호 터지면서 엄청난 물이 V자 계곡을 따라 흐르면서 강 주변의 마을 도시가 직접적인 타격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0: 예. 사실은 이정 PD님 우리 선교사님은 네. 당시 그 현장에 직접 계시지는 않았어요.
2: 네.
0: 하지만 이 네팔에서 정말로 오래 사역하시고 또 그쪽에 교육도 시키시고 네. 하시기 때문에 참 마음이 누구보다 아프셨을 것 같은데 선교사님 네팔에서는 얼마나 사역하셨어요?
1: 저는 네팔에 지금 한 10년 차 선교사입니다.
0: 아니 정말 마음이 네. 그리고 지금 그러면 현지하고는 좀 이렇게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1: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네팔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제 선교사 모임인 어부회에 거기에서 연락이 하고 어부회에서는 저희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런 모든 사실을 공유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2: 네. 선교사님께서 앞서서 그 네팔 현지에서는 또 자주 이런 자연재해가 있긴 하지만 이전에도 없었던 자연재해인 그렇지. 것 같아요. 예. 저희는 뉴스만 네네. 접하니까 이게 네. 실제로 현지 상황은 또 어떻고 또 피해 분위기는 어떤지 또 궁금합니다.
1: 저희가 네팔 대홍수 산사태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번에도 기회다. 예수님의 사랑과 선민과 도움을 실천하는 기회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뉴스를 통해서 또 네트워크를 향해서 일어난 그런 그 홍수 피해가 단순한 피해가 아니라 국가 재난급 홍수 피해로 일어나서 인명 재산 피해 소식을 듣고 이제는 이 선교사 모임인 오베 중심으로 재난 구호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래도 참 어부회라고 한대요.
2: 네.
0: 어부회.
2: 선교사님들의
0: 모임인데.
2: 네.
0: 그래서 이 어부회에서 나름 좀 선교사님들이 그래도 네트워크가 돼서 이렇게 돕자 네네. 또 저렇게 돕자 하는 것 같은데 먼저는 우리 그래도 방송 가족들에게 지금 네팔에서 네네. 있었던 그 당일에 그 홍수 피해 좀 모습들 또 선교사님이 또 직접 촬영하신 또 그런 사진들 네. 그리고 또 지금 드론으로 좀 바라본 또 그런 상황들 여러분에게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 짧지만 좀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한번 들어오셔서 함께 또 이 영상을 보이시는 분들은 보면서 또 기도도 하고요. 또 이런 급박한 상황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화하지만 참 그 현장 그 시간에서는 생사를 오가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저희가 지금 5초 뒤에 이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초 뒤에 보겠습니다. 5, 4, 3, 2, 1.
3: 라마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나르
4: 아빠
0: 보통 홍수가
2: 네. 아니에요. 정말 국가적 재난이에요.

강연 자실하게 했어요. 지금 선교사님 이렇게 또 응원하고 있는 모습들. 지금 현재 장면을 드론으로 네. 지금 찍었다고 합니다.

0: 번째 영상도 한번 틀어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구조 작업을 지금 하는 상황인데 한번 그 영상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영상과 사진을 보고 있어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0: 지금 그 구조 현장 들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기서 뻘로 지금 네. 진흙 뻘로 박혀 있기 때문에.

0: 사진 찍는 사진?
1: 지금 동굴 안에 진흙벌이 저렇게 깊다, 저렇게 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서 구조할 수가 없는 상황, 또 그런 상황들을 맞습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 좁은 틈으로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진흙이 굳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구출되는 장면인데요. 그냥 걸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 PD님, 네. 저희가 뭐 짧은 영상인데요. 아마 또 방송 가족들은 뭐 언론 보도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한 장면 한 장면이 참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우리 선교사님 지금도 계속해서 또 구호 활동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 현지에서 우리 선교사님 좀 들려오는 가장 시급한 애로사항, 가장 시급하게 좀 지금 어떻게 좀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 어떻게 좀 들려주고 있습니까, 선교사님?
2: 일차적으로 그 오브에서는 이런 국가적 재난 그 홍수 상태를 맞이해서 일차적으로 긴급 구호헌금을 모금을 해서 그다음에 현재 상황을 직접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1: 예.
2: 그래서 생활용품 그리고 친구료들을 가지고 방문을 하기를 했는데 피해 지역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도로가 파괴되었고
1: 예.
2: 또 그리고 많은 교량이 유실되어서 피해 현장은 답사를 하지 못하고 피해 지역과 가까운 곳까지 가서 그곳에 있는 이재민들에게
1: 그렇죠.
2: 행수 그다음에 양식 친구들을 전하면서 어떻게든지 현재의 피해자가 도달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이 네팔 그리 어부에서는 네팔 홍수 긴급 구호 헌금을 모금하기로 하였고 그래서 한국계와 선교단체분의 공문을 어부의 이름으로 작성을 하였고 그리고 후원 청구도 어부의 이름으로 지금 이름을 하였습니다.
1: 네.
2: 그래서 후원계들을 만들었고 그리고

0: 그 피해자들이 그 얼마나 많은 네팔 교회가 피해를 입었고 어떻게 보호될지를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이런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이런 일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추가 피해뿐만 아니라 복구 작업이 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또 수색 작업과 함께 일상이 또 얼른 회복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가장 강력한 위로와 도움이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실제적인 그런 기도 제목들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2: 네, 선교사님.
0: 네, 첫째로 여기에서 희생자가 가져야 되는 위로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종자들 속히 구조가 될 수 있도록
2: 그렇죠.
0: 그럼 운명회와 그 생활 근간에 묻어졌는데 거기에 그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2: 예.
0: 그래서 이 한국회와 또 성도님들이 이 네팔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기도하면서 그 구원금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 아니 선교사님 지금 네팔이요 그동안에 가장 정말 부흥을 경험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교회가 가장 많이 개척되는 나라가 어딘가 봤더니 네팔이었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 어떻습니까?
0: 네네. 10년 전에 엄청난 영적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교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또 예수 믿고 그 믿은 사람들이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아주 폭발적으로 영적 부흥을 경험한 것이 이 네팔입니다.
2: 예.
0: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개척된 뒤에서 하나님 말씀을 자체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또 그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복음을 전한 그런 영적인 성장과 부흥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도 이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2: 예. 참 그런 또 영적인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또 이 일들 지금 너무나 힘들고 또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서도 또 그 고난 속에서도 꽃이 되고 별이 되는 그 모습들을 위해 또 기도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선교사님 오늘 또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또 연결을 했는데 얼른 정말 그 이번에 그 홍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눈으로 봐도 피해가 엄청난 피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생존자가 나오고 그 속에서 또 실종자가 찾아지고 그 속에서 작은 연대가 이루어져서 정말 희망의 씨앗이 싹틀 수 있게 저희가 같이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오늘 제가 특별하게 선교사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고 그 땅 가운데 위로할 수 있는 기도를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을 또 대표해서 이식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우리 마지막은 우리 이정근 선교사님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이 시간 좀 인사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괜찮겠습니까?
0: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2: 네,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0: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 국가 재난급 홍수 피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생활 기반이 되는 집과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수많은 이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희생된 모든 분과 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증거가 되기 원합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이처럼 연약함과 무력함과 절망감을 보게 됐는데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생에 무엇이 참된 가치이고 삶의 목적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믿고 저 한나라 천국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이 더욱 힘있게 증거되어져서 예수한 생명들이 아버지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 안에 있는 빛과 생명이 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속에 기쁨과 소망과 행복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를 믿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게 하여서 그들에게 죽음에 있는 연약함과 절망감과 불협함이 무너지게 하여 줄 수 없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참된 가치와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비추어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과 소망이 넘치는 아버지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이 땅에 네팔의 백성들에게 비상히 여겨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가해서 이제의 아버지 흑암 속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도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땅이 뿔리졌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힘과 생명을 다여줘서 힘있게 이 생명을 전하여서 수많은 생명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은 주는 생명들이 획조 생명 되신 예수를 믿음하며 기쁨과 소망과 행복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소망하여 살아가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의 아버지 국가 대한민국 봉사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망과 아버지 눈물과 한숨으로 부터 하나님 이루어야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구원을 통해서 이루와 격려와 사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2: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를 통해서 목포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이처럼 네팔 아버지 이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 감사합니다. 더욱 네팔 아버지 북포 기독교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2: 아멘.
1: 아멘. 아멘. 아멘.
2: 아, 오늘 이 귀한 기도, 참 우리 선교사님께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네팔 땅을 사랑하시고 그 땅 가운데 또 새로운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했는데요. 그게 정말 이렇게 마음속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 오늘 귀한 결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팔 땅을.
0: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2: 네.
0: 아, 우리 동역자 한 분, 우리 심수 목사님이. 지금 21일차 금식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 예.
0: 그래서 오늘이 18일차인데 정말 금식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또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겠구나. 목사님 동일자 이름은 신순 목사님이십니다.
2: 하여튼 또 우리 목사님이 또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중보기도도
1: 네.
2: 부탁하시고 좋습니다. 선교사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귀한 아침에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
0: 감사합니다.
2: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또 나누는 마음들 제가 또 간직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많이 일하실 텐데 애써주시고요. 힘내시기를 응원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이정근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오늘 사실은 뭐 선교사님의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더 나누고 싶은데 오늘은 우리 네팔 땅을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진 PD님.
1: 네.
2: 오늘요, 참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같이 정말 기도하면 좋겠고 저희가 지금 네팔 응원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저희가 오늘 그 어부에 대한 그 자료는 이 댓글창에 프로그램
1: 네.
2: 끝나고 댓글창에 잘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혜롭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시각이 7시 45분 46분인데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1: 네.
2: 피디님 오늘 마무리 인사해 주시죠.
1: 네, 우리 김규섭님께서요 가족을 잃고 또 삶의 터전을 잃은 많은 분들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사랑이 덧입혀지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그 마음으로 네팔 땅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 국민들이 꼭 빨리 발견되도록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2: 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또 바라고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나눴잖아요. 자연재해가 우리의 환경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흙더미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다시 싹을 틔우시고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력 예, 그것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 그리고
1: 아멘.
2: 서로의 손을 잡는 우리의 사랑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 오늘 마지막 영상 찬양은요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이 찬양 나누면서 이 시간 인사할게요.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1: 문혜정이었습니다.
2: 기술의 윤석준, 오형우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세탁소 할 때 우연찮게 틀었는데 극동방송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들은 지 지금이니까 한 18년? 딱 들어오면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하고 묻는 손님들이 주로 있어요. 가져온 물건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러면 그 시간 내에 계속 이렇게 방송에 흘러나오니까 듣다가 보면 자기네들도 위로가 되는 분들도 많고 아 나도 가서 집에 가서 틀어야겠다는 분도 있었어요. 제가 가게에서 많이 경험하는 게 먼저 내 가족부터 나 자신부터 사랑하지 아니하면 생판 모르는 그야말로 남을 전도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주로 와서 하소연한 거 들어보면 남편이 너무 미워 죽겠어요. 자녀가 너무 미워 죽겠어요. 왜 낳았는지 몰라요. 이런 소리를 하는 부모님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랑장을 많이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참으며 견디며 바라보자 아버지를. 얼마 동안은 너무 힘들었죠. 그러나 두 아이가 천국에 가 있다는 게 확신이 되니까 이제는 남은 여생 복음 전하면서 내가 천국 가야 아이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살자 그러면서 지금 가게에서 복음의 장소로 삼고 복음 전하며 살고 있어요.
1: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천국으로 보내고 천국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보내고도 또 하루를 살아내야 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겨우셨을까요? 그런데 성도님은 슬픔에만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를 찾는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꼭 다시 천국에서 만날 것이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세탁소에 극동방송을 틀어두고 계신다고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극동방송의 힘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이 모여 보이지 않는 한 사람에게 복음이 닿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극동방송의 전파를 함께 이어주세요. 지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영혼 구원 사역의 동역자, 전파 선교사. 지금 함께 해주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일본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한나의 삶 속에 커다란 어려움 또 슬픔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우는 것에서 그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삶이란 그냥 소극적인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찾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한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아마 분명히 뭐 한나랑 그 같은 어떤 그런 내용은 아니겠지만 어떤 차원이 다를 수 있겠지만 또 정도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나도 그래요. 한나가 겪고 있는 마음에 어떤 무거운 짐이 있고 그를 누르고 있는 그를 애워싸고 있는 그런 슬픈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의 중심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찾는 연습을 기도하고 울부짖는 그 훈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찾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들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겠어요? 이해받지 못하거나 가슴 아프게 하는 일들 많죠. 어이없는 상황들을 만날 때도 있고요. 거기서 쉽게 회복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요. 찾아야만 됩니다. 한나가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서원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하나님께 요구사항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이렇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0: 예,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서원 형식으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하는데 그 아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 이런 약속을 하나님과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구도 하지만 동시에 뭐를 해요? 헌신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는 마음이 한나의 기도의 본질 요소였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처럼 소리 없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를 지켜보는 제사장이 있었죠? 엘리입니다. 기도 소리는 들리지 않았는데 오랫동안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엘리 제사장은 그녀가 어떤 상황에 있다고 결론을 짓죠? 술 취했다. 한나는 준비한 재물도 없죠. 제사장에게 뭐 어떤 지시사항을 뭐 이렇게 가서 물어본 것도 아니죠. 그런 지침을 받지도 않았죠. 그저 성소에 혼자 들어가 기도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엘리가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한나를 결국 몸가짐이 바르지 않은 여자 혹은 뭐 술주정뱅이쯤으로 이렇게 여기게 된 겁니다. 결국 엘리는 한나를 어떻게 했어요? 꾸짖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런 종교적인 권위에 주눅들지 않았어요. 그렇죠? 관례에 구애받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자신의 마음에 더 주의를 기울였다고 할까요? 엘리 제사장의 책망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겁니다. 그것보다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이 고통을,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고 그것을 가지고,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신의 방식대로 기도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나는 그냥 보통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 주변 인물이라고 할까요? 뭐 성직자로 뭐 임명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권사도 아닙니다. 뭐 그런 집사도 아닙니다. 그런 직분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은 어떤 경건함이나 직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절박한 마음에서 오는 거죠. 그렇죠? 그 절박한 마음을 하나님은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그녀는 담대하게 말하죠. 엘리 제사장 앞에서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몹시 괴로운 여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밖에 제가 바라볼 것이 없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진 척, 뭐 있는 척, 뭐 똑똑한 척, 뭐 아는 척 그런 걸 하지 않는 거예요. 폼 잡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정말 겸손하게, 겸비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뭐 폼 잡고 뭐하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있는 폼, 없는 폼 다 잡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있어요? 없죠. 2장 1절부터 8절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계속 이어지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그 부분부터 계속해서 기도지만 한나가 노래를 하고 있어요. 울고 있는 한나에서 노래하는 한나로 바뀝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내 삶의 상황이 이랬었는데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계속해서 2장 앞부분에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서 저희가 주목할 것 한 가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 1장 9절에 한나가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나가 일어나 여호와 앞에 나갔습니다. 일어났어요. 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2장 8절에 가서 그 한나의 기도 내용 혹은 한나의 노래 그 속에 보면은 그 같은 단어가 이번에는 동사로 다시 등장하게 되고요. 쿰이라는 단어가 거기서는 그 안에서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일으키셨다. 한나가 그의 상황, 그의 절박한 상황, 그의 고통 속에서 무엇을 하기로 결단하나요? 일어나서 힘은 없지만, 주저앉고 싶지만, 일어날 힘조차 없지만 일어난다는 의미는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내 마음이, 내 눈이 그분을 향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일어나서 자기 자리에서 털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2장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다. 일으키신다.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아무런 백도 아무것도 없어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이루신다는 겁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위치한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은혜동산교회가 설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은혜동산교회에서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10주년 기념예배, 12시 30분에는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식사교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10주년 전도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남노회, 남선교회, 부산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16 연합부흥사경회가 열립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경험자의 가르침이란 주제로 열리며 봉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성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9월 6일 오후 3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한세로교회에서 열리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나눔 바자회와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나눔 바자회 예은 플리마켓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2 286국에 8885번 지역번호 02 286에 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시의연합회와 울산 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 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송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위러브 유닛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2 289국에 4007번 지역번호 02 289에 4007 울산 동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브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브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브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MCA에서 진로캠프 유루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2 977국에 3520번, 지역번호 02 977에 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2 257국에 1901번 지역번호 02 257에 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소프라노 김영미, 테너 김현호, 가수 조범진,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 229에 9000번 지역번호 02 220에 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오늘도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아은입니다. 노른자가 두 개인 달걀을 쌍란이라고 하죠.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은 없는데요. 제 주변 분들은 쌍란을 본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계란 후라이를 만들려고 계란을 깼다가 노른자 두 알이 툭. 계란찜을 하려고 계란을 깼더니 노른자 두 알이 툭. 무슨 귀한 일이나 되는 것처럼 쌍란을 봤다는 게 참 부럽더라고요. 사실 이 계란이 쌍란인지 아닌지는 겉으로 봐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냥 다른 달걀

과 똑같아 보이는데 깨뜨리고 나서야 알게 되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가진 것이 남들과 똑같고 그저 작은 것일 뿐 줄 알았는데 막상 꺼내어서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생각보다 많은 것을 넣어두셨다는 걸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쓰실 때 비로소 감추어진 달란트가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괜찮은 아침, 기쁜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SOS 송 오브 송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분이시죠. 옥동중앙교회 최재호 목사님 함께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옥동중앙교회 최재호 목사입니다.
0: 와. 네. 목사님 좀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1: 네. 잘 지냈고요.
0: 네. 네.
1: 토요일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저 샤라웃을 해주시니.
1: 네.
0: 네. 저희 토요일에 어떤 게 있죠, 목사님?
1: 숲속 콘서트.
0: 아, 그렇습니다.
1: 아주 기대됩니다.
0: 이날 제가 사실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1: 네.
0: 네. 토요일날 목사님 오시나요?
1: 그럼요.
0: 알죠. 아,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0: 사실 저희가 일반적인 어떤 일상적으로는 좀 만나 뵙기 힘든 그런
1: 네.
0: 아티스트 분들을 정말 수많은 분들을 모시고 또 진행하는 그런 무대이기도 하고요.
1: 네.
0: 또 저희 울산극동방송과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신 저희 청취자분들
1: 네.
0: 그리고 헌신해 주신 분들 모시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1: 네.
0: 많은 분들 와주셨으면 좋겠다
1: 네.
0: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 네.
0: 목사님 그럼 그 주에 꼭 와주시는 것으로.
1: 네. 아 그리고. 저는 어린이 합창단 그 좀 맡고 있는데
0: 네.
1: 사실 공연을 많이 못 봐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가지고 이런 기회라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0: 예,
1: 꼭
0: 좋죠.
1: 참여하려고 그럽니다.
0: 너무
1: 네.
0: 좋죠.
1: 네.
0: 사실 저희 어린이 합창단은 국가행사에 내놓아도
1: 그러니까요.
0: 충분할 만큼 네. 그 실력이 굉장한 친구들이거든요.
1: 네.
0: 정말 화려한 무대로 삐까뻔쩍하게
1: 네.
0: 꾸리는 그런 무대인데
1: 네.
0: 네. 근데 또 막상 밥 먹이신 목사님께서는 지난번 나라사랑 축제도 여수, 익산 막 이렇게 하고
1: 네. 부끄럽습니다. 네.
0: 그래서
1: 네.
0: 사실 좀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1: 네.
0: 이번 기회에 좀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렇게 하려고요.
0: 네. 네. 이제 목사님의 개인적인 근황이 좀 궁금한데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1: 제 개인적인 근황이 극동방송입니다.
0: 아 네. 정말요? 왜 그런 거죠? 네.
1: 네, 네, 그렇습니다.
0: 방송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좀 보내셨나요?
1: 아 그렇죠. 네,
0: 네.
1: 아, 그렇게만 하면 또

0: 만들고요. 예,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이제 상반기에 조금 많은 일들이 있어서 하반기는 좀 편안하게 가자. 네. 저희 교육자들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뜻하지 않는 일들이 또 하나님이 벌이시는 일들이 있어서 네. 그냥 또 계속해서 분주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게 보내고 있어요.
1: 네. 네. 그 와중에 또 이렇게 우리 방송 가족분들 위해서 와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네. 오늘도 함께 나눌 이야기가 참 기대가 됩니다. 우리 애청자이신 오들돌 6번님께서 가장 먼저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비가 끊임없이 내리는 수요일 아침이지만 보통의 일상생활의 큰 감사이고 또 그래서 너무나 괜찮은 아침입니다. 네팔을 위해서 기도하며 불평 대신에 지금 주신 것들에 감사하자 그런 날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0: 아멘입니다.
1: 네, 이분께서 지금 또 다른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있는 지역에 계시는 것 같은데 그곳에서 네팔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해주셨어요. 네팔에도 지금 사실 너무나 마음 아픈 일들이 생겼죠.
0: 네.
1: 네. 네. 이 너무나 거대한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네. 우리 국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정말 필요한 순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방송상으로 많이 말씀드리기는 또 어렵지만 그래도 잊지 않고 함께 기도하고 있고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덩달아 이제 반대로 저희에게도 허락하신 이 평범한 아침이라는 게 참 은혜였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지낸다면 조금 더 이 하루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1: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SOS 시작할 텐데 송 오브 송스 노래 중에 노래는 찬양이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시간이죠 목사님.
0: 네.
1: 그동안 저희가 찬송가를 좀 네, 집중해서 봐왔다면 네. 이제는 시즌2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네. 찬양을 네. 복음성가들을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곡은 어떤 찬양일까요 목사님?
0: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이런 찬양입니다.
1: 네. 이 찬양 참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0: 네, 그렇죠.
1: 네. 네. 저도 들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되고 눈물 나고 이런 찬양인데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네, 함께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먼저 듣고요. 말씀의 시간 이어갈게요. 피아워십이 함께합니다.

0: 아멘. 오늘의 주제 찬송가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듣고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본문과 제목 함께 말씀해 주세요.
1: 네. 로마서 11장 29절을 통해 후회하시는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제목이 약간 상반되네요. 후회하시는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네,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로마서 11장 29절 한 절의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 말씀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1: 아멘. 먼저 하나님의 후회에 대한 신학적 정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는 정말 후회하심이 없을까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에도 같은 히브리어가 사용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0: 아멘.
1: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로마서 11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후회하십니다. 또한 동시에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6장과 사무엘상 15장의 후회는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문맥에 따라 마음 아파하다, 한탄하다, 슬퍼하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 그들의 죄악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불순종과 몰락을 슬퍼하셨다는 겁니다.

0: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보시며 슬퍼하십니다. 이것은 슬픔의 후회입니다. 반면 로마서 11장의 후회는 철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부르심에는 취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부르심을 폐기하지 않으신다는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1: 아멘.
0: 우리에게 부르심만 있지 않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빈손으로 두지 않으십니다. 은사도 주십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은혜로 받은 선물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어요. 잘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9절에 분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51장의 유다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라는 멸망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분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분깃이 무엇일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1: 아멘.
0: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 땅과 세계와 하늘을 지으셨음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1: 아멘.
0: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입니다.
1: 아멘.
0: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1: 아멘.
0: 오늘의 찬양 후렴이 이렇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교회 교육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좁은문 채플이라고 정했습니다. 실제로 들어가는 입구가 좁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좁은 문이 곧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좁은 문 채플입니다. 문은 좁지만 은혜는 넓습니다.
1: 아멘.
0: 실제로 예배실도 넓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견적이 많이 나왔어요.
1: 어떡해요.
0: 충분히 예산을 잡고 시작을 했는데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잘 작동되던 그 키보드가, 신디사이저가 갑자기 고장이 나고 모니터 스피커도 고쳐야 되고 방송실 컴퓨터도 교체해야 됩니다. 부족한 재정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 가족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드리던 몇 개월 동안 11조를 못 드리고 모아두었습니다. 이제야 기억이 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필요하신 일에 사용해 주세요. 정확히 부족한 그 금액입니다.
1: 아멘. 아멘.
0: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분들이 다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후회의 슬픔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후회, 즉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1: 아멘.
0: 그러니 여러분, 돌아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1: 아멘.
0: 아직 아버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외면하지 말고 돌아오세요.
1: 아멘.
0: 좁은 문으로 오십시오. 넓은 은혜를 주십니다.
1: 아멘.

0: 아멘. 지선 전도사님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송가까지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오늘 SOS 주제 찬송가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네라는 찬양이었는데, 오늘도 저도 사실 제가 목사님께 이번에 찬양을 이 찬양으로 선곡해서 부탁드린 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였거든요. 아니, 분명히 성경 곳곳에 후회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왜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또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인 어떤 성경에 대한 오해가 좀 풀리는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마지막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까지 저희가 그 간증을 전해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얻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도 문자를 또 보내주고 계신데 많은 분들이 또 오늘 문자로 화답을 해주시네요. 3868번님, 아멘 아멘. 요즘 더욱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묵상하게 됩니다. 분깃을 분별할 줄 아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284번님께서도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목사님.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아멘. 눈물 납니다. 감동의 감동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원합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네.
1: 감사하네요.
0: 오들들 6번님, 좁은 문 넓은 은혜 마음에 새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유. 이런 분이 저희 담임 목사님이세요. 네. 4540번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오늘 제가 좋아하는 찬양 참 많이 나오네요. 좋아요. 라고 하셨고요. 우리 오들들 6번님 문자 한번더 보내주셨는데, 이 문자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목사님.
1: 네, 실수 가운데에서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미로 같은 삶이다 생각하는 저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에 힘이 나고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0: 아멘,
1: 보내주셨네요.
0: 아멘.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을

0: 될지 모르겠으나 그 부르심이 참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1: 네.
0: 살다 보면 사실 뭐 저희가 지금 숲속 콘서트도 준비하고 극동 방송의 여러 가지 하반기 사역들이 또 놓여 있어서
1: 네.
0: 분주한 마음도 있고 또 그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너무 또 힘드시다 보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좀 아프시는 그런 직원분들도 계세요.
1: 네,
0: 네. 저희 오늘 또 부장의 한 분이 못 오셨는데. 그런 걸 또 보다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건 참 감사한데 정말 너무 버겁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후회하심과 버거움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차치하고 부르심 자체에 한 번 더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서 나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세우신 데는 이유가 있겠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뭔가 약함이 있겠지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1: 네.
0: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1: 하나님이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은사도 주십니다.
0: 아멘.
1: 은사도 주셨어요. 네. 충분히 주셨어요.
0: 아, 네.
1: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0: 네. 목사님 근데 저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다면서요. 참 공감도 되고 그런 시간이었는데 무튼 어떤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정말 감당할 만한 시험을 시험밖에 안 주신다고 하는데 나를 얼마나 강하게 보신 건지 감도 안 온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인간적인 마음과 부족함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쓰신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감사한다 이런 마음으로 또 주신 자리 그리고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우리 방송 가족분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씀 네, 전해주시면서 코너 맺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지난번 부흥회 때 일입니다. 피아노 반주자가 연습을 하다가 자꾸 눈물을 보였습니다. 찬양대원들이 조심스럽게 이유를 물었더니 사랑하는 할아버지께서 소청하셨다는 겁니다. 장례를 치르는 중에도 맡은 반주를 위해 집회에 온 것이었습니다. 고마우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감출 수 없는 슬픔이 있죠. 참으려고 해도 흘러내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가득한 것은 언젠가 표정으로 눈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꼭 슬픔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재채기와 성령 충만은 감출 수 없다.
0: 네,
1: 극동방송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눈물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아멘. 네. 드러나는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그 사랑과 성령 충만으로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순서는 이제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OS 옥동중앙교회 최재우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